0: Okay.
1: What's the problem?
0: How?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1: How?
0: Yeah.
1: I just did it.
0: Why?
1: Oh,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Huh?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1: I should ask you again and
0: again.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0: Drag?
1: Yeah.
0: What is it? Drag? Dragon?
2: 네, 아, 오늘 네.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3: 그죠?
2: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3: 왜요?
2: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3: 오.
2: 아,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3: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정말 외로워요.
2: 틀릴 수 있어요.
3: 예.
2: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3: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3: 응.
2: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인데 이게 예. 설마, 나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나 없이 가는 방법이 있어?
3: 예.
2: 이런 거 아니죠?
3: 그쵸.
2: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 원망 섞인.
2: 맞아요.
3: 네.
2: 그런 패턴이 이게 딱
3: 그쵸.
2: 나와 있습니다.
3: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 수 있지? Go. 갈 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 수 있지? 여기서 끝나도 되겠는데요?
2: Okay.
3: How could you go? 갈 수 있지?
2: And.
3: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2: Yes.
3: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2: 가서.
3: and watch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2: Okay.
3: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2: 덩어리로?
3: 덩어리로 이렇게 또 네. 칸을 비워두시니까 진짜 네. 힘들어요.
2: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3: 그러네요.
2: 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3: 네?
2: 자,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3: see a movie입니다.
2: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네.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3: 네.
2: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3: 네.
2: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3: 아~
2: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2: Right?
3: 아~
2: Okay.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3: 네.
2: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3: 아~
2: see you later, right?
3: Yes.
2: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3: Go and see a movie.
2: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3: 네.
2: Okay?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3: 네.
2: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3: Yes.
2: Okay.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movie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 할 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3: 네.
2: 느껴질 수 있잖아요.
3: 예, 예, 예.
2: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 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 수 가는
3: go
2: 거야?
3: Go straight and turn right.
2: 그렇죠? 그런 예.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3: 예, 그렇죠.
2: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3: 그치.
2: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3: 네.
2: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3: 무조건 들어가야죠.
2: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3: 그렇죠.
2: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0: 어떻게 너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오.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
1: 에, how could you copy
0: My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1: 아우,
0: 이제 배틀이 들어가죠.
1: 그것도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0: 맞아요,
1: 다들.
0: 맞아요.
1: 에.
0: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1: 와우.
0: Wow.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 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1: 아우,
0: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쵸.
0: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ey,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0: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1: 네.
0: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1: 아.
0: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1: 오.
0: 식으로 할땐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Okay?
1: 오.
0: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1: 네.
0: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1: 오, 그치. 할 만큼 한
0: 오,
1: 거예요,
0: 맞아요.
1: 이분도.
0: 많이
1: 예.
0: 물어봤나 봐요.
1: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라고 말했어요?
1: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0: 오케이.
1: 맞잖아.
0: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1: 어, 그쵸. 또,
0: 네.
1: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0: 해피 버스데이
1: 정신을 못
0: 수준입니다.
1: 차리겠어요.
0: 자,
1: 예.
0: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1: 그죠?
0: 정답.
1: 음흠.
0: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1: 네.
0: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1: 안 지겨운데요?
0: 안
1: 네.
0: 지겹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1: 네.
0: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1: 예?
0: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1: 오.
0: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1: 아.
0: So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씁니다.
1: 우와. 네.
0: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1: 슬램은 원래 무슨
0: 진짜
1: 뜻이에요?
0: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o,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1: 그쵸.
0: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 Why
0: Why
1: not?
0: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만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 봤죠, 그쵸?
1: 그럼요.
0: 오케이,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1: 그죠.
0: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1: Yes.
0: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1: 네.
0: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1: 오.
0: 어떡할까요?
1: Why
0: Why
1: not?
0: not?
1: I am your friend.
0: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뭐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1: 네.
0: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제가 아,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1: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오, 비동사까지
1: 오,
0: 넣어서
1: yes.
0: I like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응?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1: 응?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1: Why not? I'm your friend.
0: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0: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그치.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그쵸. 이런 거 아닐까?
1: 예의상 그랬구나.
0: 아, 그럴 수 있죠.
1: 네, 그럴 수 있어요. You could have me again. 너는 나에게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오.
1: Yes.
0: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1: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해 보여요.
0: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So ask를 넣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 고민했어요.
0: 그래도 ask 괜찮아요. 아, ask 정도면 네, 물어보다 부탁하다라는 네.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1: 예.
0: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1: 아.
0: 왜냐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1: 오.
0: You asked me.
1: 오.
0: Did I ask you?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되게 잘 흉내 내세요.
0: 예.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네.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1: Ask, ask.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1: Yes.
0: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1: 아.
0: 이 다이얼로그 쓸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크루 PP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1: 맞아요.
0: 근데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1: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패턴이다.
0: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네. 웬만한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1: Yes.
0: 자, 보세요. 얘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1: Yes.
0: Could have PP입니다. 이건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1: 네.
0: 자,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1: 못했어요.
0: 못했죠?
1: 예.
0: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1: 아니요, 못 갔어요.
0: 못 갔죠, 그렇죠? 네. 아,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1: 못 뺐어요.
0: 맞아요.
1: 영원히 못 빼요.
0: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르치고 실제로 못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1: 아,
0: 이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편해요. 네.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1: Yes.
0: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1: 못했다.
0: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네.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1: 그렇죠.
0: 아유, 다행이야.
1: 그래서 전화 못 받은 걸 거야.
0: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행이다. She could have forgotten.
0: 잃어버리다니까.
1: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0: 뭐죠?
1: Lose.
0: 근데 PP 형태 뭐예요?
1: Lost.
0: 오케이, 다시 한 번.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 안 잃어버린
0: 거예요.
1: 버렸어요.
0: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1: Yes.
0: 뭐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1: 그렇죠.
0: 이런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could have.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Yes. Okay?
0: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1: 연기.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자,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Yes.
0: So again, could have를 could ha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 have 깎게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 Yes.
0: Could have. All 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오,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Along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Next time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1: 네. 억지로인가?
0: 다른 게 뭐 빠진 게 있나?
1: 네. 다음.
0: 오케이. 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유후!
0: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 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많이지 않아요?
1: 그렇죠. 멋없다.
0: 멋없어요. 네. T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E에다가만 줘도
1: 아하.
0: 얘가 두 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1: next time.
0: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어렵네요.
0: So,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 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0: 맞네요.
1: 아, 이거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에. 보시는 분들, 맞네.
1: 네, 그렇죠.
0: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1: 맞아요. Drag and drop.
0: 맞아요.
1: 예,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래그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Drag.
1: Drag. Drag.
0: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그러는데요.
0: 그거 맞아요.
1: 오.
0: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1: 오.
0: 이런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1: 그쵸?
0: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1: 맞아요.
0: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1: 아.
0: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1: So
0: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 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1: 아.
0: 나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Oh.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Right?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2: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네,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좋아.
0: Right? Fine.
1: 에?
0: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1: 그쵸.
0: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네. 잊게 물고 하는 느낌.
0: Right.
1: Fine.
0: 왜냐하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어,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렇죠.
0: Fine. Fine.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예, 막 그쵸. 이렇게 하면서
1: fine.
0: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살아 있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예.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5: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Ooh.
0: Good job, wow, you guys.
1: Wow, wow.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0: 자, 니라 헤어컷.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1: 아하.
0: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수 있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유명하다는 맛집. 멀어도 큰맘 먹고 몇 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는데 하필 오늘이 쉬는 날? 아,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완전 시간 낭비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tally overuse of ti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t's the weekend. Why are we home? Let's go out.
2: Look at the weather outside. We need to stay home on a day like this. Let's watch TV and eat some snacks.
1: Is this how you spend your time? Ugh.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2: It's important to get plenty of rest sometimes. I'll let you have the Remicon.
1: Remicon? Is that a truck? What's that?
2: Oh no. Is Remicon Konglish too?
1: Are you talking about a remote control? That's a funny way to say it.
2: Wait, how about aircon?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1: Air conditioner?
2: Good job! So smart. You are such a fast learner.
1: Oh, this is so fun. Ask me something else. Kevin? Kevin?
2: Oh, can you see this is more important? Sorry, but I have to control the remote control.
1: What? Gosh, you are hilariou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말이다 하고 나가 노는 사람도 있고, 아, 주말이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케빈은요, 주말이라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크리스티는 그런 케빈이 좀 못마땅한데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자, 주말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It's the weekend!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했죠. It's the weekend! 말 그대로 주말이다! 하고 외치는 말이네요. 주말은 이렇게 weekend

0: 로 표현을 합니다. week 한 주에 end 끝부분이기 때문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weekend. 반대로 주중 평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eekdays. week 그리고 days. weekdays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주말인데 우리 안 나가노라? 그랬더니 날씨 좀 봐.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 어디를 나가니? 집에서 빈둥빈둥 하면서 TV 보고 간식이나 먹자. 케빈 약간 배짱이네요. 그랬더니 크리스티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떻게 주말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 완전 시간 낭비야. 완전 시간 낭비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right.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입니다. 이 문장은요, what 정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What이 무조건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정말로 너무나 강조하는 의미의 what, 그리고 a. 하나지만 여기서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waste, 낭비 of 무엇무엇의 time, 시간. 시간의 낭비다, 정말로.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a waste of time.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A waste of time. 자, 다 붙여서 얘기할 때 노란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좋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라고. 그랬더니 케빈은요, 너무 나가기 싫은지, 그러면 내가 리모컨의 주도권을 너에게 줄게. 너 보고 싶은 거다 봐. 이렇게 얘기했죠. 리모컨. 그런데 크리스틴이 리모컨 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죠? 그랬더니 아, 혹시 리모컨 TV 보고 있으니까 리모트 컨트롤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 영어 아닌가? 에어컨은 어때? 에어컨.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에어컨은 뭐야? 그랬더니 에어 컨디셔너? 오, 크리스틴 똑똑하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리모컨, 에어컨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닙니다. 물론 이 말들은 원래 표현에서 줄여서 만든 단어긴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Remote control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Remote가 거리가 먼 거거든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control 할수 있다 해서 remote control, 리모컨이고요. Aircon은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을 줄여서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 꼭 알아두세요. 리모컨은 리모 컨트롤, 에어컨은 에어 컨디셔너. 잘 게스를 했죠. 그랬더니 You're such a fast learner 이라고 칭찬을 했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이 문장은요, such를 사용한 강조 문장입니다. Fast는 빠른 거고 learner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너 정말 빨리 배우는 사람이구나. 즉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라는 뜻이 될수 있죠.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Such가 강조입니다. 형용사, 명사 써서 매우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 이렇게 꾸며주면서 강조하는 말 만들 수 있거든요. You're such a nice person이라고 하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He's such a sweet boy. He's such a sweet boy. 그는 참 다정한 아이야.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속에 있는 문장 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골라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완전 시간 낭비야.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waste가 낭비잖아요. 이 waste를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서두르면 이를 망치는 법이다라는 문장입니다. haste makes waste. haste가 바로 서두른다는 뜻이고요. 이 문장은 재밌게도 haste, waste가 rhyme, 같은 끝소리로 이루어져서 또 말할 때 입에 착착 붙는 맛이 있죠. haste makes was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숙제를 끝내놓고 놀고 싶어서 대충대충 했더니, 아이고, 틀린 게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게 서두르면 이를 망치는 법이라고. 어떻게요?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그런 반면 괜한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Seize the day. Seize가 꽉 잡는 거거든요. Seize the day.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업 고민, 직장 고민, 늘 걱정만 하는 친구에게 야, 오늘을 즐겨! 어떻게 말한다고요? Seize the day. Seize the day.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What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야.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카툰 잉글리쉬와 함께 영어 실력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1: Jin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 스쿨.
3: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안녕하십니까. 켄트 EP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어 발음 재밌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우리 들어보고 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A cup of. I'll make you a cup of tea. Keep in. Keep in touch. Stop at.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0: 자, 오케이. 오늘 다룬 표현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세 표현이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A cup of, keep in, 그리고 stop at. 자, 오늘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나눠서 한번 보면 첫 부분 단어들에는 다 모두 끝에 P가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 P로 끝나는 단어들이 초반에 있고 그리고 나서 나온 이 전치사들에는 모두 앞부분에 모음 발음이 있죠. 스펠링도 모음이고요. 이렇게. 자, 오늘 이 P와 모음 발음의 만남이 주인공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P로 끝나는 단어에 그 다음에 모음 발음 소리가 같이 오면요. 이 둘의 조합은 중요해져요. 일단 두 개는 연음이 될 때가 아주 많겠습니다. 연음, 이 시냇물 소리 여러분 기억하나요? 시냇물처럼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서 이 두 소리를 만나게 이어주는 거예요. 연음. 자, 그리고 연음만 되면 안 되고 이 P 다음에 모음 소리 나오면은 이 모음 소리가 진해져야 돼요. 둘의 뜨거운 우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타는 우정 기억하나요? 진한 소리, 즉 된 소리로 이 모음이 나오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단어들에 우리 이 룰, 규칙 적용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표현. A cup of. 여기 우리 지금 P 그리고 모음 소리 있죠? 여러분 그럼요. A cup of 이렇게 뒷부분이 부드럽게 평범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P랑 모음 발음 진한 우정이 생겨있기 때문에 시냇물처럼 연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A cup of. A cup of. 여기 부분에서 진한 우정. 오케이? 발견할 수 있겠죠? A cup of? 이상해요. 좀 어색해요. A cup of. A cup of. 이렇게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차 한 잔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할 겁니다. I'll make you a cup of tea. A cup of? 이 부분에서 이게 된 소리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I'll make you a cup of tea. 이렇게. 자, 두 번째 표현은 keep과 in이 만났는데 역시 여러분 어떻게 발음해야겠어요? 그쵸? keep in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keep in 둘이 연결해주면서 뜨겁게 keep in입니다. 마치 이 머리 핀처럼 마치 핀이라는 글자 발음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계속 연락하자. 우리 이제 헤어질 거지만 계속 연락 주고받자 라고 말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keep in touch입니다. 이럴 때 keep in, 머리 핀 발음, been, 그리고 touch. touch,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닿아 있는 상태로 keep,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연락 우리 유지하자, 계속 연락하자. keep in touch? No. keep in touch. 자, 마지막, stop. 역시 여러분, at 나오면서 bet 되겠죠. stop at? 좀 어색합니다. Stop at. Stop at. 이것도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사탕 가게에 잠시 들러도 될까? 이 stop이라는 게 잠시 멈추는 거니까 어떤 장소에 들를 때도 많이 씁니다.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여기서 can we stop at 이렇게 따로따로 stop at 하면 어색하고 stop at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뜨거운 우정 보여줘야 자연스러워요.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자, 이 P와 모음 발음 만났을 때 어떤 소리 나는지 여러분 포인트 확실하게 이해했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연습해보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하면서 연습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표현, a cup of. 여기서 이 빠, 된 소리 발음 신경 쓰면서 바로 가볼까요? A cup of. 한 번 더, a cup of. Great, 좋아요. 자, 그 다음에 keep in 아니고 연결해서 keep in. 한 번 더, keep in. Great. 자, 마지막, stop at. 바로 갈게요. One more time. Stop at. Very good. 좋아요. 자, 이 P와 모음 발음의 뜨거운 만남, 우리 문장에서 확실하게 실전 훈련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차 한 잔 만들어 줄게. 이 차 한 잔 부분 중요하죠? I'll make you a cup of tea. 좋아요. One more time. I'll make you a cup of tea. Great. 자, 두 번째 문장. 계속 연락하자. 자, 바로 갈게요. Keep in touch. One more time. Great. 다시 한번. Keep in touch.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큰 소리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우리 사탕 가게에 잠시 stop 들러도 될까? 하면서 stop at. 여기서 b 된 소리 갑니다.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Great job. One more time.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Good job입니다. 자, 이 P와 모음 발음. 우리 그러면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 cup of. A cup of. I'll make you a cup of tea.

0: I'll make you a cup of tea. Keep in. Keep in. Keep in touch. Keep in touch. Stop at. Stop at.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Can we stop at the candy shop?
1: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뜨거운 우정 발음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영어에도 된소리 있다는 거. 오늘의 학습도 꼭 복습해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7개의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ed. R-E-D. Red. Red. Blue. B-L-U-E. Blue. Blue. Yellow. Y-E-L-L-O-W. Yellow. Yellow.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colors, 색이에요. 와, 신난다. What's your favorite color, everyone? I like every color. 전 다 좋아하는데 어쩌죠? Okay, our first word, red, 빨간색 또는 빨강. 자, red를 생각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red rose, 빨간 장미가 떠오르네요. 그 다음은 blue, 파란색 또는 파랑. What can you think of when you think of the color blue? I can think of the blue sky, 이렇게. 아니면 the blue ocean, 바다. 그 다음, yellow, 노란색 또는 노랑. Wow, yellow 하면 we can think of the yellow sun, 태양. Or the yellow sunflower, 노란색 해바라기. Wow, 너무 예쁘죠?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빨간색, 빨강. Red. One more time. Red. Very good. 파란색, 파랑. Blue. 자, 길게 빼보세요. Blue. Good job. 노란색, 노랑. Yellow. One more time. Yellow. Good job, guys.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Red. Red. Blue. Blue. Yellow. Yellow.
0: 자, 이제 단어를 문장으로 적용시켜봐요. I bought this red coat yesterday. 나는 어제 이 빨간 코트를 샀어. Wow, you must be very happy. 자, buy, 사다예요. Bought는 샀다란 뜻이에요. Buy랑 조금 달라요. Okay, everyone, let's say it all together. I bought this red coat yesterday. Very good. Look at the beautiful blue sky. 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봐. 여러분, if you look at the blue sky, you can see clouds. You can see some birds. 자, 뭐뭐를 봐. Look at. 맞죠? Okay, let's try again. Look at the beautiful blue sky. Excellent. She wore yellow rain boots. 그녀는 노란 장화를 신었어. 여러분, 비 올 때 우리는 rain boots, 장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wear는 입다란 뜻인데요. 영어로 신다란 뜻도 되고요. wore는 과거형이에요. 신었다.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She wore yellow rain boots. Good job.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Green. G-R-E-E-N. Green. Green. Brown. B-R-O-W-N. Brown. Brown. Black. B-L-A-C-K. Black. Black. White. W-H-I-T-E. White. White.
0: Our next word is green. 녹색. 녹색 나무, tree도 있고요. leaf도 있고요. Everything is green. Next, brown. 갈색이에요. 여러분, brown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가죽, leather가 생각나네요. Brown. Next, black. 검은색. Wow, look at this black dog. It's running very fast. 검은색, black. 그 다음은 white, 흰색 또는 하얀. Oh my gosh, this is so cute. 여러분, 너무 귀엽죠? It's a white lamb. 자, 아기, 양, lamb.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녹색, green. 길게 말해볼까요? Green. Very good. 갈색, brown. One more time. Brown. Excellent. 검은색, black. 자, 입을 크게 벌려서 black. 흰색, 하얀, white. White가 아니고 white.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Green, green. Brown, brown. Black, black. White, white.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We had a picnic on the green grass. 우리는 녹색 잔디밭에서 소풍을 했어. Really? 정말이에요? You're so lucky. I want to go too. 나도 가고 싶은데. 자, 소풍, picnic이란 단어 잊지 말고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We had a picnic on the green grass. Good job. She dyed her hair brown. 그녀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어. 친구들, 참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dye, 염색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과거형이니까 뒤에 d가 붙여서 dyed가 되는 거예요. Okay, now let's say it again. She dyed her hair brown. Excellent! Okay, next. I bought these black shoes. 나는 이 검은 신발을 샀어. Really?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샀다, bought 나왔죠?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I bought these black shoe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doctor put on his white coat. 의사는 그의 하얀 코트를 입었어. The doctor, 의사는 put on 했다. 즉, wear, 입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White coat. White가 아닌 거 잊지 마세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octor put on his white coat. Good job!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1: Red, red. Blue, blue. Yellow, yellow. Green, green. Brown, brown. Black, black. White, whit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연습해봐요. Have a good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Q. Jack is on a quest. Raquel has four quarters. That is equal

0: Unit 64. AW.
1: Let's go! Phonics AW. Ah, ah, ah. Ah, draw.
2: Ah, draw.
1: Ah, straw.
2: Ah, straw.
1: Ah, yawn.
2: Ah, yawn.
1: Ah, dawn.
2: Ah, dawn.
1: Ah, strawberry.
2: Ah, strawberry.
1: Ah, seesaw.
2: Ah, seesaw.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A와 W 소리가 나는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Very good. 그럼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그림 그리다, draw예요. 여기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사람이나 풍경을 아주 멋지게 그리죠. 그림 그리다, 영어로 draw. Good job. 이 단어도 소리가 나요. 바로 빨대, straw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면 더 쉽게 마실 수 있죠. 빨대, 영어로 straw. 아주 잘했어요. 또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하품하다, yawn이에요. 여기 소리 들렸죠? 우리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 입을 쫙 벌리고 하품하잖아요. 하품하다, 영어로 yawn. 너무 잘하는데요? 또 어떤 단어가 소리가 날까요? 아! 새벽, dawn도 소리가 나네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기 전에는 새벽이죠. 새벽, 영어로 dawn. Very good.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딸기, strawberry예요. 여기 소리 들렸나요? 아주 달달한 과일이죠. 자세히 보면 씨앗이 붙어 있어요. 딸기, 영어로 strawberry. 발음이 너무 좋아요.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0: Seesaw, 예요. 여기 어소리 들렸죠? 우리가 놀이터 가면 탈수 있어요. 양쪽에 사람이 앉아서 신나게 타는 시소, 야로, Seesaw. Seesaw. Seesaw.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앤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와 함께 소리 나는 A와 W 소리 나는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신기한 소리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 로건이도 아주 잘하죠? 그림 그리다. 영어로 뭐죠?
1: Draw.
0: That's right. Draw. 그럼 로건이가 써니를 위해 예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나요?
1: It's just like a alien.
0: Wings.
1: And who has wings?
0: 핑크색으로도 그리고 있어요.
1: 라라라라라라.
0: 와우! 이렇게 로건이가 써니를 위해 나비, butterfly를 그려줬네요. Thank you. 그러면은 그림 그리다, draw 발음 들어볼게요.
1: 좋아. 좋아. 좋아.
0: Good job. 이 단어도 소리가 났는데요. 룩은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뭐를 사용하면 쉽게 마실 수 있죠?
1: Straw.
0: That's right. 빨대 straw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세번 발음 들어볼게요.
1: Straw. Straw. Straw.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소리 날까요? 아까 배웠죠? 우리가 피곤할 때 입을 쫙 벌려서 하는 그거, 하품. 뭐예요?
1: Yawn. Yawn. Yawn.
0: Excellent.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거 맞춰봐요. 해 뜨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1: Dawn.
0: That's right. 새벽. Dawn. 친구들, 여기 소리 들렸죠? 그럼, Dawn 세번 발음해 줄수 있나요?
1: Dawn. Dawn. Dawn.
0: Great job. 이 단어도 소리가 났는데요. 아주 달달한 빨간색 과일이에요. 뭐죠?
1: Strawberry.
0: That's right. 딸기, strawberry. Oh, Logan, do you like strawberries? Yes, me too. 저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딸기는 색이 없네요. 로건이가 아주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와우, 같이 한번 볼까요? It looks so delicious.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럼 딸기, strawberry 세번 발음해 볼까요?
1: Strawberry. Strawberry. Strawberry.
0: Good job.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우리가 놀이터 가면 탈수 있어요. 양쪽 사람이 마주보고 타는 게 뭐예요?
1: Seesaw.
0: That's right. 시소, 시소. 여기 소리 들렸죠? 그럼 같이 시소를 써볼 건데요. 뭐가 빠졌다. 로건이가 채워주세요. 와우, good job. 시소, 시소. 그럼 우리 발음 다시 해볼게요.
1: 시소. Seesaw. Seesaw.
0: Great job! We did it! 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W. Draw.
1: Draw.
2: Straw.
1: Straw.
2: Yawn.
1: Yawn.
2: Dawn.
1: Dawn.
2: Strawberry.
1: Strawberry.
2: Seesaw.
1: Seesaw.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름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만들기, 그리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자기로 뭐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쓸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0: Let's do warm-up now.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통화를 하고 있네요, 그쵸? 일단 우리 남자친구는 요 위에 자세히 보니까 도자기로 그릇을 만들 계획인가 봐요. 조금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이거든요. I love making stuff during pottery class. 맞아요. 우리 도자기 수업을 들어가는데 여자친구한테도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But what is the girl thinking about? 발레복이랑 발레 슈즈가 보이네요. 그쵸? 아, 발레 수업에 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do you think they will go to pottery class together?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했죠. Pottery class가 뭐냐? 바로 도자기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Pottery class. class 자체가 수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하겠지만 무엇무엇 수업이라고 할 때는 뭐뭐 class라고 하시면 돼요. 자,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라는 뜻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Good job. 자, 그러면 수업의 종류를 넣어서 I have 수업의 종류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 오늘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math class. I have math class. 뭐 오늘까지 넣고 싶으면 today 넣어도 되고요. I have math class 라고 하면 되겠죠? 나 오늘 발레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자, 발레는 영어로 balle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끝에 T가 있죠? ballet 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언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는 마지막 T를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balle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I have ballet class. Good. 자, 그런데 수업도 수업이지만 연습도 일종의 수업이죠. 그렇죠?

연습 수업이 있을 때 연습은 practice니까 뭐 taekwondo class라고 해도 되겠지만 taekwondo practice라고도 할수 있어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나 오늘 태권도 연습이 있어라는 말이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Good. 나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라고 할 때는 I have soccer practice라고 해도 되겠죠? 자, soccer가 바로 축구라는 뜻인데 미국에서만 soccer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footbal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둘다 들어봤을 거예요. football은 뭐 발로 공을 차는 거기 때문에 football인데 미국에는 미식 축구라는 다른 경기가 또 있어요. American football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냥 football이라고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우리가 아는 축구는 soccer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어딜 가나 soccer라고 해도 다 알아듣기는 해요. I have soccer practi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도자기 수업에 간다니까 뭘 만들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make가 바로 만들다라는 표현의 단어죠.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이거 응용해 보면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make 대신에 다른 행동이 오면 뭘할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라고 하면 되겠죠?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우리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책을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What are you going to read? 뭐살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buy? 라고 하면 되겠죠? buy가 사다라는 뜻이니까요. What are you going to buy? 뭐 하고 놀 거야? 라고 할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경기를 할 거야? 어떤 운동을 할 거야? 혹은 어떤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악기를 연주하다도 play였죠. 그래서 어떤 걸 연주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이한 문장으로 참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m planning to make a cup. 나는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인데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make a cup은 컵을 하나 만들다 라는 말이겠죠. I'm plann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할 예정이야, 그럴 계획이야 라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뭐 먹을까?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라고 하면 되겠죠.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또, 나는 오늘 우리 강아지랑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나의 강아지 my dog가 나왔죠.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나는 노래를 할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Sing은 그냥 노래를 하다인데 sing a song은 노래 한 곡을 부르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계회가 있거나 뭐 어디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넌뭐할 거야? 아, 난 노래 한곡 부르려고. I'm planning to sing a so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쓸 계획이야. I'm planning to write a story.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Sounds fun. 재미있게 들린다. 라는 말이죠. You can come too. 너도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I have soccer class. 자,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I have 뭐뭐죠. 그쵸?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 I have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0: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It's level up time.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둘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일단 우리 남자친구가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자, arts and craft. 요거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미술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만들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arts and craft가 굳어진 표현으로 보통은 미술 수업을 arts and craf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arts and craft를 넣어서도 I have arts and craft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class를 넣어서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I have arts and craft today. art class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바로 미술 수업이라는 뜻이죠. I have art class today. I have art class tod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 도자기 수업이 포함되는 표현들이에요. What are you going to make? 우리 여자친구가 물어보네요. 너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계획이야? What are you going to make? 라고 물어봤어요. 혹은 그냥 What are you making? 이라고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지금 뭘 만들고 있어? 라는 의미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만들 거야? 라는 의미도 돼요. What are you making? 자, plate가 바로 접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친구 머리에 이렇게 접시 그림이 보이죠, 그쵸? I'm planning to make a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너무 재밌겠다. Sounds fun. 이라고 또 우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Sounds fun. 혹은 sounds excit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unds exciting. 너무 신나게 들린다. 라는 의미이죠. Oh, you can come too.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초대하네요. 그쵸? You can come too. 너도 올 수 있어. 너도 와도 돼. 이런 말이죠. Do you want to come?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너도 오고 싶어? Do you want to come? 아,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보니까 발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레 수업이 있나 봐요. I have ballet class 라고 얘기를 하네요. 발레가 아니고 ballet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have ballet class.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가보지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자기 수업을 간다. I have pottery class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걸 또 응용해서 다른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chant the phrases we learned today. Pottery class. Pottery class.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Make.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Make a cup.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Art class. Art class. I have art class today. I have art class today. What are you going to make?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Soccer class. I have soccer class. ballet class. I have ballet clas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hursday. Famous dessert in Korea.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자, 쌤이랑 얼른 확인하러 가볼게요.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이에요. 디저트 페스티벌입니다. It's a dessert festival. 자, 그리고 아래에 Korea라고 적혀있죠. Korea는 우리나라죠, 그쵸?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Korean dessert. 오늘 우리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okay? 자, 여자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Korean national flag.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걸려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저게 도대체 뭘 것 같아요? 쌤,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감이 왔어요. 저게 어떤 디저트인지? 바로 맛있고 쫄깃쫄깃한 약. 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약과 좋아해요? 정말 맛있잖아, 그쵸? 자, 약과 옆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볼게요. 꿀 한 통이 있어요. A jar of honey. 그리고 저건 뭐지? F-L-O-U-R. 바로 flower입니다. 자, flower. 발음은 꽃 flower랑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죠? 그치만 발음은 같아요. flower는 바로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밀가루 한 포대도 있네요. 그쵸? A bag of flour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약과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개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뭐봉? 첫 번째는 made with, made with, 하게 되면 몸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또는 물어볼 때 made with,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발음해봅시다. Made with. Made with. 그쵸? Make의 과거형이에요. Make, 만들다. Okay. 짜잔! 그 다음은 honey. Honey, 바로 꿀입니다. 발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지 않나요? Honey, honey, 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이걸 딱딱하게 honey 이러면 안 되고 honey, 시작! Honey, okay, 맛있어요, 꿀. 그 다음에 flower, flower,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그쵸? 쌤이 아까 말했듯이 꽃 flower랑 발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펠링이 다른 거 꼭 기억하자, 얘들아. 자, 한번 발음해볼게요. Flower, flower, okay, 밀가루는 flower. 자, 그 다음은 chewy. Chewy, 쫄깃한입니다. 얘들아, 약과를 딱 먹으면 어때요? 아, 그 쫄깃함에 그 최고의 맛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2: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

0: What is yakgwa made with?
1: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0: Sounds delicious. 3 yakgwa, please.
2: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바밤. 첫 번째 문장은요.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 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그 디저트 부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죠. 자, 우리 why don't you try 한번 볼게요. Why don't you try 하고 물음표를 딱 언잖아요. 그러면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하는 패턴입니다. 자,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이거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Why don't you try? 잘했습니다. Try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뭔지 알려줬는데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번 우리 예문 볼까?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굉장히 이건 통으로 기억해, 얘들아. Why don't you try this? 하면은 이거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try this? 따라라라라. Okay.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kimchi? 나왔습니다. 이거 외국인 친구한테 한번 하면 좋겠다. 선생님도 이 문장 많이 얘기해봤어. Why don't you try kimchi? 한번 김치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 미국인 친구들 진짜 김치 먹어봤다 이랬다가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막 김치 맛있잖아요, 그쵸? 자, Why don't you try kimchi? 하면은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시도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Why don't you try의 뜻을 알았으니 한번 문장을 해석해보자.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 라고 합니다. 약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되겠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뭐 소개할 때 이거 정말 기억하면 좋은 패턴이겠죠? Why don't you try 약과?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 친구가 약과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What is 약과 made with? 약과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좀 물어보는 거겠죠? 자,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 made with 꼭 기억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다른 예문을 보자.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자, 피자는 cheese. 뭘로 만들어졌대요? 그쵸? 치즈로 만들어졌다죠. 자, 뭐 다양한 재료로 피자가 만들어졌겠지만 일단 피자 하면 생각나는 게 치즈 아니겠어요? 그래서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면은 피자는 치즈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해석이 됐겠죠. 자, 그럼 또 Kimchi is made with cabbage. Kimchi is made with cabbage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Cabbage는 바로 배추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배추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made with,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What is 약과 made with? 하면은 뭐야? 우리 친구들이 해석해보세요. 약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What is 약과 made with? 시작! What is 약과 made with? 아유,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라고 합니다. 자, made with는 뭐뭐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었죠. 자, 볼게요. Honey는 꿀, flour는 밀가루란 뜻인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죠? 그리고 sweet는 뭐야? 달콤한, chewy는 뭘까? chewy, 쫄깃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단어 4개를 알았으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꿀과 honey와 flour,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어떻대요? 달콤하고 chewy, 쫄깃하대요. 얼마나 맛있니, 약과가, 그쵸?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unds delicious 라 그래요. 정말.

0: 맛있게 들리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란 뜻이죠.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정말 맛있다는 뜻입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통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그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sounds deliciou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그럼 해석해볼게요.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약과 세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안 해요. 약과가 맛있다는 걸 하나만 주문하면 굉장히 아쉽거든, 그쵸? 읽어보자. Sounds delicious. Three 약과 please. Okay,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퀴즈 해보자. 약과 is made with. 이거 선생님 해석 안 해줄게. A. Honey and flour. B. Sugar and chocolate.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One, what is it made with? 뭘로 만들어졌죠? 바로 honey and flour로 만들어졌죠.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진 약과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한번더또 대화문을 해석을 해봅시다.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 약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하는 거죠, 지금. What is 약과 made with? 자, made with. 몸으로 만들어졌다죠?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했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달콤하고 쫄깃해요. Sounds delicious.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약과. 세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갑자기 약과가 막 먹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Dessert Festival.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Korean Dessert,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우리 한번 대화문으로 숑 들어가볼게요. 빠밤! Hello, why don't you try a Korean Dessert, 약과? 안녕하세요. 한국의 디저트, 약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하죠. Why don't you try? 뭐뭐 해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의 패턴이었죠? 자, 그랬더니, Oh, what is 약과 made with? 라고 합니다.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졌다였죠? 그러니까 재료를 물어보는 거야.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라고 합니다.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Made with honey and flour. Okay. 그랬더니, Wow, sounds delicious. Sounds delicious. 무슨 뜻이었지? 맛있게 들린다.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Three 약과 please 하니까, 약과? 세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꼭 기억할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Korean dessert 약과.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약과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check,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Korean dessert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수업했길 바라고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도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Hey, Bear, we need another trick.

0: Does it mean that I am also a magician?
1: Tra-la-la!

0: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 셋은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었다. My bottle. 어머, 병이 깨져버렸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It's because of you. 엄마가 병을 버린다고 들고 가다 이렇게 됐잖아요. Don't yell at me. 그러게, 너희들 엄마 옷은 왜 잡아서? 그런데 Where is the map? 맞다, 보물지도. 병이 깨졌으니 지도도 나왔겠지. 지도를 찾으려는데 엄마가 급히 말리셨다. Don't move. It's dangerous. 사방에 유리야. 정말이었다. 거실 바닥에 깨진 병 조각이 마구 흩어져 있었다.
1: Let's clean this up first and find the map. Stay right here.
0: 유리를 피해 빗자루를 가지러 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미웠다.
2: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역시 우리의 지난 시간에 생각이 맞았네요. 쨍그랑도에서 끝이 났잖아요. 이 쨍그랑이 불길하다 했더니 역시나 병이 깨졌어요. 이제 병이 깨져가지고 이제 지우가 막 화가 날 때로 나서 막 엄마 때문이에요. 막 엄마는 어디서 소리를 질러. 막 그죠?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그 와중에 병이 깨졌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궁금한 그 지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깨질 때 어디로 튀어갔는지 지도가 안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지금은 지도를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게 친구들 접시나 그릇이나 유리컵 깨봤죠. 이게 깨질 때 뻑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와장창 하면서 위험한 유리 조각이 막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먼저 좀 치우고 나서 찾아보자 라고 하셨네요. 그렇게 이제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지우의 눈이 이글이글. 엄마 지금 너무 미워요. 자, 우리 다음 일기도 기대해 보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의 drawing quiz 정답은 That's not fair. 왜 나한테만 조금 주는 거야? 공평하지 않아? That's not fair. 이 정답이었네요. 정답 맞힌 친구들 정말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깨져버린 병이에요. 오늘 일기의 읽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네요. 하나는 길고 나머지 세 개는 좀 짧아요. 우리 친구들 아는 단어 있는지도 쓱쓱 훑어보고 잘 듣고 첫 소리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move. Move. 선생님이 첫 소리 잘 들리게 소리 내줬어요. 그렇죠. M이 내는 소리다. Move. 두 번째 단어는 dangerous. Dangerous. D 소리니까 D로 시작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어는 clean. Clean. 들었나요? Cool 들었나요? CL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단어는 stay. Stay. St 또는 st 들었죠? 요게 마지막 단어네요.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슥슥삭삭 거리를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를 뜻하는 단어. 맞아요. Clean.

어쩌면 우리 친구들 우리말로도 클린 이런 말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 clean에서 나온 거다. 두 번째 단어, 물고기가 바닷속을 움직이고 있네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 move, move.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단어예요. 자, 세 번째, 물이 좀 무섭지만 물속에 잘 있어 보겠어. 지내다, 또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있네요. 그래요, stay, stay. 마지막 단어, 어이쿠, 자동차가 있었네.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dangerous, dangerous.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단어 dangerous만 빨간 점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한 박자에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단어, move 아니에요. move, move. 끝에 있는 v 소리는 들릴듯 말듯 move. 두 번째 단어는 dangerous. 세 박자죠. 첫 박자에 강조 줄게요. dangerous, dangerous. 세 번째 clean, clean. ea가 있으니까 입을 길게 e 양옆으로 벌려주세요. clean. 마지막 단어 stay, stay. T가 있어서 stay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ST가 같이 왔을 땐 st, 약간 뜨처럼 소리 내주면 더 자연스러워요. stay.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my bottle예요. 병이 쨍그랑 깨졌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우가 보면서 내 병, 내 병 이런 느낌이에요. my bottle, 내 병 어떻게 깨졌어. 그러더니 화가 막 나면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It's because of you. Because of 친구들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는 엄마가 이게 다 이 병 때문이야 라고 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우가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엄마 때문이에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you. 엄마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Don't yell at me. Don't yell at me. 에요. Don't. 하지 마. Yell. 소리치지 마. 누구누구에게가 at. 에요. Me. 나에게죠. 나한테 소리치지 마. Don't yell at me. 그러고 보니까 지우가 화가 나면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우리한테도. Don't yell at me. 어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치마는 왜 잡아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지우랑 이렇게 좀 다툼이 있는데 갑자기 지율이가 그런데 where is the map? 하고 물어봤죠. 지도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where 이죠. where is the map? 근데 지도는 어디 갔지? 병이 깨졌는데? 맞다, 지도! 아마 이렇게 높은 데서 쨍그랑 깨지니까 지도가 휙 어디로 날아갔을 수 있죠. 맞다 맞다 하면서 찾으러 가려니까 엄마가 don't move 라고 하셨죠. don't 또 나왔어요. 하지 마요. move는 움직이다. 근데 don't move니까 뭐예요?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don't move. 왜 움직이면 안 돼요? it's dangerous. it's dangerous. 무슨 뜻이에요?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유리병을 깨가지고 이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잘못 밟으면 상처가 날 수 있겠죠. 위험해. 그러면서 엄마가 Let's clean this up first 까지. Let's 하자. Clean this up first. Clean이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잖아요. This, 이거. 이렇게 깨진 거, 더 이렇게 엉망이 된 거. Up은 뭐냐면 친구들 위로 아니고요. 완전히 해내는 것도 up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가 재밌죠? 그래서 clean up 하면 청소를 깨끗이 완벽하게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Let's clean this up first. First는 첫 번째 또는 먼저 우선. 우선 이거 먼저 치우자. And 그리고 나서 find the map. 지도를 찾아.

보자란 뜻이죠. 뜻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et's clean this up first and find the map. 그러면서 엄마가 당부를 하시죠. Stay right here. Stay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또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거예요. Stay, 가만히 그대로 있어. Right here, 딱 여기. 여기서의 right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옳은, 맞는 이거 아니고요. 딱,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ight here, 바로 여기 딱 여기 그대로 있어. Stay right here. 이러고 엄마가 이제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가셨다. 자, 그럼 오늘 일기 속에서 네 문장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어보고 신나게 젠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Don't yell at me 예요. Don't yell at me. 엄마가 어디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죠, 친구들. 하지 마. 뭐 하지 마요? 소리 지르지 마. Don't yell at me. Don't yell at me. 한 번 더. Don't yell at me. 그렇죠. 두 번째, Where is the map? 이거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많이 봐서 친구들이 너무 잘 찾을 것 같아요. 일단 강조할 부분 몇 개? 그렇죠. 두 개. 그럼 그 두 개 어디? 어디 있지? 뭐가? 지도가. Where is the map? 한 번 더. Where is the map? Where is the map? 잘했어요. 세 번째는 It's dangerous. 그거 위험해. It's dangerous. 강조 어떻게 해요? 둘 다 해요? 하나만 해요? 그렇지. 하나만 해볼게요. 어디? 위험한에 강조를 해야 되겠죠. It's dangerous. It's dangerous. It's dangerous. 할 수 있죠? 마지막은 Stay right here.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Stay right here. 어디 강조할까요? 그래요, 친구들. 여기는 모두 강조해줘요. 다 중요한 뜻을 전달하는 단어예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딱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Stay right here. Stay right here.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그대로 가지고 함께 챈트 불러볼까요? Here we go! Don't yell at me. Where is the map? It's dangerous. Stay right here.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 수많은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결정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엄마가 있어요. 이런, 그리고 엄마가 뭔가 기분이 안 좋으셔. 그러면서 엄마가 뭔가 얘기를 하고 없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팔짱을 탁 끼고. 왜 엄마가 이런 표정이냐면 여기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는 맨날 엄마 마음대로만 하고 정말 너무 속상해. 엄마는 내 맘도 몰라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걸 보고 엄마가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엄마가 지금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1번 크게 외친다. 2번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서 똑같은 그림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문장도 써보고 또 그 위에 내가 생각하는 이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도 그려본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또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좋아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이야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아마 우리 친구들 궁금증도 쑥쑥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일기도 재밌는 일기 기대해주고요. 또 내가 오늘 처음 배운 거, 또 몰랐던 거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나만의 노트에 기록을 하고 여러 번 읽어봐서 꼭 내 것으로 만드는 거 필요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0: Oh, hi, Millie.
1: What are you doing?
0: Nothing much. Are you drawing something? Sort of. I'm just doodling.
1: Oh, can I see?
0: Can I see?
2: 내 낙서 봐도 되냐고? 아, 좀 그런데.
1: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해야겠다.
3: How can I say this in English?
4: Hi, I'm Mizoram.
5: And I'm here to help.
4: 안녕하세요.
3: Now today, this is what we're going to say in English.
4: 나 봐도 돼?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낙서하고 있잖아요. 그 낙서가 궁금해서, 어, 나 봐도 돼?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3: So to do that, let's go to our magic box and see what kind of words are in here to help us with this conversation. Let me grab the first card.
4: Ta-da! Okay, it's a very short word. Let's spell it out. N-E-X-T. Once more, N-E-X-T. The sounds. 소리. N-E-Z-T. Z-T. Once more, N-E-Z-T. Z-t. 합치면 next, next, next, next, next. I'll put next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All right, four letters long as well. Let's spell it out. T-I-M-E. T-I-M-E. The sounds, t, I, m, m. Once more, t, I, m, e. 이거는 e가 붙으면 i를 e가 아니라 i로 읽게 되는데 약간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이 뒤에 e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tim이 아니라 time, time 이렇게 읽게 돼요. Time, time. All right, I'll put time back in the box. Okay, let's take those two words and explore them in greater depth. All right, the first word was this, wasn't it? N-E-X-T, next, nex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Next. 그래서 next person이라고 하면 다음 사람이 되는 거고 next question이라고 하면 다음 질문이 되는 거예요. Next, 다음. Now next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Text, vexed, and flexed. 다 xd 이렇게 끝나죠. X-E-D 이 소리로 끝나는데 next, text, vexed, and flexed. text는 문자, text message를 줄여서 text라고 하고요. And the next one, vexed는 엄청 분해하다, 분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vexed, 분해 있는. And the third one, flexed는 몸을 푼 상태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서 Alright,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again. Next, text, vexed, and flexed. Once more, next, text, vexed, and flexed. Next, 다음, let's sing it. Next, 다음, next, 다음, next, 다음. Next, sounds like text. Next, sounds like vexed. Next, sounds like flexed. Text, vexed, flexed, and next. Next, 다음. Let's do it one more time. Next, 다음, next, 다음, next, 다음. Next, sounds like text. Next, sounds like vexed. Next, sounds like flexed. Text, vexed, flexed, and next. Next, 다음. All right,
3: Let's go to the next word. All right, time. Time, this was the second card.
4: 우리가 익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이거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는 time을 우리가 기억하면 시간 또는 시각으로 썼었어요, time을. 그런데 이번에는 time의 또 다른 뜻인 번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번, 다음번, 지난번 할 때 그 번이요. Time, 번. Time, 번.
3: Tim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Time sounds like I'm. And crime and climb. I'm, crime and climb. I'm,
4: 나는 뭐뭐다.
3: And crime, 범죄. And climb, 오르다.
4: Alright.
3: Time, 번. Let's sing it. Time, 번. Time, 번. Time, 번. Time sounds like I'm. Time sounds like crime. Time sounds like climb. I'm, crime, climb, and time. Time, 번. Let's do it one more time. Time, 번. Time, 번. Time, 번. Time sounds like I'm. Time sounds like crime. Time sounds like climb. I'm, crime, climb, and time. Time, 번. All right, let's use those two words and many more to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See. Next. Time. I. Oh. Can. Let's shuffle it up. Say our magic phrase. Abracadabra and done. Okay, A. Oh, can I see? B. Next time. Oh, can I see? Next time. Slowly. Oh, can I see? Next time. Oh, can I see? Next time. Okay, let's explore A and B. A is this. Oh, can I see? Can I, 나 해도 돼? See,
4: 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거, 나 봐도 돼?
3: It's this. Can I see?
4: 나 봐도 돼?
3: Can I see? Oh, can I see? And the next one. Next time.
4: 이거는 그냥 머뭇거리는 거죠. 이런 소리를 영어로는 AH로 쓰는데 next, 다음, time, 아까 했던 거, 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음에 보여줄게 라는 뜻으로 next time, 다음 번에 보여줄게 라고 한 거죠.
3: Next time. Oh, can I see? Next time. Next time.
4: Alright. 그럼 이번에는 can I see? 나 이거 봐도 돼? 가 아니라 딴 거 해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3: Say, for example, can I 가?
4: 그러니까 나 가도 돼? 이거죠. 나도 거기 가도 돼? 아니면 집에 가도 돼? 이런 뜻으로 can I
3: go?
4: Go.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캄 플리랑 꼭꼭 약속!

0: 나라 영어의 반해 보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해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미션 문장이요. 우리말로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부모님의 대화 또는 주변 어른들의 대화하는 거에서 많이 들어봤을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로 요 말입니다. 혹시 차가 막힐지 몰라서 기름을 가득 넣어두었다. 즉, 주유를 우리 흔한 말로 만땅 이렇게 가득 채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은 게 혹시 뭐뭐 할지 몰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in case하고 많이 닮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잠시 후에 오늘의 표현 문장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오케이, 자, 단어 친구들 나와 주세요.
0: 자, 첫 번째 표현 fill up. Fill up. 아주 또 유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요 잔에 이게 뭐지? 커피 아니면 홍차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죠? 뭔가를 따르는데 거의 위에 부분까지 그렇죠? 가득 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가득 채우다라고 할 때 fill up. fill 하면 채우는 건데 up. 그렇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유를 할 때도 가득 채울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가득 채울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빈칸이 많은 서식을 작성할 때 그것도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fill up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fill up, fill up, fill up, fill up. Very good. And next. Get stuck in traffic 이라는 또 아주 유용한 표현이 있네요. 자, traffic 이거 교통이라는 거 나온 적 있었죠? 근데 get stuck 재미있는 말인데 여러분 get stuck 하면 어떤 말이냐면 딱 몸이나 어떤 상황이 내가 딱 어떤 상황에 끼인 거예요. 끼어서 옴싹달싹을 못하는 나 여기에 꼈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in traffic 교통에 끼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뚜루루 이렇게 밀려있는 거 보이시죠? 차가 너무 막혀서 내가 이 자리에, 이 교통체증의 이 자리에 지금 끼어있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get stuck in traffic 이라고 합니다. 즉 차가 아주 아주 막힐 때 I got stuck in traffic. 아, 차가 너무 막혔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Get stuck in traffic. Get stuck in traffic. Get stuck in traffic. Get stuck in traffic. 잘하셨어요. And next. Hit the road. 아하! 여러분,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Road. 길. 길을 때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길이 있고 어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hit the road 라고 해요.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very good. and next. clear up. clear up. 오늘은 단어는 없고 다 표현들이네요. 근데 다들 진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오늘. 자, clear up. 사진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 한 시간 전만 해도 비가 왔어요. 그런데, 쫑! 어때? 지금 날씨가 개었어요. 태양이 났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시 말.

0: 밝아지는 거, 날씨가 개는 것을 보고 clear up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Clear up. Clear up. Clear up.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표현들, 유용한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 들으면서 영어에 반해보겠습니다.
1: Do we have enough gas?
2: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1: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0: 네, 여러분, 영어에 잘 반해보셨습니까? 와, 그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떠나면 좀 마음이 든든하죠? 자, 자세한 내용 확인합니다. 이렇게 묻죠, A가.
1: Do we have enough gas?
0: 라고요. Enough gas. 충분한 gas. 아하, 우리 gas는 여기서 기체가 아니라 gasoline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료, 뭐 우리 흔히 기름이라고 하죠. 충분한 기름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한마디로 우리 기름 충분하지? 연료 충분히 주유한 거 맞지?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3: Do we have enough gas?
1: Do we have enough gas? Do we have enough gas?
3: Do we have enough gas?
0: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2: Yes!
0: 네네. 우리 가스 충분해요.
2: I filled it up.
0: 자, 여러분 여기 fill up 하면 아까 어휘에 나왔죠? 가득 채우다였어요. 내가 그것을 가득 채웠다. 한마디로 기름 가득 채웠어요.
2: I filled it up.
0: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2: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0: Okay.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in case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혹시 뭐뭐 할지 모르니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은요, 그 앞에 뭐만 붙었어요? Just만 붙었어요. 사실 의미상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돼요. 다만 just가 있으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에이,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러한 그래도 혹시 라고 하는 가정을 좀 더 많이 한 게 just in case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Okay? We get stuck in traffic. 아까 어휘 시간에도 나왔던 겁니다. Get stuck in traffic. 교통 체증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막힐 때를 혹시 몰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웠다. 혹시 차가 너무 꽉 막힐지 몰라서 내가 가득 채웠다. 라는 말이에요. 와, 정말 준비성 철저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2: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1: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3: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0: Very good. 자, 여러분,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 혹시의 경우에 대비해서 라고 하는 이 just in case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비가 막 내려요. 한창 내리고 있어. 어휴,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그런데 혹시 날씨가 개일지 모르니까 나 선글라스 가져가야지. 그죠? 지금 하늘을 보면 날씨가 전혀 개일 것 같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죠?
2: I'll take my sunglasses.
0: 나는 내 선글라스를 가져갈 거야.
2: Just in case it clears up.
0: 그쵸? It clears up. Clear up. 날씨가 개이다 라고 하는 거 보셨죠? 혹시 날씨가 개일지 모르니 선글라스 가져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ll take my sunglasses just in case it clears up.
2: I'll take my sunglasses just in case it clears up.
3: I'll take my sunglasses just in case it clears up.
0: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And next, how about this one? I'll take my

0: credit card just in case I want to buy something. 그렇죠? 어디에 나가는데 사실 뭐를 사러 나가는 거 아니라서 뭐 현금이나 또는 신용카드 가져갈 필요 없는데 혹시 길 가다가 뭔가 사고 싶을지 모르니까 credit card 하면 신용카드라는 거죠. 아, 혹시 내가 뭐 사고 싶어질지 모르니 신용카드 갖고 가야지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꼭 뭔가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 I'll take my credit card just in case I want to buy something. I'll take my credit card just in case I want to buy something. Good job. And next. 혹시 모르니까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게 just in case가 그 자체로도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여기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안 붙이고도 그냥 이 자체로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 라는 말로도 쓰여요. 나 우비 입을래 혹시 모르니까 라고 합니다. I'll wear a raincoat just in case. I'll wear a raincoat just in case. I'll wear a raincoat just in case. Very good. 자,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기름 가득 채워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 says,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라고 하죠. 아, 모든 게 완벽해. 그렇다면 우리 hit the road. 출발합시다. 라고 하죠.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우리 연료 충분히 있나?
0: Speak. Do we have enough gas? 네, 제가 혹시나 우리 차 막힐지 몰라서 내가 가득 채워놨죠. Speak.
2: Yes,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1: 완벽해요. 자, 그럼 출발합시다.
0: Speak.
2: Perfect. Then let's hit the road.
0: 영어의 반하는 quiz time.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혹시 차가 막힐지 몰라서 기름을 가득 넣어두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3.
1: Time's up. Okay, the answer is
0: just in case. 다 같이 말해봐요.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2: I filled it up just in case we get stuck in traffic.
1: Good. And next.
0: 혹시 뭐 사고 싶을지 모르니 신용카드를 가져가야지. 자, 여러분.
1: I'll take my credit card just.
0: 자, 다음에 뭘까요? 둘 중에 골라주세요. 3, 2, 1, 땡!
1: Okay, the answer is...
0: 그렇죠, 여러분. 그냥 just in case죠. 혹시 모르니.
2: I'll take my credit card just in case I want to buy something.
1: Good.
0: And next. 자, 어떠한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3, 2, 1, 3.
1: Okay, the answer is 길다.
0: Clear up. 네, 여러분 오늘은 혹시 모르니라고 하는 just in case 배웠습니다. Just in case 다음에 주어 동사 붙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 자체로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로도 just in case 라고도 그 단독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빠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갑자기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바로 그 의문문,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니? 뭐 요런 해석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요 해석이랑 그건 못지않게 대답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우선은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어땠어요, 여러분? 문제 세계를 보니까 문제들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죠? 뭔가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말꼬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이걸 붙이면 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부가 의문문의 핵심은 바로 앞과 뒤가 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가 의문문은 앞과 뒤가 반대됩니다. 사실 한국어로 생각해도 그래요. 꽤 뭐뭐잖아. 그지 않아? 뭔가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상대방한테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신을 얻고 싶을 때 부가 의문문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거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으로 물어봤으면 뒤에 부정을 살짝 붙여본다던가. 그거 아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으면 그 뒤에는 긍정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도 사용을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다 사람 사는 게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은 앞과 뒤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긍정문이었으면 뒤에는 부정으로 이어지는 꼬리를 붙여주셔야 하고 앞이 부정이었으면 뒤에는 긍정으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답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는 이따 보도록 하고,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아주 멋진 날이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아주 멋진 날이야 해서, It's a wonderful 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사실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Not 혹은 never?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죠.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문입니다. 그리고 긍정문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는 부정문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어 해석만 봐도 그렇지 않니라고 했으니까 is it? 요렇게 붙여주는 게 맞겠죠. 가끔가다 it isn't? 요렇게 붙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약간 그 원래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잖아요. 그 의문문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메일을 보냈잖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도 끝이 그렇지 않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앞 문장이 긍정문이기 때문에 뒤에가 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그죠? 아, 뒤에가 부정인 건 알겠는데, 둘다 부정이란 말이지? 이러면서, 아, 선생님 되게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시제를 잘 봅시다. sent라는 동사 자리를 잘 보면, 저 sent는 현재 시제죠? 과거 시제죠? 대답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send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과거 시제입니다. 해석을 봐도 과거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에 맞게 didn't you? 요렇게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의문문이 아무리 앞과 뒤에 긍정 부정만 신경 쓰면 된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도 당연히 시제로 맞춰줘야겠죠. Please, 시제도 좀 조심.

0: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없어. 그렇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지금까지 두 문제와 다르게 앞에 부정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긍정문이 올것 같죠?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이 부정인데 뒤에까지 부정이면 뭔가 부가의문문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과 뒤는 반대로 써주시는 게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머 우리 대답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부가의문문에서 이 앞과 뒤를 반대로 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대답하는 방법이에요. 응, 아니야 라는 대답 한국어로는 많이 할수 있어. 그거 뭐, 너 그거 숙제 안 했지? 네, 안 했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Yes, they can't. 응, 걔네는 못해. 이런 대답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자, 이 문장의 내용의 팩트에 따라서 뒷문장의 대답을 정해주면 됩니다. 말해줄 수 있으면 yes고, 말해줄 수 없으면 no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볼게요. 자,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없어. 요거에 대한 팩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해줄 수 없어. 그치? 말해줄 수 없으면 말해줄 수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응 말해줄 수 없어가 아니라 아니 말해줄 수 없어 라고 영어에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줄 수 없어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에 주의하면서요. 우리 요거 잘 기억하고 리스닝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1: Listening point one. It's a wonderful day, isn't it? It's a wonderful day, isn't it? Listening point two.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Listening point three.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0: 자, 오늘은 뒤에 하고 꼬리처럼 이어지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는 우선 It's a wonderful day. 그냥 평서문으로 끝나고 끝부분도 It's a wonderful day 하고 내려가요. 근데 뒤에가 꼬리처럼 슥 올라갑니다. Isn't it? Isn't it?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Isn't it?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아주 멋진 날이야. 그렇지 않니? 두번 듣겠습니다.
1: It's a wonderful day, isn't it? It's a wonderful day, isn't it?
0: 자, 그러면 요 뒷부분 어떻게 올라갈지 여러분 예측이 되나요? Didn't you? 근데 요걸 살짝 올리면 Didn't you? Didn't you? Didn't you? 요렇게 내리는 원어민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올립니다.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내가 이메일을 보냈잖아. 그렇지 않니? 두번 들어볼게요.
1: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0: 그죠? 이렇게 끝이 슥 하고 올라가죠? 자, 마지막도 끝에 꼬리 의문문이 올라가는 걸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Can they? Can they? 그러니까 끝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이라는 걸 들으면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없다. Can they? 그렇지. 이 부분 두번더 듣고 오겠습니다.
1: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0: 이제 스피킹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해야죠. 이 문장을 좀 많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혹은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을 때쓸 법한 말입니다. 아주 멋진 날이야. 그렇지 않니인데 뒤에 그렇지 않니부터 좀 연습을 해볼게요. Isn't it? 조금 더 올릴까?

예센체? 자, 근데 우리 원어민 성우 선생님이 예센체이라고 친절하게 발음을 해주셨는데, 원어민들 중에서는 예센엣 이런 식으로 T를 살짝 무음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음 버전도 좀 해볼게요. Isn't it? Isn't it? 좋아요. 자, 그럼 full sentence 갈게요. 아주 멋진 날이요. 그렇지 않니? It's a wonderful day, isn't it? It's a wonderful day, isn't it? 한 번 더. It's a wonderful day, isn't it? It's a wonderful day, isn't it? 약간 친구들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서 Hey, it's a wonderful day, isn't it? 약간 이런 느낌. 이 원어민 바이브 여러분 좀 연습해보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메일을 보냈잖아. 그렇지 않니? 인데요. 뒷부분 연습해볼게요. Didn't you? 그렇지 않니? Didn't you? 한 번 더. 그렇지 않니? Didn't you? 앞부분에 sent라는 일반 동사 과거형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didn't라는 일반 동사 과거에 맞는 did, didn't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내가 이메일을 보냈잖아. 그렇지 않니?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한 번 더.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You sent the email, didn't you? Thank you, everyone.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렇지, 여기부터 해볼게요. Can they? 자,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주어 해석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에서 부가의 문문은 주어가 항상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can they? 한 번 더, can they? 자, 앞부분 같이 할게요.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Can't tell us what to do, can they?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The green tea here is really good, isn't it? Yeah, it's great. The coffee is good too, isn't it? It is. Should we get a cupcake? Definitely. Let's get the biggest one. The biggest one should be enough, shouldn't it?
0: 뭔가 굉장히 원어민들끼리 하는 대화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막 부가의 문문이 폭격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The green tea here 해서 나왔는데 green tea라는 단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뜻이 나와 있어요. 녹차라는 뜻입니다. Green이 초록색인데 녹이 한자로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녹차 green tea입니다. 따라할게요. Green tea. Okay. The green tea here, 여기에 녹차가 is really good. 정말 좋아, isn't it? 그렇지 않아? 했더니, yeah, 맞아. It's great. 정말 좋아. The coffee is good too. 여기 커피도 좋아, isn't it? 하면서, 그렇지 않아? 이제 막 서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녹차도 진짜 좋아, 그지? 그렇지 않아? 여기 커피도 진짜 좋아, 그렇지 않아?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대답을 합니다. It is. 그래. Should we get a cupcake? 우리 컵케이크도 하나 시켜야 하나? 자, 그랬더니 definitely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Definitely는 당연하지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지. Let's get the biggest one. 자, let's는 뭐뭐 하자라는 뜻이었죠. 우리 가장 큰 거를 시키자. 컵케이크 막 여긴 녹차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심지어 컵케이크도 맛있나 봐요. 자, 그 다음 문장. The biggest one should be enough. 가장 커다란 one 하면 여기서의 one은 컵케이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컵케이크는 should be enough. 충분할 거야. Shouldn't it? 하면서 이제 그렇겠지. 그래야만 해.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또 부가의 문문을 덧붙이면서 끝이 납니다. 이 친구들이 카페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더 듣겠습니다.
1: The green tea here is really good, isn't it? Yeah, it's great. The coffee is good too, isn't it? It is. Should we get a cupcake? Definitely. Let's get the biggest one. The biggest one should be enough, shouldn't it?
0: Writing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 그 커피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지 않나요? 인데, 자, 오늘은 주어 동사 찾고 끝에 부가의 문문 잘 쓰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 커피는이 주어. 뜨거워요가 동사인가? 뜨거워요? 이게 동사일 리는 없고, 뜨거운이 형용사잖아요. 이 뜨거운, hot,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야겠네요. The coffee is very hot 이렇게 쓰면 되고 is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는 isn't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앞에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완성을 해놓고요. 뒤에 있는 부가의 문문을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당신이 어젯밤 제게 전화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인데 주어는 당신이 동사는 전화하셨잖아요입니다. 그러면은 you 그 다음에 전화, call. 근데 지금 과거네요. called 이렇게 쓰면 되고 제게니까 me 어젯밤에를 붙이면 last night. You called me last night. 이걸로 이제 끝났어요, 문장. 그렇지 않았나요? 어떻게 붙이면 돼? 과거 시제에 맞게 didn't you?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괜찮죠? 자, called라는 과거 시제에 맞게 did 빌려왔고 부정으로 바꿔서 didn't 이렇게 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진실일 리가 없어요. 그럴 수 있나요? 자, 이것은 이 주어입니다. It 진실 true 뭐 이런 걸 텐데 비동사를 쓰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뭐 일리가 없다 일수가 없다니까 can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It can't be true, can it? 해서 이 경우에는 뒤에 긍정으로 끝나는 부가의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부가의 부분 재미나게 복습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접속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들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가야겠죠? 오늘은 담화 또는 화제 추론하기인데요.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가 쭉 혼자 이야기하는 담화, 추론입니다. 어떤 걸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골라주시고요. 1번은 영화 관람 예절, 2번은 시험 신청 방법, 3번은 전자제품 사용법, 4번은 시험 유의사항, 마지막은 식당 이용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찾아볼게요. Listen up.
1: Attention, everybody. I would like to give some instructions before we start the test. First, you must turn off your cell phones and place them inside your bags. If you are caught cheating or talking to other students, you will get an automatic zero for this test. Lastly, if you have a question, just raise your hand quietly. Thank you.
0: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잘 고르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빈칸 채워보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ttention, everybody.
0: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에는 attention, everybody라고 했습니다. 우리 attention, 요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집중 또는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집중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1: I would like to give some instructions before we start the test.
0: I would like to give some instructions 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세 단어는 여러분들 비교적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would like to. 원래는 축약이 좀 많이 되면서 이렇게 두 개가 축약이 되면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귀에 들릴 때는 I'd like to 라고 하는데요. I would like to 라고 정확히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get 주고 싶다.
1: First,
0: 뭘? Some instructions라고 했습니다. 자, instruction은 우리 지시사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안내하고 싶다, 안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Before we start the test,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제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 이런 얘기 할 거야. 시험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 주의해야 될 점, 너희들이 따라야 될 점을 몇 가지 안내할 거야.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정답이 이미 나왔고요. 방금 들었던 그 문장 다시 들어보죠.
1: I would like to give some instructions before we start the test.
0: 됐죠? 자, 그러면서
1: First,
0: 자, 이렇게 이어갑니다. First, 뭐 second 이런 식으로 이어가잖아. 그러니까 요 앞에가 이미 주제문으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보죠.
1: you must turn off your cell phones and place them inside your bags.
0: 자, 첫 번째 빈칸, 세 단어 들으셨나요? You must turn off your cell phon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must 들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urn off. 이것도 잘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였고, turn off 하면 끄다. 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turn off your cell phones. 그랬으니,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끄셔야 하고요. 그리고 place. 이거 들었나요? 동사이고요. place가 장소 말고 우리 동사로 쓰일 때는 두다, 위치시키다, 놓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lace them inside your bags. 그랬으니까 가방 안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꺼서 가방 속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죠.
1: You must turn off your cell phones and place them inside your bags.
0: 그쵸? 자, 그 다음.
1: If you are caught cheating or talking to other students,
0: 자, 일단 여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If you are caught, 이렇게 들렸는데, caught가 뭘까? Cheating or talking to other students. 자, 여기 보면서 조금 추론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앞에 비동사가 이미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PP 자리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caught는 여러분들 catch 아시죠? 요거의 PP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0: If you are caught cheating or talking to other students, 그러면서 cheating이 우리가 일명 cunning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cunning은 콩글리시고요. 실제로는 chea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하는 걸 are caught, 들키는 거야. 걸리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행위 하거나 아니면 talking to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게 적발되면 이런 뜻이죠.
1: You will get an automatic zero for this test.
0: 들으셨나요? You will get an automatic zero for this test. 그러면서 요 빈칸에는 automatic인데 중간에 트 발음 역시나 얼 발음으로 들렸습니다. automatic 하면 자동적인.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automatic zero 하면 자동으로 0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들어보죠.
1: You will get an automatic zero for this test. Lastly, if you have a question, just raise your hand quietly.
0: Lastly라고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lastly인데요. 중간에 트는 알로 약화도 되고 아예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lastly 이 정도로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부사 있고요. If you have a question, 질문 있으시면 just raise your hand quietly. 그래서 우리가 무엇무엇을 들다라고 할때또 중요한 동사 raise 그리고 조용히 손만 드세요라는 뜻인데요. 조용하게라고 할때 부사 quietly였죠? 조용히 손만 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들어볼게요.
1: Lastly, if you have a question, just raise your hand quietly. Thank you.
0: 자,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은 시험 유의사항, 초반부터 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잠깐 단어 공부 조금 하고 오늘의 접속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끝에가 full로 끝나는 우리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점미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full로 끝나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얘가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로 가득 찬, 이런 걸 나타내주는 형용사형 점미어인데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단어는 hopeful입니다. 그러니까 hope이 희망이고요. 희망으로 가득 찬게 되겠죠. 그래서 hopeful 품산 형용사가 될 거고 말 그대로 희망에 찬 기대하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The future didn't seem very hopeful. 그 무슨 뜻이니? 아, 미래가 별로 그다지 희망차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doubtful. 요거 발음할 때는 여기에서 비는 묵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doubt.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고요. Doubt가 의심이거든. 그럼 얘는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일 테니 의심스러운. 의심스럽다는 건 확신이 없는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I was doubtful about his success.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의심스러웠어. 그의 성공에 대해서. 그의 성공이 의심스러웠어. 그의 성공이 진짜 성공한 걸까? 확신이 없었어. 이런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접속사 출제 포인트로 넘어왔어요. 오늘은 이제 접속사의 마지막 출제 포인트 시간인데요. 접속사와 전치사의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 빈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도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어법상 틀린 문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He was angry because Jenny was late again. 2번은 I was late because of the heavy snow. 3번. I bought some oranges because mom likes it. 4번. You can't go outside because it's too late. 마지막 5번은 He asked Jake questions about English because of he speaks English well. 자, 뭔가 because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어디에는 because의 of가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아마 예전에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기억날 텐데요. 자, 바로 의미는 같은데요. 하나는 접속사이고 하나는 전치사인 거야.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접속사에 올수 있는 구조가 다르고요.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문장 구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밑에부터 보면 우리 여러분들 접속사는 뒤에 주어와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는 항상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만 쓰던가 아니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 이런 구조로 써야 되는 게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에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because와 because of 두 개예요. 좀 전에 문제에서도 봤었죠? 자, because가 접속사입니다. because of가 당연히 전치사로 끝났으니 얘가 전치사겠죠? 그래서 얘는 뒤에 주어 동사, 얘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 해석은 똑같아.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though, though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접속사 파트 할 때도 여러 가지 접속사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요. 접속사라서 얘네가 뒤에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되는 전치사가 in spite of 또는 despite. 이건 착각하면 안 돼. 가끔 여기다가 of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despite은 한 단어의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in spite of 얘네가 세 단어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명사가 오겠죠. 해석은 둘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while과 during. 얘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둘 다 해석은 동안에 라는 뜻인데요. while이 접속사라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그리고 during이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면서 명사 동안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뒤에만 보면 되는 거야. 주어와 동사의 구조인지 아니면 명사나 동명사만 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고 좀 전에 본 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텐데요. Rather, 명사로 끝났죠? Because of. 근데 의미는 똑같은데 지금 얘는 of가 없어. 왜? 얘는 지금 the weather, 주어, was bad, 동사 구조니까. 해석은 똑같아요. 우리는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하이킹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in spite of, although인데요. 먼저 첫 번째 in spite of 또는 despite. 전치사가 쓰인 문장은 the bad weather. 명사만 왔죠. 자, 우리는 하이킹을 갔다.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고요. 자, 밑에 똑같아요. We went hiking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주어 동사니까 저녁 시간 동안에 라는 뜻이고요. 자, 밑에는 we discussed the topic while we had dinner. 주어 동사 왔죠?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만 보고 구조를 보시고 전치사 또는 접속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런 문제 풀어보죠. 자, 우리 이제 쉬워졌습니다.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나온지 확인하세요. 제니가 또 늦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다. 맞죠? 자, 이번에는 because of야. 그러니까 the heavy snow. 명사만 잘 왔네요. 폭설 때문에 나는 늦었다. 잤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ou can't go outside because it's too late. 얘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구죠.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어. 자, 그럼 마지막 볼까? He asked Jake questions about English. 그는 제이크에게 영어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Because of, 그러면 우리 명사만 와야 되는데 뒤에 누가 봐도 지금 주어 동사가 오고 있죠. 그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인데 이때 of만 지워주면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접속사 as는 특히나 의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함에 따라 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as로도 정말 많이 쓰이는 접속사 as는 뒤에 어떤 구조? 사실 as는 전치사 as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이는 as는 뭐뭐로서 또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방금 봤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의 구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씩 볼게요. Big baby sleeps. 그랬으니까 아기가 자고 있을 때는, 그치? 아기가 잘 때는 조용히 해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왔어요. Study hard as a student.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로서? 학생으로서. 그래서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뒤에 명사로 써주고 앞에 S가 뭐뭐로서라는 해석으로 쓰이는 전치사도 있구나. 자, 우리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보기에 S와 같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나와 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 얘는 접속사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as예요. 자, 요거랑 똑같은 거 골라보죠. 일단 1번. As I was waiting for him, I met our math teacher.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She became taller than me as she grew older. 자, 나 여동생이 나보다 더 커졌대요. 그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 우리 as는 뭐뭐함에 따라란 뜻으로도 정말 많이 쓰여요. 어떤 시간의 경과의 느낌이랄까? 이런 해석이 되고. 자, 얻기 때문에 찾았네요. 얘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4번은 I'm not so smart as you.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갈 비교급에서 우리 앞에 부정문 나오고 as 붙으면 뭐뭐만큼 뭐뭐하다인데요. 앞에 부정일 때는 so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나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아. 이때 as는 뭐뭐만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she did a good job as a leader. 자, 그녀는 뭔가 잘 해냈대요. 뭐로서? 리더로서. 그래서 여기서 as는 뭐뭐로서란 뜻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비교 파트의 출제 포인트로 찾아올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이분입니다. 자, 별명이요. 피아노의 시인인데, 피아노의 시인. 자,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쇼팽인데요.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죠. 무언가를 작곡하다라는 그런 동사는 compose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compose에 er 이렇게 붙이면 작곡을 하는 사람, 작곡가는 composer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발음해 볼게요. compose, compose, composer, composer. 자, 다음 단어. fall in love라는 뜻은요. 사랑에 빠지다라는 수거입니다. 다음 단어. walk. walk는 명사로 산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repeat. repeat은 반복하다. 자, 그리고 note라고 하면요. 원래 메모라는 뜻도 있지만 음악에서는 음표를 뜻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사진, 바로 쇼팽의 사진이고요. 뭔가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note가 음표란 뜻으로 쓰이겠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마지막 단어 raindrop. raindrop은, 자, rain이 비죠. 자, drop은 어떤 방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raindrop은 빗방울을 뜻합니다. 자, 방금 보았던 이런 단어들이 우리 어떤 흐름에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지금 들어볼게요.
1: Frédéric Chopin is famous for his piano music. His music has beautiful melodies. Chopin was a great composer and pianist. Many people loved his music. In 1836, Chopin met a woman. Her name was Aurora Dupont.

0: They soon fell in love. One day, Dupin went out for a walk. The sun set and the rain began to fall. Chopin waited for her at the window. He listened to the rain and composed a piece of music. Later, people named the music Raindrop. In Raindrop, Chopin repeated the A-flat note. That sounded like raindrops to people.
1: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우리 쇼팽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의 full name은 Frederick Chopin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is famous for his piano music. 피아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His music has beautiful melodies. 이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라는 거죠. 뭐가요? 아, 이 사람의 음악이요. Chopin was a great composer and pianist.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composer는 작곡가이고요. 자,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아주 많은 작품들을 작곡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a great compos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any people love this music.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해요. In 1836, Chopin met a woman. 자, 1836년에 쇼팽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Her name was Aurora Dupin. 자, 오로르 듀팽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They soon fell in love. 자, 여기에서 fell이란 단어, 우리 앞에서 수거로 fall in love라는 표현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말이랑 영어랑 같은 것 알겠죠? fall이 떨어지다인데 사랑에 푹 빠졌대요. One day, 어느 날, Dupin went out for a walk.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walk가 이렇게 관사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면요. 산책이라는 뜻이어서 자, 어느 날 이 쇼팽의 연인이었던 Dupin이요. 산책을 가게 됐던 거죠. The sun set and the rain began to fall. 자, 여기에서 sun이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set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set라고 하면요. 해나 달이 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산책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해가 지게 됐고 그리고 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Rain began to fall.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hopin waited for her at the window. 자, 자기 연인을 지금 쇼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창가에서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두 사람은 같이 산책을 간 게 아니고요. 이 남자가 쇼팽이 혼자 집에서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연인은 산책을 나갔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he listened to the rain. 문네사 히는 당연히 쇼팽이죠. 쇼팽은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and composed a piece of music. 그리고 한 편의 곡을 만들었죠. Later, people named the music Raindrop. 자, 여기에서 name이라는 아이를 잠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name은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동사로 쓰이면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named,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he music, 그 음악을, 그 곡을 raindrop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이 쇼팽의 raindrop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똥똥똥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정말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 쇼팽의 곡을 raindrop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거죠. In raindrop이라는 곡에서 Chopin repeated the A-flat note. 자, A-flat은 내림라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A-flat을 계속해서 이 음을 반복했습니다. That sounded like raindrops to people. 바로 그 소리가 뭐처럼 들렸다? 그렇죠. 어떤 빗방울 소리처럼 들렸대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유명한 그런 작곡가죠. 쇼팽과 그의 연인, 이 두 사람의 어떤 일화에서 유명한 Raindrop이라는 곡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한 글이었어요. So,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 글이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같이 정답 확인해 볼게요. A. How well Chopin played the piano? 자, how well이라고 하면 얼마나 잘이란 뜻이고요. 쇼팽이란 사람이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는지. 자, 1번 보류, B번. Who Chopin fell in love with? 자, 쇼팽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자, 일단 이거 B번 얘들아, 답할 수 있나요? 쇼팽이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그렇죠. 듀팽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요, 그 둘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애를, 깊은 사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번에 답은 할수 있지만요, 이것이 과연 전반적인 것의 어떤 소재는 아니었어요. C번. How Chopin composed Raindrop. 쇼팽이라는 사람이 이 Raindrop이란 곡을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정답은 C번으로 볼수 있고요. 자, 물론 쇼팽이 a great composer이면서 a great pianist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글이 아니라 그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입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동사 listened를 볼게요. listen의 과거 시제죠. 이렇게 ed가 붙었고 뒤에 전치사 to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listened의 the 사운드, 그 다음에 to의 t 사운드를 보면은 같이 해볼게요. the, t, t. 자,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listened to the rain, he listened to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하다 보면 listen to, listen to 거의 the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매우 약하게 발음이 되고 바로 to로 넘어가는 이렇게 연음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composed a piece of라는 부분에서 이와 같은 관사, 이와 같은 전치사 같은 것은 주로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에서는 매우 강하게 좀 표현되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composed a piece of, composed a piece of라고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뭐가 아니라 composed a piece of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한 덩어리처럼 composed a piece of, composed a piece of, composed a piece of music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전체 문장 함께 읽어볼게요. He listened to the rain. He listened to the rain and composed a piece of music.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도 지금 들어볼게요.
0: He listened to the rain and composed a piece of music.
1: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쇼팽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서칭을 해보다가 얼마 전에 이런 쇼팽과 그의 연인이었던 듀팽의 관계를 그린 영화가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자, 원래 그 듀팽이라는 사람의 필명은요, 조르주 상드라는 그런 여자인데 프랑스의 여류 작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깊은 관계였다가 상대의 많은 어떤 케어와 어떤 서포트를 받고 쇼팽은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흔도 안 되는 나이에 요절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의 별명 이 작곡가의 별명은 The Poet of Piano,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왜 굳이 피아노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다가 바로 이런 어떤 견해를 본게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볼게요. 쇼팽은요, 대단한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he was also a piano teacher. 아,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레슨으로, 교습으로 또 생계를 이뤄 나갔다고도 해요. In great demand because of skill. 그래서 피아노 스킬이 굉장히 좋아서요, 수요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하고, 또 공개, 이런 공연도 할 정도로 피아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거기다가, plus, Chopin was called the poet of the piano.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he composed mostly pieces for the solo piano. 다른 악기들이 들어가는 곡을 쓰지 않고요, 오직 뭐만? 그렇죠. 솔로 피아노이니까 피아노만 칠수 있는 피아노 곡만 작곡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들, 유명한 음악가들의 별명이 붙는 것처럼 쇼팽의 별명은 그래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어법 정리해 보아야죠.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A, B, C 이런 어법 문제로 바꿔 보았습니다. 자, 둘 중에서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해요. 자, 먼저 to와 for가 붙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전치사 to와 전치사 for를 묻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고요. B번에 맞아요. B번에 보시면 set라는 I와 set라는 동사가 같이 묶여 있네요. C번 to compose 그다음에 composed라는 I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compose 작곡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준동사들 문제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A, B, C에 해당하는 출제 의도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전체 문장을 보면 Frédéric Chopin is famous blank his piano music. 자, 이 사람은 피아노 음악으로 유명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서 be famous for라고 해요. B번 The sun set or set and the rain began to fall. 자, 혹시 이 문장 기억나나요? 이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때 지금 여자는요, 산책을 나가고요. 여자를 기다리는 쇼팽이 창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가 지고 그다음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황 설명이었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set라는 동사의 뜻이 다시 해가 지다 혹은 달이 지다라고 할때 의미로도 set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set의 동사 변화는 set입니다. 다시, 자, 영어에서의 동사는요, 3단 변화라고 하죠.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동사의 원형이고요. 두 번째가 과거를 뜻하는 과거 시제. 혹은 과거형, 혹은 과거 동사 다 똑같은 말인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영어 선생님들이 PP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분사 자리입니다. 자,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이게 길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PP라고 부르는데요. 특이하게 set라는 동사는 전부 다 변화가 없죠. 다 똑같죠? 그래서 set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은 이런 동사를 규칙 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ed를 붙여서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cut 자르다 또 역시 cut. 동사 변화가 같고요. 무언가를 놓다라는 뜻의 동사 put도 마찬가지예요. put. 이런 식으로 동사 변화가 같은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 볼게요. The sun set라고 한다면 자, 태양이 지금 집니다라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set에 s를 붙일 수가 있겠죠. 왜요? 앞에 주어가 The sun이라는 어떤 고유한 그러한 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3인칭 단수의 개념으로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서 해가 집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가 배경이죠? 그렇죠. 쇼팽이 지금 183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쓴게 이렇게 보이죠. 선생님, 이게 과거 시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begin의 원형이요. begin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begin은 동사 변화가 begin, began, begun 이렇게 동사 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에 생긴 게좀 다르죠. 이런 아이들을 불규칙 변화 동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렇게 동사에 변화가 다른 것은 미국 원어민 혹은 영국의 이런 영어를 원어민으로 쓰는 그런 아이들도 전부 다 의도적으로 다 암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3단 변화는요, 우리 당연히 좀 의도적으로 좀 외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작문을 할수 있고요. 그래야 문제를 보았을 때 이런 시제를 파악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리가 무슨 자리? 두 번째 자리가 과거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rain began to fall이라고 하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과거 시제니까 똑같이 맞춰서 해가 뭐 했어요? 그 당시 해가 떨어졌던 거죠. 그럼 과거 동사를 써야겠네. 그럼 세트의 동사 변화는 세트. 과거 동사 자리는 두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the sun set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C번에
to compose를 쓸 건지

보호수를 쓸 건지 여기에서의 출제 의도는 포인트는 바로 병렬입니다. and, but, or 이와 같은 이런 접속사를 두고요. 앞이 뒤를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어떤 병렬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He listened to the rain. 아, 지금 연인을 기다리면서 쇼핑이요. Listen to the rain. 그 빗소리를 들었죠. and to compose. 두 번째, and composed a piece of music. 그 음악을, 그 빗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한 편의 곡을 지금 쓴 거니까, 곡을 썼다라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병렬이 된다? He listened to. 아, 처음에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 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곡을 작곡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행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병렬이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nd를 지금 가운데로 두고요.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다? He listened to the rain. 두 번째, he composed a piece of music.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의 문제도 이렇게 해석으로 푸시면 어려움 없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역적 연결사는 앞뒤 내용의 대립을 표현할 때만 쓰인다. 자, 정답은 그렇죠. X죠. 역적 연결사는 일반적으로 대립, 반박, 부인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화제의 전환 혹은 뭔가 강조를 할 때도 쓰인다라는 이 부분 꼭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의 형태가 같은 것을 규칙 동사라 한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쇼팽과 그 연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Kevin welcomes you all.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 좀 많이 넣으셨나요? 정말요? 누구 덕에요? 케빈 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funny cartoon, 재밌는 cartoon을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 콩글리시 등등 재밌는 수업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0: Second grade? There's an elementary school in college?
1: No. It's my second year attending university.
0: Oh, I see. So you're a sophomore. In your first year, you're a freshman. Then you're a sophomore, junior, and senior.
1: I didn't know that. Hey, what are you studying?
0: I'm majoring in law.
1: That's amazing.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0: I'll be very expensive.
1: Oh,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0: Well, I'll give you a very special rate.
2: 네, 여러분. Funny cartoon. 재밌는 cartoon 잘 보셨나요? 아니,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케빈 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자, 장소는 딱 봐도 멋있는 멋진 대학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아닌 것 같은데. 오, 케빈이 So, what do you think? This is my school. 아, 우리 학교야.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it's really nice. 정말 멋있고 이쁘다. I want to study here too. 나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I love my university. 난 너무 우리 대학교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So what year are you in? 그럼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I'm in the second grade. 나 이제 2학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Second grade? There's an elementary school in college? 2학년? 혹시 여기 대학교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오, 무슨 일이죠? 자, 그래서 케빈이 No. It's my second year attending university. 아니, 난 이 대학교를 다닌 지 2년째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서로 막 당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So you're a sophomore. 그럼 너는 대학교 2학년이니까 sophomore이겠구나. In your first year, you are a freshman. 1년째는 freshman이야.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first year은 freshman, second year, sophomore, third year, junior, fourth year, senior.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크리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죠. Then you're a sophomore, junior, and senior. 미국에서는요, 대학교 1, 2, 3, 4학년을 각각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이라고 합니다. 절대 뭐 나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케빈이 I didn't know that. Hey, what are you studying? 그럼 크리스틴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 전공이 뭐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크리스틴은 I'm majoring in law.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m majoring in law. 자,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전공하고 있어. I'm majoring. 어딜요? In law. 나는 법학.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은 That's amazing. Can you be my lawyer one day? 와, 진짜 짱이다. 그럼 나중에 미래에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니? 그러자 크리스는 I'll be very expensive. 나 정말 비쌀 거야. 케빈이 Oh,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렇다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I ne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러자 크리스는 Well, I'll give you a very special rate. 아주 special, 특별한 할인가를 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 자신이 있나 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복습해봤죠?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미 한번 불러볼까요? 제이미, come on in!
3: Hello, everyone. I'm Jamie.
2: Hello, Jamie.
3: Hi.
2: Jamie, 우리 서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잖아.
3: Yeah, I'm so happy.
2: Yes?
3: What are you majoring in?
2: Mmm.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때 많이 틀리는 to가 들어가는 친구들 한번 모아왔는데요. 어떤 표현인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t seems like this is too hard for the team to do on their own. 걔네 스스로 그 팀이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I agree with you. When it comes to something like this, it might be better for the team to work with another group. 아, 나한테 동의해. 이런 거에 관해서는 다른 그룹이랑 하는 게 그 팀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to가 들어가는, to로 끝나는 친구들이 같네요. 그죠? 요 표현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위에 있는

2, 2 같은 경우는 진짜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오는, 특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따 살펴볼 거고요. Welcomes t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수능까지 쭉 나오는 표현이니까 열심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투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투가 아닙니다. 생긴 건 똑같이 T, O 요렇게 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그투 부정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치사 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엔, 즉 뒤에 투 부정사에 나오는 그 동사 하기엔 너무 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예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나왔죠? Too hard. 너무 어렵다. To do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하기엔.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써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써줄 때는 V 하기엔 너무 모모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글의 흐름을 통해서 직역을 할 때는 너무 모모하다, V 하기엔. 요 순서죠. 그래서 요 순서로 선생님이 쓰고 싶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직역의 순서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고요. 해석할 때는 너무 뭐뭐하다 뭐 하기엔 요렇게 이해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런 예문도 있는데요. This is 이것은 too good. 너무 좋다. To be true. 현실,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뭔가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요런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유명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팝송에도 등장합니다. 요 팝송 가사를 수록을 한 교과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 You're just too good be true 막 이런 too good to be true 요렇게 나와요. 너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 대단해. 네가 진짜 존재이기엔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대단해. 그래서 I love you, baby.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교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어쨌건 투투는 이렇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의 포인트는 so that, can't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둘을 같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비슷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둘 다, 뭐, 어떤 맥락에선 둘다 맞는 말이고요. 자, 요 to 같은 경우는요. 의미를 따지자면은 can't be helped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이 문장 해석하면요. 너무 더워서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덥다라는 뜻의 예문인데, 너무 더워서 도저히 can't be helped. 이건 도저히 안될 일이야. 라는 느낌의 뜻이 바로 투투라면, so that can't는 비슷한데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I was so nervous. 나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that I couldn't eat anything. 뭔가를 먹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사실 의미적으로는 둘 다, 뭐 하기엔 너무 뭐뭐했다 라는 뜻에선 동일해요. 그런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선생님이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when it comes to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에 관해서는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쓰였죠. 이런 경우에 관해서든, 이런 경우에 관한 한. 이렇게 해서 뭐, 이럴 때는 쟤네가 다른 팀이랑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요런 느낌의 문장 해석이 되는 거였고요. 자, 요것도 선생님 얘긴데, I'm totally lost when it comes to technology라고 하면 뭔가 기술, 뭔가 공학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나는 totally lost,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즉 완전히 모른다, 문외한이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도 when it comes to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to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요소로 써도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했고요. so that can't로 바꿔서 쓸수 있다. 의미가 살짝은 다르기는 하다라는
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Welcome.

0: 퍼스트 부모에 관해서는 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갈게요.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예문이죠. 오늘 뭘 하기엔 너무 덥다. 자, 요즘은 좀 춥긴 한데, 그죠? 나중에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It's 그쵸, too hot. 너무 더워. To do anything today. 오늘 뭔가 하기엔 너무 더워 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 보죠. 제 주문을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나요? To를 넣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늦었나? cancel, 취소하기엔 이라는 뜻이겠죠. 요거는 교과서에 자주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Is it too late to cancel my order? Is it too late to cancel my order?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보죠. 나는 컴퓨터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I'm totally lost라는 표현도 썼는데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ignorant가 무지한이라는 뜻이고요.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는 뜻이겠지요. 다음 마지막 문제 봅시다. 그녀는 그녀의 일에 관해서는 프로야. 마치 날 가리키는 문장 같군. 미안해 얘들아. 자, 뭘까요? 뭐뭐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가 되겠죠. 뭐뭐에 관해서는. 그녀의 일에 관해서는 그녀는 프로야. 그녀는 마치 나인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해서 우리 퀴즈가 다 끝났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It seems like this is too hard for the team to do on their own. I agree with you. When it comes to something like this, it might be better for the team to work with another group.
0: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to에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한번 봤습니다. To. 뭐 하기엔 너무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고 뒤에 to가 투부정서였고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 뭐뭐에 관한 한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꼭꼭 기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표현 공부해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7개의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Red. R-E-D. Red. Red. Blue. B-L-U-E. Blue. Blue. Yellow. Y-E-L-L-O-W. Yellow. Yellow.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colors, 색이에요. 와!

0: excellent. 검은색, black. 자, 입을 크게 벌려서 black. 흰색, 하얀, white. White가 아니고 white. Good job.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Green, green. Brown, brown. Black, black. White, white.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We had a picnic on the green grass. 우리는 녹색 잔디밭에서 소풍을 했어. Really? 정말이에요? You're so lucky. I want to go too. 나도 가고 싶은데. 자, 소풍, picnic이란 단어 잊지 말고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We had a picnic on the green grass. Good job. She dyed her hair brown. 그녀는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어. 친구들, 참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dye, 염색하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과거형이니까 뒤에 d가 붙여서 dyed가 되는 거예요. Okay, now let's say it again. She dyed her hair brown. Excellent! Okay, next. I bought these black shoes. 나는 이 검은 신발을 샀어. Really?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샀다, bought 나왔죠?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I bought these black shoes. Very good. Okay, our last sentence for today. The doctor put on his white coat. 의사는 그의 하얀 코트를 입었어. The doctor, 의사는 put on 했다. 즉, wear, 입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White coat, white가 아닌 거 잊지 마세요.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doctor put on his white coat. Good job!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1: Red, red. Blue, blue. Yellow, yellow. Green, green. Brown, brown. Black, black. White, whit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연습해봐요. Have a good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에 대해서 더 학습해 볼 거예요. 오늘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는 더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공부를 마친 후에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must입니다. must는 오늘 배울 표현들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의무,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날때 쓰는 조동사가 바로 must입니다. 그 외에도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부정문을 쓸 때는 주어, must not,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적어주는데요. 이때 must not의 뜻은 추측이 아니라 의무의 부정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돼요.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must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You must wear your seat belt. Seat belt 하면 안전벨트니까 너는 반드시 너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또, students must not talk during the test. 학생들은 시험 중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must not 동사 원형을 써요. He must be tired. 여기서는 강한 추측의 의미입니다. 그는 tired 하면 피곤한 이런 뜻이니까 피곤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have to 또는 has to입니다. 이 have to는 조금 특이하게 조동사이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형태가 바뀌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to를 써주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have t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have to, has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must보다는 조금 더 약한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 상황상 이걸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안에서는 큰일 나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강한 조동사 must를 사용해 줍니다. 상황상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할 때는 have to, has to를 써줘요.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요,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를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의 도움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don'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 적어줘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의미는 의무 없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do나 does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으로 적어줍니다. 우리 must와 have to 둘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부정문일 때는 뜻이 다르죠. must not은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have to, has to의 부정문은 의무 없음,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니까 둘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는 뜻이죠. You don't have to bring your book. 여기서는 너는 너의 책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의무 없음의 의미입니다. Do we have to clean the classroom? 우리가 교실을 청소해야 할까? 청소해야 할까? 의무이면서 의문문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S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last week. 자, 이번에는 had to를 썼습니다. had to. 이 조동사 have to, has to의 과거형을 쓸 때는 had to로 적어줘요. 그래서 She had to stay in the hospital last week 이라고 하면 그녀는 지난주에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o, 원래 현재형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 have to를 쓰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has to를 쓰지만 과거형일 때는 had to라고 형태가 바뀐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 she blank go to work early. 그녀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have to를 쓸때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has to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have to는 답이 될수 없고요. must라고 해야 되겠죠? She must go to work early. 그녀는 일찍 일에 가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2번, I have to 또는 must not be late for the interview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have to의 부정문은 어떻게 쓴다고 했죠? don't 또는 doesn't have to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빈칸 뒤에 not 그리고 동사 원형 be가 나와 있기 때문에 have to는 올수 없어요. I must not be late for the interview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must not의 뜻은 뭐였죠? 뭐뭐 하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죠. 해석은 나는 인터뷰에 늦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 should로 넘어갈게요. should는 오늘 본 조동사 중에서 가장 약해요.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조언, 충고를 나타냅니다.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를 써서 부정문 만들어줘요.

should not 또는 should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should를 보내줘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The bottle is hot. 그 병이 뜨거워. You should be careful. should 뒤에 동사 원형 be를 써줬죠. 너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또는 너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e shouldn't play games too much. 그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역시 조언의 의미입니다. Should I wear a jacket today? 조언 구할 때 이렇게 의문문으로 쓸수 있는데요. 내가 오늘 자켓을 입어야 할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자, 퀴즈. 괄호 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should를 포함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Daniel has a sore throat. sore throat 하면 목이 아픈 거죠. 다니엘은 목감기가 있다. He blank a doctor. 그는 의사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의사를 봐야 한다. 어떤 조동사를 써요? should를 써서 should 동사 원형. He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should 뒤에 sees, s를 붙이지 않아요. 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2번. We blank in the hallway. 이번에는 not이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 run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We shouldn't run in the hallway. 우리는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3번. Blank, they blank now. 자,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should를 주어 앞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쓰죠. Should they go now? 그들은 지금 가야 하니?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should 문장 만들기도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should를 사용해서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는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다. 마셔야 한다.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you should drink more water.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9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도를 보며 건물의 위치를 말할 때 또는 방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위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뭐뭐 앞에 라는 의미로 in front of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ront라는 말이요. 앞면을 의미해요.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하게 되면 무엇의 앞에 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e library is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department store이 백화점이거든요. 도서관이 백화점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front of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라는 의미구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펠링도 알아두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n front of, I-N-F-R-O-N-T, 그리고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반대말도 알아둡시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고요. 뭐뭐 뒤에는 behind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hind라는 부분이 뒤쪽을 의미해요. 앞에 비를 붙여서 뭐뭐 뒤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hind, behind. 자,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Behind, B-E-H-I-N-D. 읽을 때는 behind, 네, 뭐뭐 뒤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is place is behind the gym 이라고 했죠. 이 장소는 behind the gym 이래요. 체육관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on 인데요. on, 간단하죠? 뭐뭐 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ver 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on 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 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ver를 쓴다는 점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on 써볼게요. on. 네, on이고요. 무엇의 바로 위에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책상에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vase is on the desk. 꽃병이 책상에 어디에 있어요? on이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on과 over의 차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로 under 살펴볼게요.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 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N-D-E-R.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 라는 의미고요. 예문 같이 보면서 빈칸 넣어보겠습니다. He is hiding under the desk라고 했죠.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under the desk니까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nder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쪽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말 뜻만 보면 under과 below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공이 탁자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탁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죠? 이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unde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다리의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쪽이긴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이지만 완전 바로 아래가 아닐 때, 약간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 bel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elow는 단순히 높이가 아래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under와 below 의미와 그 차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etween입니다.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etween, be, e,

해볼게요. Between. 한번 더. Between. 네, 예문을 보시면요. The river is between the two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자,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의 between 사이에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Between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귀여운 곰인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볼게요. 자, 먼저 상자의 표면 바로 위에 있죠? 접촉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on을 씁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 자, 이번에는 상자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해 있죠? 앞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의 앞에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곰인형이 상자의 뒤에 있네요. 자,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비로 시작하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behind입니다.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곰인형이 두 개의 상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Between. Between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on, 바로 위에, 그리고 under, 무엇의 바로 아래, 그리고 in front of, 무엇의 바로 앞에, behind, 무엇의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표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지불놀이.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자, 오늘도 전통놀이에 대해서 배울 거라 몸을 잘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배울 놀이는 바로 지불놀이거든요. Alright, so are you ready to learn? Alright, let's go check it out. Alright, first of all, we'll learn about 지불놀이. 먼저 지불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불놀이 is Korean traditional game where you play it on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지불놀이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월 대보름,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하는 전통놀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 농사를

0: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자, 정월 대보름에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쥐불놀이예요. 자, 논두렁에 불을 지피는 놀이인데 좀 특이한 놀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빈 깡통에 바람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를 넣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휙휙 돌리다가 밭에 불을 피우는 그런 놀이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놀이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it out.
1: Keywords: empty, make fire, spin, field.
0: All right, our first keyword. 자, 쥐불놀이는 빈 깡통에다가 불을 피워서 하는 놀이죠. 비어있다, empty. 재밌는 단어죠. Listen carefully and repeat. Empty. All right. Next word. 자, 쥐불놀이는 불을 깡통에도 피우고 밭에도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 불을 피우는 거는 불을 만들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make fire. One more time. Make fire. Alright, great. Next word. 자, 쥐불놀이는 깡통에 불을 피워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자, 돌리다는 spin. One more time. Spin. Great job, everyone. Now on to our last word. 자, 쥐불놀이는 마지막에 밭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 밭은 field. One more time. Field. 가끔씩 F 발음을 너무 신경 쓰다가 F가 P 소리가 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잘 신경 쓰고 F, F, field. 그리고 마지막에 D는 D, field. 이렇게 하지 않고 field 하고 날려주세요. One more time. Field. Great job, everyone.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Okay, our first sentence.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사람들은 쥐불놀이를 하기 위해 빈 깡통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사용했다. People used 빈 깡통,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쥐불놀이를 하기 위해. So the full sentence is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Alright, let's go on to the next sentence. 자, 지금부터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빈 깡통에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피운다. 불을 피운다. Make fire 어디에? 빈 깡통에 in empty cans 뭘 가지고? 나뭇가지로 with branches.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Great. Next sentence. 자, 이번 건 조금 쉽죠? Spin the can on fire. 불이 난 캔을 돌린다. 돌린다. Spin, 뭘 돌리죠? The can, 캔을, 어떤 캔을? 불이 난 캔을 on fire. Spin the can on fire. Excellent. Now let's go on to the last sentence. 마지막 스텝이죠? Then set a field on fire. 그리고 밭에 불을 지른다. 자, 그리고 then 불을 지른다. 이 표현은 set on fire인데 set something on fire. 그 something이 무언가예요. 자, 이 무언가 set 무언가가 뭐였죠? 밭이었죠? 밭은 field. 그래서 set a field on fire. Full sentence is then set a field on fire. Excellent job, everyone. 조금 헷갈리지만 퍼즐 맞추기처럼 딱 만들어졌어요. Now let's go on to listen to all of the sentences.
1: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Spin the can on fire. Then, set a field on fire. Quiz time.
0: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All right, our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은 스펠링 비예요. 자, 집을 놀이할 때 빈 깡통에 먼저 불을 피우죠. 비어 있다는 empty. Empty spelling은 첫 번째 레터는 E, M, M, M. 그 다음에 살짝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는 레터가 있어요. M, P, P, P, T, T, T. 그 다음에 T 소리가 나게 E를 내주는 건 empty. Y가 오죠. 마지막에 E, M, P, T, Y. Empty. P 소리가 날 듯 말 듯 잘 안 나요. 잘 들어보세요. Empty. Great. Next question. 자, 쥐불놀이에 깡통에 불을 피워서 빙글빙글 돌려요. 돌리다는 spin. Spin spelling은 S, S, P, P, P, I, spin, N, N. S, P, I, N, spin. One more time. Spin. Great job. Now on to our last question. Fill in the blanks. Blank, blank in empty cans with branches. 자, 빈 깡통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뭘 하죠? 불을 피우죠? 불을 피우다는 make fire. Excellent.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Excellent job, everyone. Now listen to all of the sentences first. And then repeat.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People used empty cans to play 쥐불놀이. Make fire in empty cans with branches. Spin the can on fire. Then set a field on fire. Your turn.

유명하다는 맛집. 멀어도 큰맘 먹고 몇 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는데 하필 오늘이 쉬는 날? 아,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완전 시간 낭비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tally overuse of ti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Grammicon.
1: Grammicon? Is that a truck? What's that?
2: Oh no. Is Remocon Konglish too?
1: Are you talking about a remote control? That's a funny way to say it.
2: Wait, how about aircon?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1: Air conditioner?
2: Good job! So smart. You are such a fast learner.
1: Oh, this is so fun. Ask me something else. Kevin? Kevin?
2: Oh, can you see this is more important? Sorry, but I have to control the remote control.
1: What? Gosh, you are hilarious.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점 영어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말이다 하고 나가 노는 사람도 있고 주말이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케빈은요 주말이라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왜냐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크리스티는 그런 케빈이 좀 못마땅한데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자, 주말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It's the weekend!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했죠. It's the weekend! 말 그대로 주말이다! 하고 외치는 말이네요. 주말은 이렇게 weekend로 표현을 합니다. week, 한 주의 end, 끝부분이기 때문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weekend. 반대로 주중, 평일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weekdays. week, 그리고 days, weekdays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 주말인데 우리 안 나가 놀아? 그랬더니 날씨 좀 봐. 날씨가 이렇게 구준데 어디를 나가니?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TV 보고 간식이나 먹자. 케빈 약간 배짱이네요. 그랬더니 크리스티는 그거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떻게 주말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 완전 시간 낭비야. 완전 시간 낭비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That's right.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입니다. 이 문장은요. What, 정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What이 무조건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정말로 너무나 강조하는 의미의 what, 그리고 a, 하나지만 여기서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Waste, 낭비, of 무엇무엇의 time, 시간. 시간의 낭비다, 정말로,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a waste of time. 우리 한 단어씩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 waste of time. 자, 다 붙여서 얘기할 때 노란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좋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라고. 그랬더니 케빈은요. 너무 나가기 싫은지 그러면 내가 리모컨의 주도권을 너에게 줄게. 너 보고 싶은 거 다 봐. 이렇게 얘기했죠. 리모컨. 그런데 크리스틴이 리모컨 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죠? 그랬더니 아, 혹시 리모컨 TV 보고 있으니까 리모컨 컨트롤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리모컨 영어 아닌가? 에어컨은 어때? Aircon. Do you know what an aircon is? 에어컨은 뭐야? 그랬더니 air conditioner? 오, 크리스틴 똑똑하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리모컨, 에어컨이라는 것은 바른 영어 표현 아닙니다. 물론 이 말들은 원래 표현에서 줄여서 만든 단어긴 하지만 우리는 사용하고 영어를 쓰는 원어민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Remote control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Remote가 거리가 먼 거거든요. 먼 거리에 있는 것도 control 할 수 있다 해서 remote control, 리모컨이고요. Aircon은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을 줄여서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 꼭 알아두세요. 리모트는 리모컨은 remote control,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잘 게스를 했죠. 그랬더니 you're such a fast learner 이라고 칭찬을 했네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구나. 이 문장은요, such를 사용한 강조 문장입니다. fast는 빠른 거고 learner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너 정말 빨리 배우는 사람이구나. 즉,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라는 뜻이 될 수 있죠.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such가 강조입니다. 형용사, 명사 써서 매우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또는 무엇무엇 이렇게 꾸며주면서 강조하는 말 만들 수 있거든요. You're such a nice person 이라고 하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He's such a sweet boy. He's such a sweet boy. 그는 참 다정한 아이야.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툰 속에 있는 문장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골라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완전 시간 낭비야.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waste가 낭비잖아요. 이 waste를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법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haste makes waste. haste가 바로 서두른다는 뜻이고요. 이 문장은 재밌게도 haste, waste가 rhyme, 같은 끝소리로 이루어져서 또 말할 때 입에 착착 붙는 맛이 있죠. haste makes was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빨리 숙제를 끝내놓고 놀고 싶어서 대충대충 했더니 아이고 틀린 게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게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법이라고. 어떡해요?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그런 반면 괜한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Seize the day. Seize가 꽉 잡는 거거든요. Seize the day. 자, 그럼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업 고민, 직장 고민, 늘 걱정만 하는 친구에게 야, 오늘을 즐겨! 어떻게 말한다고요? Seize the day. Seize the day.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What a waste of time. 시간 낭비야.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카툰 잉글리쉬와 함께 영어 실력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나의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쑥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오늘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께 보건실에 다녀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What's wrong? 어디가 아프니? 배가 아파요. 클릭.
1: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2: What's wrong?
1: I have a stomach ache.
2: Can you go alone?
1: Yes, I ca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 3개 있어요. 보건실, 이건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 딱 있는 장소고 친구들도 아플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아픔, 사실 이 말은 복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통은 배의 통증 이런 뜻인데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배아픔이라고 단어를 바꿔봤어요. 그리고 혼자서라는 말 같이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May I go to the 하고 보건실이라는 말. 보건실은 뭘까요, 친구들? 학교에, 그렇지, 보건 선생님이 계시는 말하자면 사무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실은 nurse's office. Nurse's office라고 해요. Nurse가 간호사라는 뜻이죠. Apostrophe S는 누구누구의예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의 office.

0: 예전에 우리는 Can I 배웠잖아요. Can I go to the restroom now? 기억나요? 이런 것처럼 Can I도 허락을 구하는 말, May I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저 보건실 가도 될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니?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니? 할때 물어보는 말이 바로 What's wrong? 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I have a 배 아픔. 배가 아픈 그런 증상이 있어요. 에요. 배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뭘까요? 단어가 엄청 길어요, 친구들. 요런 단어 본적 있나요? Stomachache. Stomachache. Stomach이 바로 이 위장 있죠. 뱃속에 이 위장을 stomach이라고 하고요. ache는 ache라고 읽어요. ache는 아픔, 통증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tomach ache 붙여서 stomachache 하면은 배 아픈 증상을 말해요. 머리가 아프면 headache, headache. 등이 아프면 backache. Backache. 이가 아프면 toothache, toothache. 이렇게 붙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는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ache.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랬더니, 혼자 갈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혼자서라는 말, alone. al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alone에 강조 줘요. Can you go alone? 너 혼자서 갈수 있겠니? 그랬더니 Yes, I can. 네, 혼자 갈수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에서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허락을 구하는 말, may I? 이런 말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의미를,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은 가도 되냐는 거죠. 가다. 어디로 가는지, 보건실, nurse's office. 여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친구들도 리듬 살려서 말해 봐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좋아요.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What's wrong? 어디 강조? 요건 둘 다죠. 무엇이 잘못됐니? 즉, 어디가 아프니? What's wrong? 친구들도 What's wrong? 아이의 대답. 배가 아파요. 이 말은 나는 배 아픈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예요. 그러면 have 그리고 stomachache를 강조하면 되겠죠. I have a stomachache. 친구들도 I have a stomachache. 자, 이제 선생님이 혼자 갈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Can you go alone?에서 어디 강조? 그렇지, 가는 거 혼자가 중요해요. Can you go alone? 친구들도. Can you go alone? 아이 대답. 네, 혼자 갈수 있어요? 그렇죠. Yes를 강조하면 되겠죠. Yes, I can. Yes, I can. 좋아요. 그럼 우리 리듬 기억하면서 함께 앱으로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들어가서 씬 6, 여섯 번째 대화 함께 해볼게요. 리듬 중요해요, 리듬.
1: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What's wrong?
0: What's wrong?
1: I have a stomach ache.
0: I have a stomach ache.
1: Can you go alone?
0: Can you go alone?
1: Yes, I can.
0: Yes, I can. 좋아요.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죠. talk more은 대화 속의 문장 하나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는 시간. 오늘은 may I 한번 연습해 볼게요. may I 다음에는 뭔가 동작, 행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화에서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저 보건실에 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말. 우리 친구들도 뒤에 동작 넣어서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도전! TV를 봐도 될까요? 허락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may I 다음에 TV를 보다라는 말을 얻는 거예요. TV를 보다? 우리 사실 이 표현은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 Watch TV.

0: watch TV? TV 봐도 될까요? May I watch TV? May I watch TV? All right. 요거는 어때요? 게임 해도 될까요? 이것도 사실 게임을 하다 우리 많이 해봤는데 게임을 하다. 하다지만 do 아닌 거 알죠? 그렇지. Play games. 게임 해도 될까요? May I play games? May I play games?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마지막.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가도 될까요? 허락 될까요는 may I가 있고요. 그러면 집에 가다만 넣어요. 그렇지. Go home. May I go home? May I go home? Well done. Good job.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친구들이 월화수목금 매일 겪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거 잘 기억해놨다가 딱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영어도 한 마리 해보는 거 잊지 마요. 그리고 친구들 앱을 켜서요. 우리 아까 클릭하지 못했던 다른 답 있죠? 거기도 클릭해서 또 스스로 연습해보는 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Why do you
2: need
3: to do this? This atmosphere?
2: The atmosphere is
4: guaranteed?
2: The atmosphere? Does it follow? This is a crisis. Your crisis is also following.
5: What is this? It's not the atmosphere. It's safe. Financial life is more secur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만들기, 그리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자기로 뭐 만들 때 어떤 표현을 쓸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0: Let's do warm-up now.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통화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남자친구는 요 위에 자세히 보니까 도자기로 그릇을 만들 계획인가 봐요. 조금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그게 매력이거든요. I love making stuff during pottery class. 맞아요. 우리 도자기 수업을 들어가는데 여자친구한테도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But what is the girl thinking about? 발레복이랑 발레 슈즈가 보이네요. 그쵸? 발레 수업에 가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do you think they will go to pottery class together?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자, 대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했죠. Pottery class가 뭐냐? 바로 도자기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Pottery class. class 자체가 수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하겠지만 무엇무엇 수업이라고 할 때는 뭐뭐 class라고 하시면 돼요. 자,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라는 뜻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Good job. 자, 그럼 수업의 종류를 넣어서 I have 수업의 종류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 오늘 수학 수업이 있어. I have math class. I have math class. 뭐 오늘까지 넣고 싶으면 today 넣어도 되고요. I have math class라고 하면 되겠죠? 나 오늘 발레 수업이 있어. I have ballet class. 자, 발레는 영어로 balle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끝에 t가 있죠? ballet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언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는 마지막 T를 발음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ballet 이렇게 발음합니다. I have ballet class. Good. 자, 그런데 수업도 수업이지만 연습도 일종의 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 수업이 있을 때 연습은 practice니까 뭐 taekwondo class라고 해도 되겠지만 taekwondo practice라고도 할수 있어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나 오늘 태권도 연습이 있어라는 말이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have taekwondo practice. Good. 나 오늘 축구 연습이 있어라고 할 때는 I have soccer practice 라고 해도 되겠죠? 자, soccer가 바로 축구라는 뜻인데, 미국에서만 soccer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footbal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둘다 들어봤을 거예요. football은 뭐 발로 공을 차는 거기 때문에 football인데, 미국에는 미식 축구라는 다른 경기가 또 있어요. American football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냥 football이라고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우리가 아는 축구는 soccer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어딜 가나 soccer라고 해도 다 알아듣기는 해요. I have soccer practi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도자기 수업에 간다니까 뭘 만들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make가 바로 만들다 라는 표현의 단어죠.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자, 이거 응용해 보면, what are you going to 다음에 make 대신에 다른 행동이 오면 뭘할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라고 하면 되겠죠? 점심시간 다 됐는데 뭐 먹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eat? 우리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책을 읽을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read? What are you going to read? 뭐살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buy? 라고 하면 되겠죠? buy가 사다라는 뜻이니까요. What are you going to buy? 뭐 하고 놀 거야? 라고 할 때는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경기를 할 거야? 어떤 운동을 할 거야? 혹은 어떤 게임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악기를 연주하다도 play였죠? 그래서 어떤 걸 연주할 거야?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going to play? 라고 할수 있어요. 이한 문장으로 참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죠? 잘 기억해 주세요. I'm planning to make a cup. 나는 컵을 만들 계획이야 라는 뜻인데, plan이 바로 계획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make a cup은 컵을 하나 만들다 라는 말이겠죠. I'm planning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는 그 행동을 할 예정이야, 그럴 계획이야 라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때뭐 먹을까? 나는 한국 음식을 먹을 계획이야.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라고 하면 되겠죠. I'm planning to eat Korean food. 또, 나는 오늘 우리 강아지랑 놀 계획이야.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play with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나의 강아지 my dog가 나왔죠.
I'm planning to play with my dog.

0: 나는 노래를 할 계획이야. I'm planning to sing a song. Sing은 그냥 노래를 하다인데, sing a song은 노래 한 곡을 부르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계회가 있거나 뭐 어디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넌뭐할 거야? 아, 난 노래 한곡 부르려고. I'm planning to sing a so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쓸 계획이야. I'm planning to write a story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Sounds fun. 오, 재밌게 들린다 라는 말이죠. You can come too. 너도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I have soccer class. 자,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I have 뭐뭐죠, 그쵸? 나는 축구 수업이 있어. I have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의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I have pottery class today.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1: I'm planning to make a cup.
2: Sounds fun.
1: You can come too.
2: I have a soccer class. Maybe next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It's level up time.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둘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일단 우리 남자친구가 I have pottery class today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어.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자, arts and craft. 요거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미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만들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Arts and craft가 굳어진 표현으로 보통은 미술 수업을 arts and craf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arts and craft를 넣어서도 I have arts and craft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class를 넣어서 여기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I have arts and craft today. Art class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바로 미술 수업이라는 뜻이죠. I have art class today. I have art class tod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 도자기 수업이 포함되는 표현들이에요. What are you going to make? 우리 여자친구가 물어보네요. 너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계획이야? What are you going to make? 라고 물어봤어요. 혹은 그냥 What are you making? 이라고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지금 뭘 만들고 있어? 라는 의미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만들 거야? 라는 의미도 돼요. What are you making? 자, 플레이트가 바로 접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친구 머리에 이렇게 접시 그림이 보이죠, 그쵸? I'm planning to make a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너무 재밌겠다. Sounds fun. 이라고 또 우리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Sounds fun. 혹은 sounds exciting.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unds exciting. 너무 신나게 들린다. 라는 의미이죠. Oh, you can come too.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초대하네요. 그쵸? You can come too. 너도 올 수 있어. 너도 와도 돼. 이런 말이죠. Do you want to come?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너도 오고 싶어? Do you want to come? 아, 근데 우리 여자친구는 보니까 발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레 수업이 있나 봐요. I have ballet class 라고 얘기를 하네요. 발레가 아니고 ballet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I have ballet class.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가보지 뭐. 아마도 다음번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이죠. Maybe next tim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자기 수업을 간다. I have pottery class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걸 또 응용해서 다른 수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chant the phrases we learned today. Pottery class. pottery class. I have pottery class today. I have pottery class today. Make.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What are you going to make? Make a cup.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I'm planning to make a cup. Art class. Art class. I have art class today. I have art class today. What are you going to make? Plate. I'm planning to make a plate. Soccer class. I have soccer class. Ballet class. I have ballet clas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make.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요.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Thursday. Famous dessert in Korea.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자, 쌤이랑 얼른 확인하러 가볼게요.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도 dessert festival이에요. 디저트 페스티벌입니다. It's a dessert festival. 자, 그리고 아래에 Korea라고 적혀있죠. Korea는 우리나라죠, 그쵸?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Korean dessert. 오늘 우리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okay? 자, 여자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Korean national flag. 태극기가 아주 멋지게 걸려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저게 도대체 뭘 것 같아요? 쌤,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감이 왔어요. 저게 어떤 디저트인지? 바로 맛있고 쫄깃쫄깃한 약. 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약과 좋아해요? 정말 맛있잖아, 그쵸? 자, 약과 옆에 지금 뭐가 있는지 볼게요. 꿀 한 통이 있어요. A jar of honey. 그리고 저건 뭐지? F-L-O-U-R. 바로 flower입니다. 자, flower. 발음은 꽃 flower랑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죠? 그치만 발음은 같아요. flower는

0: 바로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밀가루 한 포대도 있네요. 그쵸? A bag of flour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약과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개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뭐뭐? 첫 번째는 made with, made with, 하게 되면 몸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또는 물어볼 때 made with 기억하면 좋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발음해 봅시다. made with, made with. 그쵸? make의 과거형이에요. make 만들다. Okay. 짜잔! 그 다음은 honey. Honey, 바로 꿀입니다. 발음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달달하지 않나요? Honey, honey, 꿀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게요. 이걸 딱딱하게 honey 이러면 안 되고 honey 시작. Honey, okay. 아우, 맛있어요, 꿀. 그다음에 flower, flower, 밀가루라는 뜻이에요, 그쵸? 쌤이 아까 말했듯이 꽃 flower랑 발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펠링이 다른 거꼭 기억하자, 얘들아.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flower, flower. 오케이, 밀가루는 flower. 자, 그 다음은 chewy, chewy. 쫄깃함입니다. 얘들아, 약과를 딱 먹으면 어때요? 아, 그 쫄깃함의 아, 그 최고의 맛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였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화문 들어보고 오세요.
1: Hello. Why don't you try yakgwa?
2: What is yakgwa made with?
1: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2: Sounds delicious. Three yakgwa, please.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바밤. 첫 번째 문장은요.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그 디저트 부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죠. 자, 우리 why don't you try 한번 볼게요. Why don't you try 하고 물음표를 딱 얹잖아요. 그러면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라고 권유하는 패턴입니다. 자,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이거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Why don't you try? 잘했습니다. Try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뭔지 알려줬는데,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번 우리 예문 볼까? Why don't you try this? 이거 굉장히 이건 통으로 기억해, 얘들아. Why don't you try this? 하면은 이거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try this? 따라라라라. Okay.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kimchi? 나왔습니다. 이건 외국인 친구한테 한번 하면 좋겠다. 선생님도 이 문장 많이 얘기해봤어. Why don't you try kimchi? 한번 김치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 미국인 친구들 진짜 김치 먹어봤다 이랬다가 그랬더니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막 김치 맛있잖아요, 그쵸? 자, Why don't you try kimchi? 하면은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시도해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Why don't you try의 뜻을 알았으니 한번 문장을 해석해보자.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라고 합니다. 약과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되겠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Hello, why don't you try 약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뭐 소개할 때 이거 정말 기억하면 좋은 패턴이겠죠? Why don't you try 약과? Okay. 자, 그 다음은 이 친구가 약과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요. What is 약과 made with? 약과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좀 물어보는 거겠죠? 자,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 made with 꼭 기억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다른 예문을 보자.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래? 우리 친구들이 해보세요. 자, 피자는 cheese 뭘로 만들어졌대요? 그쵸? 치즈로 만들어졌다죠. 자, 뭐 다양한 재료로 피자가 만들어졌겠지만 일단 피자 하면 생각나는 게 치즈 아니겠어요? 그래서 pizza is made with cheese 하면은 피자는 치즈로 만들어졌어요라고 해석이 될게요.

0: 자, 그럼 또 김치 is made with cabbage. 김치 is made with cabbage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cabbage는 바로 배추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배추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made with 꼭 기억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What is 약과 made with? 하면은 뭐야? 우리 친구들이 해석해 보세요. 약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What is 약과 made with? 시작! What is 약과 made with? 아유, 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라고 합니다. 자, made with는 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었죠. 자, 볼게요. honey는 꿀, flour는 밀가루란 뜻인 거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죠? 그리고 sweet는 뭐야? 달콤한. chewy는 뭘까? chewy. 쫄깃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단어 네 개를 알았으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꿀과 honey와 flour,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어떻대요? 달콤하고 치위 쫄깃하대요. 얼마나 맛있니, 약과가, 그쵸?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It's sweet and chewy.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unds delicious라 그래요. 정말 맛있게 들리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정말 맛있다는 뜻입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통문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그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sounds deliciou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그럼 해석해볼게요.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약과 3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안 해요. 약과가 맛있다는 걸. 하나만 주문하면 굉장히 아쉽거든. 그쵸? 읽어보자. Sounds delicious. Three 약과 please. Okay,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퀴즈 해보자. 약과 is made with. 이건 선생님이 해석 안 해줄게. A. Honey and flour. B. Sugar and chocolate.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One, what is it made with? 뭘로 만들어졌죠? 바로 honey and flour로 만들어졌죠. 꿀과 밀가루로 만들어진 약과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한번더또 대화문을 해석을 해봅시다. Hello, 안녕하세요. Why don't you try 약과? 약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하는 거죠, 지금. What is 약과 made with? 자, made with. 몸으로 만들어졌다죠?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했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어요. It's sweet and chewy. 그것은 달콤하고 쫄깃해요. Sounds delicious.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Three 약과, please. 약과. 3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갑자기 약과가 막 먹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자, Dessert Festival.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Korean Dessert,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우리 한번 대화문으로 숑 들어가볼게요. 빠밤! Hello, why don't you try a Korean Dessert, 약과? 안녕하세요. 한국의 디저트, 약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하죠. Why don't you try? 뭐뭐 해보시는 게 어때요? 권유의 패턴이었죠? 자, 그랬더니 Oh, what is 약과 made with? 라고 합니다. Made with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졌다 였죠? 그러니까 재료를 물어보는 거야. 약과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t's made with honey and flour 라고 합니다. 그것은 honey, 꿀과 flour, 밀가루로 made with,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Made with honey and flour. Okay. 그랬더니, wow, sounds delicious. Sounds delicious. 무슨 뜻이었지? 맛있게 들린다. 맛있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Three 약과 please 하니까 약과 세 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sounds delicious,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게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Korean dessert 약과,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약과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Korea. 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Korean dessert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약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수업했길 바라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 생일에 선물을 줄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줘야 할까요? 혹은 오늘이 내 생일이면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은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Thursday. This is for you. I can give a gift and say kind wo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Wow! What do we see here? 그림을 보니까 It's 서연's birthday, right? Happy birthday, 서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집에 풍선도 가득하고 누가 봐도 생일 파티의 한 장면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대화와 어떤 표현,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생일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생일 주인공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은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Present, present, present, present. Yes, very good. 선물을 이렇게 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우리 케이크에 초를 후 하고 불잖아요. 그죠? 이 초는 영어로 candle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candle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candles. 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Candle, candle, candle.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hope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아, 너가 이렇게 되길 바래, 저렇게 되길 바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hope라는 단어를 써요. hope는 희망, 바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hope.

0: Hope. Hope.
1: Very good. 그 다음 단어는 wish입니다. 이 단어 우리 같이 배웠던 단어인데, 그죠?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health. 이때 배웠던 단어죠? wish. 소원. 바라다예요. 그러면 hope도 바라다. wish도 바라다. 두 개가 좀 같은 단어인가요? 뭐가 다른 점이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hope는 약간 좀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랄때 hope를 쓰는데, wish는 행운을 바라는 말. 그래서 새해 인사말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에 I wish you good luck. I wish you good health. 이렇게 우리가 행운을 바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ish. wish. wish. Yes.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오늘의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2: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3: Thank you. Can I open it now?
2: Sure. I hope you like it.
3: Wow, an art set. I love it.
2: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1: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This is for you.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우리가 선물이나 카드를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for you,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이렇게 This is for you를 통해서 하는데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Very good. 우리 this에다가 우리가 주는 그 무엇을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준다. 이 카드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하려면 This card is for you. This card is for you. This card is for you.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거야. 선물을 주면서 말을 할 때는 This present is for you. This present is for you. This present is for you. 네. 만약에 케이크를 준다. 케이크. 이 케이크는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his cake is for you. This cake is for you. This cake is for you. Very good. 너무 쉽죠? 그럼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expression은 Can I 땡땡 it now? 이거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말이죠. Can I?로 질문을 시작하면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허락을 받는 그런 질문인데 그럼 이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뭐 Can I 땡땡 it? 하고요. 그 다음에 now가 들어갔어요. now는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뭐뭐 해도 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열어봐도 돼? 지금 열어도 돼?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open it now? 라고 하겠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open it now? Can I open it now? 네. 만약에 음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먹어도 돼? Can I eat it now? Can I eat it now? Can I eat it now? Very good. 자, 지금 소원을 빌어도 돼? 만약에 다 이렇게 촛불을 케이크 위에 켜놓고, 소원을 빌고 싶어. 그럼 지금 소원을 빌어도 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까 소원, 소원이라는 단어 영어로 배웠었죠? wish였는데요. 소원,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하면 wish라고 하지만, 소원을 빌다, 이 소원을 비는 행위를 말하고 싶으면은, 그때는 make a wish라고 합니다. 소원을 만들다. 그 말인즉슨 소원을 빌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영어에서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Can I make a wish now? Can I make a wish now? Can I make a wish now? 네, 소원을 빌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wish를 다뤘으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단어, wish랑 항상 헷갈리는 단어, hope. hope에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I hope you 땡땡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hope는 맞아요. 바라

하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호프는 뭔가 좀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마음, 좀더 쉬운 그런 바라는 마음을 얘기할 때 호프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I hope you 네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너가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줬어. 그래서 너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I hope you like it.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it. 네. 네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I hope you have fun. 네. 마지막으로, 네가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네가 기분이 나아지면 좋겠어. 지금 기분이 별로야. 컨디션이 별로야. 좀 아프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I hope you feel better. I hope you feel better. I hope you feel better.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Can I open it now? Can I open it now? I hope you like it. I hope you like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Happy birthday, 서연! 서연이라는 친구의 생일 파티. 한 장면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 대화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자, 먼저 이 남자친구, 이 파티에 초대된 남자친구가 생일 축하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선물을 건네주네요. 그죠? 생일 축하해는 Happy Birthday. 그죠?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배웠던 key expression이었는데, This is 땡땡.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뭘까요? 네, for you. 너를 위한. 그래서 this is for you 하면 너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Happy birthday. This is for you.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선물을 받은 이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 고마워. Thank you 했어요. 지금 열어봐도 돼?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Can I? 땡땡 now? 그러면 열어봐도 돼? 라는 이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3, 2, 1. 네, 열다는 open. 근데 이걸 열어봐도 되니까 Can I open it now? 였죠? 네,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Can I open it now? Thank you. Can I open it now? Excellent.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그럼, 열어봐도 돼. 라는 말에서, 그럼, sure. 했어요. 네가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어. 자, 오늘 희망, 바라다. 라는 그런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됩니다. I 땡땡 you like it. 3, 2, 1. 맞아요. 희망 바라다는 hope였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Sure, I hope you like it. Sure, I hope you like it. 그랬더니 받았던 친구가 우와, 열어보고 미술 도구 세트다. Wow, an art set.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합니다. I love it. 자, 따라해 보세요. Wow, an art set. I love it. Wow, an art set. I love it. 이랬더니 이제 이 남자친구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꺼라고 합니다. Now, 땡땡,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자, 소원을 빌다. 우리 아까 이 소원을 만들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기억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make 였습니다. Make a wish. 따라해보세요.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Now, make a wish and blow out the candles.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생일날 선물을 주고받을 때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있는 것을요.
1: 산불이 커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This week, we are learning about interesting jobs. 흥미로운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Are you ready to learn today?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Thursday. AI prompt engineer. I know what to say about AI prompt engine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at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아, 보니까 우리 이 여학생이 AI하고 지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Make a small dog라고 지금 썼는데 What did she get? 무엇을 받았죠? A big blue elephant. 아, 지금 뭔가 지시사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짧게는 AI라고 합니다. 원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이 읽어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단어를 축약해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나와서 지금 옆에 AI prompt engineer가 왔습니다. 우리 prompt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prompt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prompt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rompt. 라고 합니다. 자, 다른 뜻도 있어요. 즉각적인, 신속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단어를 같이 읽어볼까요? Prompt. Prompt. Good. 자, 우리가 이렇게 AI

0: AI하고 채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 기술자가 열심히, 정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항,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Detail. Detail. Very good, everyone. 자, 여러분,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0: can you fix it?
1: I'll add more details to get a better result.
2: It's focus on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자, 오늘의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ted, but. The AI made.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I wanted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but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오게 되면 나는 무엇을 원했지만 뭐뭐뭐뭐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wanted, wanted의 ed, 과거형이 들어가죠.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Let's fill in the blank now. 이제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나는 작은 강아지를 원했는데 AI가 크고 파란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무엇을 원했지만 이 부분이죠. 작은 강아지가 들어가야겠죠? 우리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아요. A small dog. 그리고 우리 뒷부분도 채워볼까요? But the AI made. 무엇을 만들었다 라고 하죠? 크고 파란 코끼리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A big blue elephant.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One more time.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Great! 자, 이번엔 우리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벽돌 집을 원했는데 AI가 나무 집을 만들었어요 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벽돌 집입니다. Wanted a brick house.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나무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A treehouse.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ed a brick house, but the AI made a treehouse.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prompt isn't enough. 자, 여러분 우리 prompt라는 단어 배웠죠? 무엇을 지시할 때 쓰는 단어를 prompt라고 합니다. 주어, 그리고 isn't,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우리 enoug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누구누구가 혹은 무엇이 어떤 게 충분히 뭐뭐이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enough가 충분히 란 뜻이에요. Let's fill in the blank. Prompt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구체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를 잘 듣고 왔겠죠? 자, 단어 기억할까요? 맞아요. 바로 specific이라는 단어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One more time.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Good. 자, 단어를 다른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설명이 충분히 간단하지 않아 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설명은 instructions고요. 간단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자,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알까요? 맞아요. 단어는 simple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The instructions aren't simple enough. Great! 자,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add more details to... 자, 여기서 I'll이라는 단어는 I will을 추격한 거죠. 그 뒤에 동사원형이 오고 to가 오고 또 동사원형이 오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세부 내용을 더 추가할 거야. 더 좋은 결과를 얻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얻다는 get, 그리고 더 좋은은 better입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들 기억할까요? Get a better result를 넣어서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add more details to get a better result. Very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나는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연습할 거예요.

0: 거야입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get a better score죠.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I'll practice more to get a better score. Well done, everyone.
1: Culture activities.
2: Hello, everyone. I'm Mitchell.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이색 직업을 소개할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about unique jobs in other countries. Oh, pizza, chicken, hamburger.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직업은 먹방 유튜버인데요. 먹방은 먹다와 방송이 합쳐진 단어로 인터넷상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먹방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일 정도라고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YouTuber.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요. I'm tired. 잠을 잘 자야 다음 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핀란드에는 아주 특별한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수면 전문가입니다. 수면 전문가는 호텔의 방을 돌아다니며 잠을 자면서 수면 상태를 평가한다고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leep expert. 한편 미국에는 아주 재미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항공사에서는 전문적으로 사과를 하는 사과 전문가를 뽑았는데요. 이들은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화가 났을 때 사과를 하며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I'm so sorry.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apology expert. 오스트레일리아는 특별한 장소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잠수함인데요. 잠수함 요리 구름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chimney sweeper. 오늘은 여러 나라의 이색 직업을 알아봤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0: Welcome back. It's build-up tim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ed, 자, 무엇을 원했는데 지금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큰 파란색 코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AI가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A small dog. 작은 강아지를 원했지만 AI가 크고 파란 코끼리를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 wanted a small dog. But the AI made a big blue elephant. Good. 자, 우리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mpt isn't enough. 무엇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구체적이지 않았다. 바로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문장 읽어볼게요. The prompt isn't specific enough. 다음 문장도 볼까요? I'm an AI prompt engineer. 아, 나는 AI prompt 기술자야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How can you fix it? 아,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죠. 자, 기술자의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add more details.

0: to a better result.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 무엇을 얻다라는 get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세부사항을 추가할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AI prompt engineer라는 직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expressions, 표현들도 세 가지를 다 배웠죠? Make sure to review and practice them, okay? 열심히 연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0: welcome back to 알레만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 쌤도. 우리 오늘 재밌게 또 행복하게 수업해보자. 준비됐지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Today is Thursday. 자, Thursday는 뭐하는 날이지? 목요일은 바로바로 말하기, speaking 하는 날이죠? 오,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자, 어깨를 쫙 펴고 배에 힘주고 인간 피아노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지? 자, 우리 오늘 이번 주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Week 8,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자, 이제쯤이면 school supplies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school supplies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학용품이었지. 학교에서 쓰는 도구들을 바로 school supplies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요번 주에 들었던, 요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었던 지문 기억나요? 리딩 시간에 했던 거? 그거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Where is my pencil? I need my pencil to write. It is my eraser. I use my eraser to fix mistakes. I also have scissors and a highlighter in my backpack.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자, 기억이 스물스물 날 것 같지요? 자, 얘들아, 우리 말하기 시간, speaking 때 어떻게 수업 진행하지요? 그렇죠. 우리 들었던 리딩에서 중요한 패턴 세 개를 뽑아서 그 중심으로 우리 공부했지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speaking 해보자.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Where is my... 에요. Where is my 하게 되면은 내 뭐뭐는 어디 있지? 라는 패턴입니다. 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패턴 쓰면 딱 좋겠지? Where is my? Where is my? 따라라, 따라라 해볼까요? 시작! Where is my? Where is my? 자, 우리 뭘 찾아볼까? 뭘 찾아볼까? 예문에서 볼까요? 자, 1번은 Where is my pencil? 무슨 뜻일 것 같아? Where is my가 무슨 뜻이라고? 내 뭐뭐는 어디에 있지? 라는 거였죠? Pencil는 연필이니까 내 연필은 어디 있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Where is my pencil?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pencil?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ere is my eraser?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Eraser 뭐야? 그렇지, 지우개잖아. 그래서 Where is my eraser? 하게 되면 내 지우개는 어디 있지? 라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맨날 그러자. 내 지우개 어디

또 이러잖아요.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하면 되겠죠?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eraser? Great job! 자, 3번 볼게요. 3번은 Oh, where is my phone? 아, 선생님이 하루에 한 다섯 번 이상은 말하는 것 같아. Where is my phone? Phone이 뭐야? 그렇죠, 핸드폰이야. 내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지? 라는 문장이에요. Where is my phone?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phone?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내 모모는 어디 있지? 문장 한번 만들어 볼래요? 시작! Where is my...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된다 그랬지? Where is my... 물건이 아니어도 뭐 사람을 찾을 때 내 친구 어디 있지? Where is my friend? 내 동생, 여동생 어디 있지? 내 언니, 누나 어디 있지? Where is my sister? 이렇게 물건이나 사람 말할 때 써도 돼요. 내 뭐뭐 어디 있지? Where is my...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빠밤. I need. 간단하지? I need 하면 나는 뭐뭐가 필요해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쓰면 as a zone 패턴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문을 볼게요. I need my pencil to write. write가 무슨 뜻이었지? 쓰다였죠. 자, 나는 뭐가 필요하대? pencil, 연필이 필요하대. 왜? 뭘 하려고? 쓰려고. 나는 쓰기 위해 내 연필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야. 자, 해볼게요. I need my pencil to write. 친구들 잘해? I need my pencil to write. 자, 입 요만큼 벌리면서 하는 거 아니지? I need my pencil to write. 이거 안 돼?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해야 돼? I need my pencil to write.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해볼게요. I need my eraser to erase.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뭐가 필요하대? 지우개가 필요하대. 왜? 지우려고요. erase는 지우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지우기 위해 내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해볼게요. I need my eraser to erase. 따라라. 따라라, 따라. 준비됐어요? I need my eraser to erase. 잘했어.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영어는 얘들아, 입을 진짜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발음이 좋아져. 진짜야, 진짜야. 선생님 믿어봐.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기회를 또 줘보겠어. 입 크게 벌리면서 해봐. I need my phone to call. 아우,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하대. 왜? To call, 전화를 하기 위해. 나는 전화하기 위해 내 핸드폰이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해볼게요. I need my phone to call. 친구들 잘해. I need my phone to call. 선생님, 입 모양을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해볼 텐데 뭐가 필요하다고 해볼래요? 자, I need, 해보세요. 시작. I nee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가 필요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패턴은 It is my...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하는 패턴이에요. 이거 내 거야 라고 많이 하잖아. 이거 내 건데 라고 그러죠. 그 패턴이야. 이것은 나의 모모입니다 라는 패턴이에요. 이거 내 거야. 우리 친구들 자주 하잖아. 그쵸? 자, 예문에서 볼게요. It is my backpack.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거랑 똑같은 책가방이 있는 거야. 헷갈려. 이거 내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It is my backpack.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t is my backpack. 잘했어요. 입 크게. 자, 두 번째는요. It is my water bottle. 오, water bottle 무슨 뜻일까? 그렇죠. 물통이야. 물병. 우리 학교에 왜 물 마시려고 물통 가지고 다니잖아요. It is my water bottle. 우리 친구들 잘해. It is my water bottle. Water bottle. Water bottle. Water bottle.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It is my food.
내가 선생님이 잘 말하는 것 같아. 자, 이거 내 음식이야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껴놨던 간식이 집에 있는데 누가 먹었어요. 이거 내 음식이야. It is my food.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0: It is my food. 근데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지, 얘들아. 해보세요. 시작. It is my food.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시작. It is m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요? 선생님 혼자서 한 거 아니지? 자, 선생님이 말했듯이 말하기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저는요, 영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 힘 주면 진짜 발음은 좋아질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장담할게요. 자,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챈트를 하면서 이 패턴들 머리에 익혀볼게요. Let's chant!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 한번 노래로 패턴들을 익혀봅시다. 준비됐어요. Drop the beat! Where is my? Where is my pencil? Where is my pencil? I need my pencil to write. My pencil to write. It is my backpack. It is my backpack. Excellent, everyone. Good job. 어때? 챈트하니까 더 재밌지 않았어?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으니까 이번엔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준비됐어? 시작해도 될까요? Can I begin? Let's begin! 자, number one. 제 핸드폰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선생님이 내 모모는 어디에 있나요? 패턴 뭐라 그랬지? 그렇지요. Where is my였죠? Where is my? 시작! Where is my? 자, 내 핸드폰. 핸드폰은 영어로 뭐야? 그렇죠. 간단하게 phone이라고 하면 됩니다. phone. 그래서 내 핸드폰은 어디 있어요? 제 핸드폰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my phone?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잘해. Where is my phone? 따라한 거 맞지?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저는 형광펜이 필요해요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뭐뭐가 필요합니다. 패턴 뭐였지? 그렇죠. I need. 근데 이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광펜. 형광펜이 영어로 뭐였어? 3, 3, 2, 1. 뭐예요? 그렇지. Highlighter였지요. Highlighter. Highlight가 강조하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highlighter 하면은 형광펜이란 뜻이 됐었죠. 자, 그래서 나는 내 형광펜이 필요해요 한다면 I need 형광펜 하나. A highlighter. One more time. I need a highlighter. 친구들 잘해. I need a highlighter. I need a highlighter. 이렇게 입 조그맣게 벌리면 안 돼. 그게. I need a highlighter.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3번 가볼까 말까. 빠밤. 3번은요. 그거 내 책가방이야 라는 문장인데 이거 내 거야, 이거 나의 내 뭐뭐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떤 패턴이었죠? It is my였지요. It is my. It is my. It is my.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책가방은 영어로 뭐였어? 기억나요? 그렇죠. Backpack였죠? Backpack 할 때 back를 강렬하게 하고 pack는 부드럽게. Backpack. Backpack. 그래서 그거 내 책가방이야 라고 하고 싶을 때 It is my backpack. One more time. It is my backpack. 친구들 잘해. It is my backpack. 너무 잘했어, 얘들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What's next?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Where is my pencil? I need my pencil to write. It is my backpack.
0: Yay!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신났어? 선생님이랑 하니까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길 바라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 맛있게 먹고 좋은 밤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내일 이 시간에 또 보자. 보고 싶을 거야. 바이바이.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빼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조동사 can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동사 can은요, 워낙에 그 매력도 다양하고 역할도 다양해서요, 여러분이 조동사 can을 확실히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이 영어 문장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봅시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But did you know cats taste anything sweet? 하지만 고양이들이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Cats taste anything sweet. A. Can't. B. Can. C. Don't. 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A의 can't가 되겠죠. But did you know 하면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나요? 무엇을 cats, 고양이들이 can't taste anything sweet, 어떤 단맛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을요. B의 can은 무엇무엇 할 수 있다는 거고 C, don't는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A의 can't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 Can hugging us happy? Can hugging us happy? 포옹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묻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 A. makes, B. will make, C. make. 자, 이 중에서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make입니다. Can hugging make us happier. 앞에 문장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뒤에 makes 같은 이런 동사 뒤에 뭐가 붙은 건 올 수가 없고요. will make. will도 조동사죠. 한 문장 안에 조동사가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C의 동사 원형 can hugging make us happ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3. You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R, B, will, C, will be. 자, 이 중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will be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B의 will

동사만 적으신 건 아니죠? 그 뒤에 비동사가 빠졌잖아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까지 꼭 넣어줘야 합니다. You will be able to make your family happy and healthy. 이렇게요.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 구문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갈게요. 세 문제 모두 잘 푸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유닛 5 조동사 캔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캔은 역할이 정말 정말 다양해요. 오늘 스텝 마지막 지문 보면서 그 속에 숨은 캔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에 스텝 아웃에서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을 좀 헷갈려 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즐거운 월드 게임까지 함께 즐겨보자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교재 54쪽에 step up 세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거 학교 과학실에서 혹시 본적 있나요? 온도계예요. 우리가 어떤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물건이죠. 이쪽에 보니까 온도가, 와, 엄청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A cricket is a small insect. 여러분, cricket 하면은요, 바로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크릭크릭크릭 귀뚤 귀뚤 귀뚤 이렇게 운다 해서 cricket 귀뚜라미인데요. 아, 귀뚜라미는 small 작은 insect 곤충입니다. 여러분, 귀뚜라미 혹시 실제로 본적 있나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 선생님 손가락엔 두 마디 정도 크면 두 마디 정도, 한 2, 3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작은 곤충이지요? It makes loud noise. 그것은요, 이 그것은 앞에 있는 귀뚜라미, 크리켓을 가리키겠죠. 그것은 makes, 만듭니다. S 붙었죠? 무엇을? loud noise. 아주 시끄러운 noise, 소리를 만들어낸대요. 귀뚜라미 어때요? 크기는 요만한데? 소리를 들어보면요. 아주 우렁차요. 큰 소리로 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밤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귀뚤귀뚤귀뚤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This insect can tell us the temperature. 오? 그 귀뚜라미는 큰 소리도 내는데, 우리한테 this insect, 이 곤충은요, can tell.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면, the temperature. 그, temperature 하면 기온, 온도라는 뜻이에요. 온도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 곤충이 몸에 온도를 써서 나타내나요? 어떻게 우리한테 현재 온도는 35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뒤에 읽어봅시다. You it believe can. 자, 조합해서 문제에 보면은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문장이에요. Can. Can이 문장 맨 앞에 와야겠죠? 의문문이니까. Can.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 You. 동사 원형 believe it 하면 되겠죠. Can you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곤충이, 저 작은 곤충이 온도를 말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선생님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데요. Count how many times a cricket makes a sound in 14 seconds. 이 문장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동사로 문장 시작합니다. Count요. 그러면 count. 수를 세다니까 수를 세세요. 명령하는 거죠. 수를 세어보세요. How many times? Time은 우리 친구들 지난 유닛에서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뜻하는 거예요.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이렇게요. 몇 번. 근데 앞에 how many가 있으니까 몇번 cricket 그 귀뚜라미가 makes a sound. makes a sound 묶어서 소리를 내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뚜라미가 몇번 소리를 내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언제? In 14 seconds. 14초 동안 소리를 몇번 내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기 있는 second는요, 시간에서 초를 얘기해요. second. 근데 14이니까 초 뒤에 s도 붙였습니다. 초는 second고, 우리 친구들, 분은 무엇이었죠? 몇 분? 할 때는? 그렇죠. minute 썼었죠. 1 minute, 2 minute, 10 minutes. 이거요. second는 초, minute는 분.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Then add 40.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add 하면 더하다, 추가하다 해요. 그리고 나서 40을 더해보세요. 아까 귀뚜라미가 14초 동안 소리를 몇번 만들어내는지 세어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 아, 3번 만들어낸다, 10번 만들어낸다, 센 다음에 거기에다가 40을 더해보세요입니다. Now you are able to tell the temperature in 이거는 Fahrenheit라고 읽어요. Now 이제 you are able to 동사 원형이요. 당신은 able to 무엇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Tell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temperature 그 온도를요. In Fahrenheit. 이 Fahrenheit는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온도의 단위예요. 온도의 단위,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이 Fahrenheit, 화씨 온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미국에서 온도를 이야기할 때 화씨 몇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40까지 더했으면 당신은 이제 그 온도를 화씨 온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hear 30 sounds in 14 seconds, the temperature is about 70. 자, 여기 뒤에는 도 F는 degrees Fahrenheit, 그 다음에 about 21. 자, 이 도씨는 degrees Celsius라고 읽습니다. 이 온도 단위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if 하면 우리 친구들 무엇이었죠? 만약 뭐뭐라면 기억나나요? 만약 당신이 듣는다면 무엇을? 30 sounds, 30번의 소리들을 듣는다면 in 14 seconds, 14초 동안 귀뚜라미가 귀뚤 귀뚤 귀뚤 귀뚤 귀뚤 이렇게 30번 우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the temperature, 그 온도는 is about 하면 약이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70, 화씨 70도라는 겁니다. 자, 화씨 70도는 about, 대략 섭씨 21도라고도 해요. 우리한테 익숙한 온도는 섭씨 21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화씨 70도라고도 읽어요. 어차피 같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과학적인 것은 여러분 앞으로 과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영어 지문에서는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14초 동안 귀뚜라미가 30번 귀뚤귀뚤 우는 것을 들었다면 어때요? 30번 울었으니까 거기다가 아까 add 40라고 했죠. 40을 더해주라고 했었죠. 30 더하기 40은 더하기 여러분 이 정도는 수학에서 배웠죠. 7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the temperature 그 온도는 about 대략 70도구나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귀뚜라미가 그래서 진짜로 알고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즉 뜨거워질수록 울음소리가 빨라진다고 해요. 귀뚤귀뚤귀뚤귀뚤 이렇게요. 더운 날에는 엄청 빠르게 울고, 추울 땐 귀뚤귀뚤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They are like tiny thermometers in nature.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그렇죠. 크리켓. 귀뚜라미들은요, are like는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냐면, tiny. tiny는 아주 작은 거예요. small도 작은이지만, tiny는 그보다 좀더 작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주 정말 작은 thermometers. 온도계입니다. 여기 앞에 they니까 온도계 들에 s를 붙였죠? in nature. 자연에서요. 그래서 귀뚜라미는 자연에서 아주 작은 온도계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을 어떤 법칙의 이름이 있대요. 돌베어 법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에서 귀뚜라미

0: 우는 소리를 듣고 아, 온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해요. 선생님도 처음에 보고 에? 거짓말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이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This insect can tell 이에요. 우리 이 can이 너무 중요해서 계속 나오죠? 이 곤충은 tell, 말해줄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요. can 동사 원형은 이쯤 되면 우리가 확실히 외워둡시다. 좋아요. 두 번째, you are able to tell. can의 친한 친구, be able to 나왔죠. 주어가 you니까 비동사는 are로 잘 써줬습니다. you are able to tell 하면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can의 부정, 의문, 그리고 친한 친구 be able to까지 여러분이 다 아셨으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해석이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 의문이니까 맨 앞에 그렇죠. 아까 can으로 시작한다. can 그다음 주어 you 동사 원형 believe it까지요. Can you believe it? 이거요. 우리 이거는 지난 유닛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에서 간단히 네, 봤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Can you 그다음에 동사 원형 believe가 되겠죠. Can you believe? 그다음에 it. Can you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잘 적었어요. 두 번째, 귀뚜라미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된 것은입니다. 언급됐던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귀뚜라미의 소리로 온도를 알수 있다. 알수 있나요? 그렇죠. 귀뚜라미가 몇 번, 얼마나 자주 우는지를 세어서, 아, 몇 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난다. 온도가 낮아지면, 즉, 추워지면 귀뚜라미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했나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X. 세 번째, 20도 이상 온도의 환경에서 서식한다. 아, 귀뚜라미가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 1번에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텝 업,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단원의 지문 속에 숨은 can, 그 다음에 be able to 표현 정말 많았으니까요. 꼭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같이 한두 번 정도 다시 읽어보세요. 좋아요. 우리 이제 step out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재 55쪽 step out A번부터 살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1번. Cats can jump. Jump can high and move quickly. 고양이들은 높이 뛸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다. Move quickly.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can jump예요? Jump can이에요? Jump can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동사 원형 뒤에 can이 오지 않습니다. can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Cats can jump. 높이 뛸수 있다. Can jump high 하면 높이 뛸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항상 can은 동사 원형 앞에 옵니다. 두 번째, the car can travel at high speed. 그 차는 빠른 속도로 at high speed 주행할 수 있다. 주행할 수 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설마 이거를 캔스라고 할까라고 네, 불안했는데요. The car, 3인칭 단수 주어라 해서 조동사 뒤에 S 이렇게 절대 붙여주지 않습니다. 조동사의 모양은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Can, will, did 모양 그대로 써줍니다. 아시겠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can, travel 이렇게 써주세요. 3번. The man was can able to stop the car. 그 남자는 그 차를 멈추게 할수 있었다. 할수 있었다. 그렇죠. 과거잖아요. able to 앞에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를 써줍니다. The man was able to stop the car. 이렇게요. 4번. You can't, don't can eat food here. 당신은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금지하는 표현.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can't요. You can't eat food here. 이렇게 하죠. can의 부정을 don't를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don't는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하는 표현이에요. 5번. Can was anyone learns it in a year? 누구든지 1년 안에 그것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나요? 무엇을 할수 있냐는 거니까 was가 아니라 can이고요. can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사 원형 learn을 써줘야겠죠? Can anyone learn it in a year? 이렇게요. can과 동사 원형 항상 붙어서 같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B번 문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틀린 부분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Dolphins talk can to each other. 돌고래들은 서로 to each other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A번에서도 나왔잖아요. can의 위치가 왜 여기 있나요? 위치를 잘못 썼어요. can, 그 다음에 동사 원형 talk를 써줘야죠. can talk to each other. 이렇게요. 두 번째. The little girl doesn't can reach the top shelf. 그 어린 소녀는 맨위 선반에 닿을 수 없다. 닿을 수 없다. can의 부정. 앞에 doesn't인가요? doesn't는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can의 부정은 doesn't can이 아니라 이렇게 can not 붙여서 써주거나 혹은 우리 친구들 축약형 can't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Do I can use your phone? 내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요청하는 거? 그렇죠. can의 의문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do I can이 맞나요? do I can은 아니죠. do I can이 아니라,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요. can.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어. 그리고 use. 동사 원형. 써줍니다. 두도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에요. 4번. The manager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오, 얼핏 보면 오, 맞는 문장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빠진 거 하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빠진 거 있어요? 그렇죠. The manager 그 가운데 비동사 빠졌잖아요. Be able to니까 우리 able to에 체크하고 비동사 무엇을 써줄까요? The manager이니까 is죠. The manager is able to 같이 써줍니다. The manager is able to speak three languages. 그 관리인은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Step out 문제 어때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틀린 것은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강의를 한번 돌려보던지 혹은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음 편안하게 월드 게임 즐겨보러 갑시다. 네, 교재 56쪽에 월드 게임이에요. 첫 번째 A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는 거네요. 그림을 봅시다. 1번. 오, 어때요? 아빠와 딸이 아주 따뜻하게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포옹하다 어디 있어요? hug, h, 그쵸? hug, hug에 표시하고요. 어디 있나요? 포옹하다. 그렇죠. 쭉 이어주세요. 2번. 무엇을 하고 있죠? 여자가 음식을 맛보고 있네요. 선생님도 요리할 때 저렇게 맛을 많이 보다가 음식을 다 먹어버리기도 해요. 자, 2번. 맛보다 taste. T-A-S-T-E. taste 여기 숨어 있네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맛을 느끼다. 첫 번째 쭉 그어주시다. 그어줍시다. 3번. 오, 맛있는 고기예요. 고기. 우리 친구들. 고기는 영어로 meat 기억나죠? M-E-A-T, meat. 체크하고요. 고기 어디 있나요? 고기 바로 옆에 있어요. 쭉 구워줍니다. 4번. 자, 무엇이죠? 무당벌레. 이런 무당벌레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는데, 곤충은 영어로 insect. I N. 자, 여기 I도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I N S E C T. insect 하고 곤충 이어줍시다. 와, 마지막. 오, 이 아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 시끄러워 하고 있죠? 시끄러우는? 그렇죠. loud. L-O-U-D, loud 표시하고 시끄러운 이어줍시다. 네, 여러분 이런 모양 나왔나요? 그럼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 단원의 단어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좋습니다. 그 다음 B번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낱말 퍼즐이에요. Across, 가로, down, 세로, 가로부터 갑니다. 1번, 인간, 인간. human, 그렇죠? h-u-m-a-n, human. 찾으셨죠? 맨 위에. 그 다음, 2번. 채소예요, 채소. 조금 긴데요. 무엇이었죠? vegetable. 기억나죠? 채소, vegetable. v-e-g-e-t-a-b-l-e까지입니다. 오, 좀 길었는데 여러분 잘 찾았나 모르겠네요. 3번. 아주 작은. 작은, small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정말 작은, tiny. 기억나죠? tiny, t, i, n, y. tiny, 아주 작은. 그 다음에 4번. 수를 세다요. 수를 세다. count. 그렇죠? c, o, u, n, t. count. 수를 세다. 좋아요. 그 다음에, 오! 가로를 벌써 다 찾았네요. 아, 정말 잘했어요. down. 이제 세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에 초예요, 초. 분은 minute, 초는 second, 그렇죠? 세로의 second가 어디 있을까요? S-E, 그렇죠? second, 여기 숨어 있었네요. S-E-C-O-N-D, second, 초까지 찾았고요. 마지막이에요. 오, 괜히 마지막 하려니까 좀 아쉽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6번 세로는 어른, 성인, 무엇이었죠? 그렇죠. adult, a, d, u. 그렇죠. adult, 여기 있습니다. adult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즐거운 낱말 퍼즐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번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이번 단원에서 알아두면 그 다음 단원, 다음, 다다음 단원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할 그런 핵심 단어들이니까요. 혹시 이 중에서 조금 어려웠거나 헷갈리는 게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 단어장에 적어두고 영어랑 뜻 모두 적어두고 복습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요. 잠깐 여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답을 가릴 테니까요. 이 뜻만 보고 영어 뜻 뭐였는지 여러분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당황하지 않으셨죠? 1번, 인간. 무엇이었죠? 인간. human 기억나죠? h-u-m-a-n human 2번 채소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채소 vegetable 조금 길었는데요 v로 시작하는 vegetable까지요 그 다음에 3번 아주 작은 여러분 작은 small만 알아두지 마시고 이제 아주 작은 tiny까지 알았으니까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tiny였고요 4번 수를 세다 수를 세다 카운트죠. 우리 연말에 카운트다운 하다라고 하잖아요. 5, 4, 3, 2, 1. 카운트. 수를 세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로. 시간에서 초. 초를 나타내는 거는 세컨드였죠. S-E-C-O-N-D. 세컨드. 분은 minute.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른. 성인. adult, A로 시작하는 adult까지 여러분, 이번 단어들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단원에서의 마지막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요. 어떤 걸 해야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상상의 나라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선생님 고민하다가요. 만약 여러분이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은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날수 있으면 어떨까? 아, 내가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져. 타이니해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세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can과 be able
1: able to

0: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재밌겠죠? 좋아요. 날고 싶은지, 여러분은 작게 되고 싶은지, 또 다른 초능력 갖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놀러 와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능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번 단원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조동사 can이요. 꼭 복습하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동사 재밌는 거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복습도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아,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0: 게 좋아요. 아, 그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 실망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1: 예.
0: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예요.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
1: 오.
0: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네,
1: 지쳐요.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What
2: Yeah.
1: is it? Drag? Dragon?
0: 네, 아, 오늘
1: 네.
0: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0: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0: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0: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0: 아,
1: 외로워요.
0: 틀릴 수 있어요.
1: 예.
0: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인데 이게
1: 예.
0: 설마,
1: 응.
0: 나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1: 오.
0: 나 없이 가는 방법이 있어?
1: 예.
0: 이런 거 아니죠?
1: 그쵸, 그쵸, 그쵸.
0: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0: 맞아요.
1: 에.
0: 그런 패턴이 이게 딱
1: 그쵸.
0: 나와 있습니다.
1: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 수 있지? Go. 갈 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 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요?
0: Okay.
1: How could you go? 갈 수 있지?
0: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0: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0: 가서...
1: and watch a movie. 에, watch a movie네요.
0: Okay.
1: 에,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0: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0: 네.
1: 칸을 비워두시니까 진짜
0: 네.
1: 힘들어요.
0: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1: 그러네요.
0: 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자,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I see a movie입니다.
0: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1: 아~
0: Okay.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1: 아~
0: See you later, right?
1: Yes.
0: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see,
0: see
1: a movie.
0: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네.
0: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0: Okay.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movie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 할 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1: 네.
0: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 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 수 가는
1: go
0: 거야?
1: Go straight and turn right.
0: 그렇죠? 그런 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1: 그치.
0: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무조건 들어가야죠.
0: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죠.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 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오.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
1: 에, How could you copy
0: my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1: 아유.
0: 이러면서 막 이제 배틀이 들어가죠.
1: 그것도 또 랩으로 또 다 쓰시잖아요.
0: 맞아요,
1: 다들.
0: 맞아.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 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렇죠.
0: 그럼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1: 그쵸.
0: 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ey,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0: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1: 네.
0: 근데 보통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 좀 많이 쓰긴 해요.
1: 아.
0: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1: 오.
0: 이런 식으로 할 때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오.
0: Okay?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without me?
1: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0: 네.
1: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0: 오, 그치. 할 만큼 한
1: 오,
0: 거예요,
1: 맞아요.
0: 이분도.
1: 많이
0: 예.
1: 물어봤나 봐요.
0: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뭐라고 말했어요?
0: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1: 오케이.
0: 맞잖아.
1: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0: 그쵸. 또
1: 네.
0: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1: 해피 버스데이
0: 정신을 못
1: 수준입니다.
0: 차리겠어요.
1: 자,
0: 예.
1: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0: 그죠?
1: 정답.
0: 음흠.
1: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0: 안 지겨운데요? 네.
1: 아쉬웠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0: 네.
1: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0: 아.
1: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0: 예?
1: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0: 오.
1: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예.
1: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오, so I'm
0: 아.
1: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0: 우와.
1: 씁니다.
0: 네.
1: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0: 슬램은 원래 무슨
1: 진짜
0: 뜻이에요?
1: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0: 아.
1: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0: 그쵸.
1: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0: 네?
1: 호남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0: Why not?
1: Why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오케이,
0: 그럼요.
1: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0: 그죠.
1: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0: Yes.
1: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0: 네.
1: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0: 오.
1: 어떻게 할까요?
0: Why
1: Why
0: not?
1: not?
0: I am your friend.
1: 그죠?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뭐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0: 네.
1: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 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0: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오, 비동사까지
0: Oh,
1: 넣어서, I like
0: yes.
1: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응?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쵸?
0: 응?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0: Why not? I'm your friend.
1: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1: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0: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0: 그치.
1: 이러면서.
0: 약간 서운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0: 제니군이.
1: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0: 예.
1: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이래서 이런 거
0: 그쵸.
1: 아닐까?
0: 예의상 그랬구나.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
1: 또.
0: 그럴 수도 있어. You could've, me again. 너는 나에게, 이거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ve asked me again.
1: 오,
0: Yes.
1: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0: 그러니까
1: 그거를
0: 복잡해 보여요.
1: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0: 네.
1: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0: 아,
1: 그래도
0: 고민했어요.
1: ask 괜찮아요. ask
0: 아, could've
1: 정도면
0: asked
1: 물어보다
0: me again.
1: 부탁하다라는
0: 네.
1: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0: 예.
1: 강세 신경 써주세요. 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오. You asked me. 오. Did I ask you? 막 이렇게 아, 되잖아요.
0: 되게 잘 흉내 내세요.
1: 그래서 예.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예.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0: Yes.
1: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0: ask, ask.
1: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0: Yes.
1: 어,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0: 아.
1: 이 다이얼로그 쓸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0: 맞아요.
1: 근데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0: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패턴이다.
1: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네. 웬만한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0: Yes.
1: 자, 보세요. 예,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0: Yes.
1: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0: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0: 못했어요.
1: 못했죠.
0: 예.
1: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0: 아니요, 못 갔어요.
1: 못 갔죠, 그죠? 네. 어, 아,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0: 못 뺐어요.
1: 맞아요.
0: 영원히 못 빼요.
1: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르치고, 실제로 못 했다.
0: 그쵸.
1: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0: 아.
1: 아, 이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0: 네네.
1: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어,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편해. 네. could have.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그쵸.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0: Yes.
1: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0: 못했다.
1: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그녀가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0: 그렇죠.
1: 아유, 다행이야.
0: 그래서 전화 못 받은 걸 거야.
1: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0: 그렇죠. 다행이다. She could have forgotten.
1: 잃어버리다니까.
0: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1: 뭐죠?
0: Lose.
1: 근데 PP 형태 뭐예요?
0: Lost.
1: 오케이, okay, 다시 예. 한번. 그녀는
0: she
1: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0: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0: 안 잃어?
1: 안 잃어버린 거예요.
0: 버렸어요.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0: Yes.
1: 뭐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0: 그렇죠.
1: 이런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could have.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0: Yes.
1: Okay?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0: 연기.
1: Yeah. You could have called me.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자,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0: Yes.
1: So again, could have를 could ha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 have 같게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0: Yes.
1: Could ha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Right?
0: Yeah.
1: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0: 네.
1: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0: Fine. I'll drag you along. 오,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Along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1: Next time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0: 네. 억지로인가?
1: 다른 뭐 게 뭐 빠진 게 있나?
0: 네,
1: 다음. 오케이.
0: 네.
1: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유후!
1: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 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좀 아니지 않아요?
0: 그쵸, 그쵸. 멋없다.
1: 멋없어요. 에이. 네. T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아하. 얘가 두 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0: 네.
1: Next time. 이렇게 next time.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0: 그죠. 어렵네요.
1: So,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 뭐 하나 나왔어요.
0: Drag.
1: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0: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1: 맞네요.
0: 아, 이거 드래그 좀 해주세요.
1: 드래그.
0: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1: 오히려 지금 에이. 보시는 분들. 맞네.
0: 예, 그렇죠.
1: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0: 맞아요.
1: 거구나.
0: Drag and drop.
1: 맞아요.
0: 예, 떨어뜨리는 거.
1: Drag은 질질 끌다. 네.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래그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0: 네.
1: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0: 네.
1: Drag. Drag.
0: Drag. Drag.
1: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0: 나는 뭐뭐 따라로 그러는데요.
1: 그거 맞아요.
0: 오.
1: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예.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오. 이런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그쵸?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0: 맞아요.
1: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오.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0: 그렇죠.
1: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So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0: 예. She dragged me along.
1: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0: 네.
1: Along이 따라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 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아. 나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그렇죠.
0: Oh.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Yes.
1: If you don't want to go.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네. Right?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볼게요.
0: 네.
1: She dragged me along.
0: She dragged me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네,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0: 네.
1: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0: 예.
1: Fine.
0: 좋아.
1: Right? Fine? 네.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0: 그쵸.
1: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0: 왜요?
1: Fine이라고 하는 거.
0: 어머.
1: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0: 네.
1: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0: 약간 네. 입깨물고 하는 느낌.
1: Right. Fine. 왜냐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굉장히 좀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어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0: 그쵸.
1: Fine.
0: Fine.
1: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0: 예,
1: 막
0: 그쵸.
1: 이렇게 하면서
0: fine.
1: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0: 예.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살아 있습니다.
0: 네.
1: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Ne,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0: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0: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0: Yes.
1: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1: 나 없이.
0: Without me.
1: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0: 네.
1: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0: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0: 에이, 아,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미션 해결할까요?
0: 세계롭게 미션 해결!
6: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6: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Great job, wow, you guys.
0: Wow, wow.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1: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요.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0: 그죠.
1: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12강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맞아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날이에요. 우리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지문을 읽어봤죠? 리뷰 퀴즈로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 아주 중요했던 문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mi told him blank them as dishes. 해미는 말했다. 그것들을 그릇으로, 접시로 사용하라고 했다. 자, 우리 told 보니까 떠오르는 구문이 있죠, 여러분? 뭐예요? tell to 동사 원형이에요. tell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오면 누구에게 to 동사 원형의 동사의 내용대로 뭐 하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표현이 뭘까요? 여기 him, 그에게 뭐 하라고 말했는지 사용하라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to 부정사로 to 하고 use 쓰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mi told him to use them as dishes. 잘했어요. 자, 우리 이 내용도 잘 기억하고 또 오늘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에요.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할 거예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ord game이 진행됩니다. Cave, dish, device. 이 단어들 기억하나요, 여러분? 자, 우리 word game으로 재미있게 복습해봐요. 다음으로는 workbook을 준비해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 한 번 더 진행해요. 우리 다지기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신나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easy guide 빠뜨릴 수 없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은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덩어리로 다녔어요. 먼저 what과 명사가 쓰였을 때는 what이 어떻게 해석됐었죠, 여러분?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what color,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몇 시. 네, 이렇게 명사 함께 쓰이는 경우를 봤고요. 다음으로는 kind of, type of와 같이 종류란 뜻을 가지는 이 두 단어와 함께 쓰이면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어떤 종류의 옷?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을 때 kind of, type of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다음으로 which 볼게요. 자, which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어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뒤에 A or B와 같이 대상을 정해준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할 때 which 명사 음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뒤에는 종종 비교급과 함께 사용된다 라는 것도 짚어봤어요. 마지막으로 whose 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whose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물을 때 그때 사용을 하죠.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와 같이 물건의 주인을 물을 때 종종 사용되는 의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스텝 아웃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7쪽을 봐주세요. 우리 스텝 아웃으로 문법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괄호 안에 의문사들이 주어져 있죠? 알맞은 표현을 우리말 뜻에 비교하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1번, What or who food did they order? 그들은 무슨 음식을 주문했나요? 란 뜻에 맞춰서 알맞은 의문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food, 명사죠? 무슨 음식을과 같이 무슨이라는 의문사가 food를 꾸며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문사를 써야 돼요? 네, who가 아니라 what입니다. who는 누구란 뜻의 의문사예요. 따라서 알맞은 의문사는 what을 써야겠죠. What food did they order? 네, 잘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What or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을 sell, 파나요? 자, 이 뜻에 맞게 고르면, 자, 뭘 골라야 되죠? 맞아요. What type of가 정답이 됩니다. type은 종류란 뜻의 명사예요. type 대신에 또뭘쓸수 있죠, 여러분? 맞아요. kind 쓸수 있죠?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종류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이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잘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Whose or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네,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럴 때는 whose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여러분? 네, which를 써야 되죠. whose는 누구의라는 뜻으로 물건의 소유를 물을 때 종종 사용되는 의문사입니다. 따라서 which를 쓰고요. 그리고 위치가 쓰일 때 문장의 구조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었죠. 뭐였죠? more가 같이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고 또 뒤에 대상을 정해주니까 A or B와 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온다는 거, 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which를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number four. 4번 가볼게요. What kind of or whose phone is ringing now? 누구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나요, 지금? 네, 누구의 전화기. 전화기의 소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란 뜻이니까 뭘 써야 돼요? what kind of 아니고 whose 써야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봐요. Whose phone is ringing now?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How many or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네, 문장이 제법 긴데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악기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의문사로 표현되어야 될 부분 어디죠? 어떤 종류의 악기를입니다. 자, 그럼 종류란 뜻을 갖고 있는 kind가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kind가 아니라 이렇게 S가 붙어서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what kinds of가 됩니다. How many는 뭐였나요, 여러분? 지난 유닛에서 배웠죠? 얼마나 많은 개수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였다. 여기서는 쓸수 없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B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이 유형의 문제 많이 풀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 뜻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at kind of idea was it? 어떤 종류의,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란 뜻이니까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였나요? 그것은? 자,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건 없는데요. 우리말 뜻과 맞지 않죠. 질문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입니다. What kind of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죠? 네, whose를 써야 돼요. 그래서 what kind of x하고 whose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whose를 쓰고요. 그리고 첫 글자로 시작하니까 그 첫 단어니까요. w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whose를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idea was it? 그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잘했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Whose kind of music did they play? Whose 누구의 종류의 음악? 네, 벌써 이상해졌죠? 그쵸? 자,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라는 의문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뭐가 틀렸어요, 이번엔? 네, whose가 틀렸죠. Whose가 아니라 뭘로 써야 할까요? What으로 써야 돼요. What kind of music did they play?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나요? 이때 play는 놀다가 아니라 연주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Which book is this? 어느 책인가요? 이것은? 네, 이렇게 물으면 크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은데 우리말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죠? 누구의 책인가요? 하고 책의 소유를 묻는 문장이어야 돼요. 그럼 which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되죠, 여러분? 네, 바로 누구의란 뜻을 가지는 whose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book is it?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인가요? 잘했어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Whose snack do you like better? Waffles or ice cream? 누구의 스낵을 당신은 더 좋아하나요? 와플 아니면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틀린 건 없는데 의미상으로 너무 이상하죠? 이 질문은 어느 간식을 더 좋아하나요? 그쵸? 선택을 하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whose가 아니라 어느라는 뜻을 가지는 뭐 which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which를 써서 완성하면 Which snack do you like better? Waffles or ice cream?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장 설명할 때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이 구문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두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여러 번 읽어보고 꼭 내 표현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내용 복습했고요. 이제는 재미있는 월드 게임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Are you guys ready for word game?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교재 48쪽이고요. 자, 알록달록 예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Part A부터 같이 해결해봐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될지 함께 생각하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은 동굴이네요. 동굴. 그쵸? 날개뼈가 발견되었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동굴이 나왔던 지문 기억하나요? 동굴이 뭐였죠? 바로 cave입니다. 자, 그러면 cave 찾아보죠. C-A-V-E, cave. 됐고요. 자, 동굴 찾았어요. 다음으로 접시 그릇이에요. 처음에 아이스크림이 접시에 이렇게 제공됐었죠? 접시를 뜻하는 단어 뭔가요, 여러분? dish, dish입니다. 자, 바로 이 옆에 있네요. D-I-S-H, 여기 있어요. dish. 다음, 기기 장치를 뜻하는 단어를 같이 찾아볼까요? 바로 device, device. H 옆에 D가 있어요. D-E-V-I-C-E. 네, 이렇게 연결해야 될까요? 네, device. 잘 찾아왔고요. 다음으로는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를 뜻하는 단어 wing. wing 가보겠습니다. W-I-N-G. 자, 날개도 찾았고요. 다음으로는 선택하다입니다. It's hard to choose. 선택하다 뭐였죠, 여러분? choose예요. 자, choose는 C-H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C-H.
H-O-P.

하고 하고 네, 이렇게 가고 SE까지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으로는 Part B입니다.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같이 써볼까요? 네, across 하면 가로고요. down 하면 세로죠. 가로에는 세 개의 단어, 또 세로에도 세 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네요. 자, 먼저 가로 1번, 세기, 세기를 뜻하는 단어를 채워봅시다. 자, 뭐였죠, 여러분? century, 맞아요. 우리 century 써볼까요? century. century. 잘했어요. 다음, 바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세로 1번으로 가봅시다. 연결하다입니다. 블루투스가 여러 기기들을 connect, 연결하죠. 네, 그래서 connect를 쓰면 돼요. 자, C로 시작해요. C-O-N-N-E-C-T. connect. 잘했어요. 자, 이제 뭘 해볼까요? 네, 우리 가로 2번 볼까요? 통합시키다 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야 되겠어요. 자, 통합하다 언제 나왔었죠? 네, 블루투스 왕에 대해서 나오면서 여러 나라를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ing,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unite를 쓰면 됩니다. U-N-I-T-E. 좋아요. 자, 이제 3번 세로가 아니라 가로를 가야겠네요. 네, 3번 기술 봅시다. 기술 뭐였죠, 여러분? 네, 좀 긴 단어인데 바로 technology입니다. T로 시작해요. T-E-C-H-N-O-L-O-G-Y. technology. 잘했어요. 이제 세로 3번과 4번과 5번이 남았네요. 구멍을 뜻하는 단어 뭐였나요? hole입니다. H-O-L-E. hole. 마지막, 돌리다,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그렇죠. 함유라는 사람이 와플을 돌려서 콘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roll입니다. R-O-L-L. 정답은 roll.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선생님처럼 완성해봤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워크북을 준비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남았네요. 네, 워크북 7쪽에 나와있는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는 여러분이 다 잘 완성했죠? 네, 파트 B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파트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자, 우리가 배운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의미에 맞게 잘 골라서 넣어봅시다. 1번, Is it hard to blank? 고르기가 어려운가? 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돼요. 자, 이 질문은, 이 문장은 투부 정사 진주어고 그리고 이시 가주어인 구문이었죠. it 가주어, 투부 정사 진주어 구문으로 투부 정사가 주어예요. 자, 우리말에서 보면 주어가 뭐죠? 고르기가입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선택하다, 고르다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choose, 우리 월드게임에서도 나왔던 단어예요. 써볼게요. C-H-O-O-S-E. 자,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s it hard to choose? 고르기가 어려운가? 네, 좋아요. 2번, Scientists blank a bird's wing bone in a cave. 과학자들은 한 새의 날개뼈를 어디에서? 동굴에서 뭐했다? 발견했다네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발견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자, 발견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여기 있죠? found. 찾았다, 발견했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found 쓰고요. found. 자, found의 현재형, 동사 원형은 뭔가요? 네, 바로 find죠? 네,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뀔 때 보통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끝에 ed를 붙입니다. 그런데 몇몇 단어들은 불규칙하게 변해요. find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ind의 과거는 finded 아니고 found라는 것.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Scientists found a bird's wing bone in a cave.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He was blank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ing, 통합시킨 것으로 유명했다. 유명했다란 뜻에 맞춰서 형용사를 넣어야 되죠? 유명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 뭔가요? famous입니다. 그래서 famous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쓰니까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완성됐어요. 자, 이 문장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렇죠? Be famous for ing 구문을 배웠습니다. for 다음에는 동사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써야 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잘했고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Hamwi told him to use the waffles as blank. 함위는 그에게 그 와플을 뭐로써 사용하라고 말했다입니다. 자, 뭐로써 사용하라고 했죠? 접시로. 이때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에요. 그쵸? 접시로서. 그래서 접시를 뜻하는 단어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dishes 써볼까요? dishes.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자, 이 문장도 또 중요한 구문이 있었죠? 뭐였나요, 여러분? tell 사람 to 부정사하면 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 말했다란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Hammy told him to use the waffles as dishes. 잘했어요. 자, 이번 마지막 5번 문제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blank? 어떤 종류의 악기들을 그들은 발명할 수 있었을까 해서, 네, 여기 들어갈 내용은, 단어는 동사, 발명하다가 돼야겠죠? 발명하다,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invent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같이 써볼게요. invent. 네,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Wha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they invent?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어휘는 열심히 공부를 마쳤고요. 이번엔 grammar, 문법을 복습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교재 8쪽이고요. Part A와 B를 차근차근히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Part A.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what, which, whose, 그리고 what kind of까지 의문사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알맞은 의문사를 넣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나요? 자, 의문사로 표현될 때 부분은 어떤 종류의가 되겠죠? 이미 뮤직 명사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떤 종류의 what kind of를 써야겠죠? 따라서 what kind of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좋아요. 2번. 당신은 어느 과일을 더 좋아하나요? 사과 아니면 복숭아?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럴 때 쓰는 의문사는 어느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사. 뭐가 있어요? which가 있죠. 자, 그래서 which를 써서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fruit이라는 명사가 따라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ich fruit do you like more? Apples or peaches? Great. 자, 다음 3번이 남았어요. 그녀는 지난 주말에 누구의 자전거를 빌렸나요? 자, 이 질문을 완성해야 되고요.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말에서 의문사는 누구의로 표현됐습니다. 자, 누구의? whose예요. 따라서 whose 쓰고 문장을 완성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Whose bike did she borrow last weekend? 누구의 자전거를 그녀는 빌렸나요? Last weekend 하면 지난 주말에가 되겠죠? 네, whose bike 잘했고요. 자, 4번 볼게요. 어떤 이름이 이 기술을 이보다 더잘 보여줄 수 있나요? 하고 앞에 의문사가 비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 이 부분이 표현돼야 되죠? 이미 name 명사가 쓰여 있고 어떤이란 뜻을 갖는 혹은 무슨이란 뜻을 갖는 의문사 뭘 써야 될까요? what을 써야 되죠. 그래서 what을 채워 넣으면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무슨 이름이 보여줄 수 있나? 그 기술을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잘. 네,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잘 넣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이 남았어요. 5번 문장도 잘 해결해 봅시다.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보자마자 여러분 떠올랐어요? 여름 아니면 겨울. A or B. 이렇게 선택할 때는 어느란 뜻을 가지는 뭘 쓴다? Which 써야겠죠? 그래서 which가 또 났네요. Which 쓰면 완성돼요. 같이 읽어봐요.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Great.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Part A는 다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Part B가 남아있네요. Part B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맞아요. 문장을 여러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차근차근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봐요. 1번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네, 이 질문을 같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Is it까지는 나와 있네요. 그것은 인가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어떤 종류의 기술을 앞에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를 뜻하는 표현, 우리 뭐 배웠죠? What kind of라는 표현 배웠어요. 어떤 종류의, 다음으로는 기술을 뜻하는 명사, technology를 써야겠죠. 스펠링이 제법 많으니까 같이 하나하나 불러보면 써볼까요? technology. 잘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요? 완성했고, 2번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느 색이 잘 어울리나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자, 영어로는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까지 나와 있어요. 당신에게는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은 이미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어느 색이라는 표현을 마저 쓰면 되겠습니다. 어느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 which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blue or green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which를 써야 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따라서 which 써주고요. 다음으로 색, color를 마저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 그래서 여기 보면 looks better on you 같은 경우는 더잘 어울리다란 표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표현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자, 다음이에요. 3번. 아이스크림 콘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자, 누구의 아이디어? 이 부분이 이제 의문사로 표현돼야 돼요. 누구의? 뭐죠, 여러분? 네, whose를 넣어야겠죠? whose하고 명사는 아이디어. 보기로 주어져 있네요. 아이디어까지 쓰면 의문사는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하고 the ice cream cone 주어가 나오니까 문장은 다 완성됐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Whose idea was the ice cream cone? 그것은 누구의, 아이스크림 콘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자, 끝까지 힘내서 해볼게요. 당신은 무슨 영화를 봤나요? 입니다. 무슨 영화? 자, 이 부분이 의문사로 표현돼야 돼요. movie를 써서 what? 다음 명사. movie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죠. 일반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죠? 두 동사가, 조동사가 대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시제가 뭐예요? 보았다. 과거예요. 그러면, did를 써야겠죠. 완성됐습니다. What movie did you watch?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 모두 해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키는 Next Step Challeng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닛에서 배운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어순을 생각하면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다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닛 4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유닛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6강입니다. 우리 유닛 15 그리고 16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총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공부했고요. 또 의문사 who, what, which를 공부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개념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대비 완벽하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랩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명령문과 청유문 그리고 감탄문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명령문이라는 건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주로 만들어 주었죠. 예를 들어서 run fast 이렇게 말하면 빨리 뛰어라 라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자,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부정 명령문은 어때요?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해석되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don't mov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지 마가 되는 겁니다. 이때 don't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도 원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이라는 것은 청하고 권유하는 문장이라는 의미로 제안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원형 앞에 let's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 정말 많이 쓰는 청유문 있잖아요. let's go 있죠? let's 뒤에 동사원형을 쓴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let's talk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let's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도 원형이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감탄문인데요. 우리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그리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차이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와 주어야 해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조금 다릅니다. what 뒤에 형용사나 부사만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너의 발은 정말 크다 라고 할 때 How big your feet are 이라고 했죠? How 뒤에 형용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를 써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부분 What a good singer 이 부분을 보시면 What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온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구조 차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의문사 공부한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의문사의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어려웠던 부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바로 who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형태인데요. 우리 의문문을 직접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who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누가 뭐뭐 하니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who를 써주시면 되고 그 뒤에는 바로 동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who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who are you 이럴 때는요 who 뒤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o 말고 다른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먼저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과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을 때는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의 순서대로 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it? What is it? 하면 그것은 무엇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반드시 do나 does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 do, does를 쓰고 주어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죠?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요, 의문사 뒤에 두 더즈,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워크북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A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고요. 자, 1번을 보시면요, Do does your homework right now?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의 숙제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해라. 명령문이니까 우리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o가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Let's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라는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제안할 때는 let go 아니잖아요. Let's go 라고 하죠. 따라서 let's를 써주어야 합니다. 3번이에요. How kind? What kind?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탄문에서 이와 같이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만 나올 때는 how 감탄문입니다. 자, what의 경우에는 어때요? what 뒤에는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번 볼게요. Be a good kid 혹은 is a good kid인데요. 착한 아이처럼 행동해라. 착하게 좀 굴어라. 라고 명령할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 써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비동사의 원형은 be라는 거예요. 비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be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How cute baby bears they are 일까요? 아니면 What cute baby bears they are 일까요? 자, 뒷부분을 잘 보시면요.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써준 후 주어 동사를 써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what이 되겠죠? how가 정답인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자, 6번입니다. 우는 것을 멈춰라 라고 얘기할 때는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에 동사 원형은 stop이죠? 그래서 stop crying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7번인데요. Let's sing and dance together 일까요? 아니면 How sing and dance together 일까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자 라는 청유문이 되겠죠? 그래서 let's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8번입니다. 뒷부분을 보니까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대로 나온 감탄문이에요. 따라서 what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No, be angry 일까요? 아니면 don't be angry 일까요? 화내지 마! 이런 의미잖아요. 뭐뭐 하지 마! 라는 의미의 부정 명령문은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don't 골라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10번인데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나온 후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답 how가 되겠죠? How wonderful this world is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진짜 멋지다. 이런 의미의 감탄문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명령문의 특징 기억나시죠?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You study hard. 너는 열심히 공부한다죠.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주어 생략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tudy hard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You ride a bicycle carefully. carefully는 조심히라는 의미죠. 조심히 자전거를 타라라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앱니다. 그러면 Ride a bicycle carefully가 되겠죠. 이어서 3번인데요. You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으세요라는 명령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lose the window. 네, 4번인데요. You are kind to old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 즉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해라라는 명령문을 쓸 때는 주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되겠죠?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주어야 하므로 are의 원형인 be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Be kind to all people이 되겠죠.
이어서 5번입니다. You keep your

Promise. Keep one's promise 하면 약속을 지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고 명령할 때는요, 앞에 있는 주어 없애줍니다. 그리고 keep your promise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You don't walk on the grass라고 했어요. grass는 잔디죠. 잔디 위에서 걷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뭐뭐 하지 마니까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don't walk on the gra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You don't be late for class. 수업에 늦지 마라는 명령을 할 때에는 주어 없애주시고 don't be late for clas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You don't eat fast. 빠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앞에 있는 주어 없애주어야겠죠? Don't eat fast가 됩니다. 9번인데요. You don't lie.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고 싶으면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애줄게요. 그럼 don't lie가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You don't waste your time. waste라는 것은 낭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고 부정 명령문을 써주려면 앞에 있는 주어 생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don't waste your time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모두 채워주셨다면 우리 이어서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번을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Let's run to the park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미는 알겠어요. 공원에 달려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let's go라고 안 하잖아요. Let's go라고 합니다. 이 let's 뒤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runs 안 되겠죠. runs에 있는 s를 없앤 후 run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을 써 주어야 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Not fight with your brother. 얘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의 남동생 혹은 너의 오빠와 싸우지 마라. 부정 명령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정 명령문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사 원형 앞에 not이 아니라 don't를 써 주어야 합니다. Don't fight with your brother이라고 해야 싸우지 마라는 부정 명령문이 되죠. 그래서 not을 don't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Come home early. 집에 일찍 와라. 라는 명령문을 쓸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써주어야 합니다. comes는 원형 아니죠. s 없애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ome home early.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4번입니다. What lovely this flower is. 라고 하였는데요. 자, 주어와 동사 앞에 형용사 하나만 달랑 있는데, what 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what의 경우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what이 아닌 우리 how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볼게요. What a exciting game it is 라고 하였는데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what 뒤에 형용사 명사에서 지금 형용사의 첫 글자가 모음 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형용사 앞에서는 아니죠. on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What an exciting game it is가 되겠죠. 자, 이어서 6번인데요. 우리 let's 뒤에는 동사 원형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ing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let's sing and dan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번입니다. 여러분, don't 뒤에는요, 반드시 동사의 원래 형태, 원형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S 없애줄게요. Don't spend too much money 하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8번입니다. 이번에는 감탄문이고요. 뒤에 형용사 하나만 있어요. 형용사 하나만 있는데, what 쓰면 안 되겠죠? what은 뒤에 형용사, 명사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what이 아닌 how 감탄문이 되겠죠? How delicious 하면 진짜 맛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D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알맞게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요.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뭐뭐 해라.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문장이에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요, 문장의 시작을 동사 원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me back ho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자, 이건 무슨 문장이에요? 정말 뭐뭐하구나. 감탄문입니다. 따라서 what이나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how, 형용사,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써볼게요. how, 형용사, 그리고 생략할 수 있지만 주어와 동사. 그래서 how smart you are 이 되겠죠. 너 진짜 똑똑하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그녀를 도와주자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자에 해당하는 문장은 청유문이라고 해서 let's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let's help her. 자, 이어서 4번인데요. 얼마나 높은 건물인가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뭐뭐한가 이거 자체가 감탄문입니다. 따라서 what이나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나와 있고요. 우리 what 뒤에는 어떤 구조가 나온다고 했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what a tall building 이라고 말해주시면 진짜 높은 건물이다 이런 의미의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5번이에요.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니까 부정명령문이겠다, 그쵸? 따라서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꼭 넣어주어야 합니다. Don't swim in the river 하면 강에서 수영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6번인데요. 그들은 얼마나 귀여운 아이들인가? 얼마나 뭐뭐한가? 감탄문이네요. 따라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what 뒤에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what a 형용사, 명사. 자, 그런데 여러분, 명사가요, 복수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what cute children they are 이렇게 구성하여서 진짜 귀여운 아이들이다 라는 의미의 감탄문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어서 7번인데요. 함께 영화를 보자. 같이 뭐뭐 하자 라는 제안문. let's로 시작해주면 되겠죠? let's watch a movie together 하면 함께 영화를 보자 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8번인데요. 이것은 얼마나 깨끗한 방인가? 진짜 뭐뭐하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what,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구성하면 되죠? What a clean room this is 하시면 진짜 깨끗한 방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닛 16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A인데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단,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을 보시면 너의 어머니는 누구를 하시니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니겠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what does your mom do? 하면 너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직업을 묻는 표현이에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Who are helping us?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즉, 주어로 해석되는 who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are 아니죠. 누구로 바꿔줄까요? i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번인데요. What does you need? 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잖아요. 주어가 너예요, 너. 따라서 너에 맞게 써주려면 does가 아니죠. 둘을 써주시면 됩니다. doe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4번인데요. What is your daughter? Kim or Andy? 너의 딸이 누구니? Kim이니? 아니면 Amy니? 라고 하였습니다. Amy네요. 너의 딸이 누구냐는 것이므로 what 아니죠? who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What cup is yours? The tall or short one? 이렇게 말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선택하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what이 아니라 which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Who eat hamburgers without cola? 누가 햄버거를 콜라 없이 먹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누가라고 해석되는 후예요. 그렇다면, wh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어 역할을 하는 who는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 말은 동사 뒤에 누구 써줘요? s를 써주어야겠죠. eat로 바꿔주세요. 7번입니다. What do he eat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 그는 주어가 그예요. 따라서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두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요? does로 바꿔줍시다. 자, 8번. Which room do she use 101 or 102? 이 경우에도 주어인 she에 맞게 두가 아니라 does로 바꿔주어야겠네요. 자, 9번입니다. Who animal do you like better, a dog or a cat? 너는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해? 개 아니면 고양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which로 바꿔줄게요. 이어서 매일 너에게 누가 전화하니? 누가 따라서 who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B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 질문을 현재 시제로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1번 보시면 누가 밤에 노래를 부르니라고 했어요. 누가라고 해석이 되니까 wh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ng 그냥 나오면 안 되죠. 3인칭 단수 주어에 맞게 sings로 바꿔서 나올게요. 자, 2번인데요. What 빈칸 you want from me? 너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니?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요. 앞에 do나 does를 써줍니다. 주어 you니까요. do 그냥 나와주면 됩니다. 3번입니다. 어떤 과일을 그는 원하나요? 주어가 이번엔 he잖아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o의 3인칭 단수 형태인 does 써주시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Who doesn't 빈칸 chocolate? 누가 초콜릿을 안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doesn't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who doesn't like chocolate?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5번인데요. What 빈칸 we have to do? 라고 했습니다. have to do라는 것은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니까 앞에 do나 does를 쓸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주어가 we, 여러 명이니까 do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만 does로 바뀌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Which 빈칸 your book, this or that? 자, 너의 책은 무엇이니라고 했어요. 너의 책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알맞은 비동사는 is가 되겠죠. Which is your book? 이어서 7번인데요. 너는 누구니라고 할 때는 you 주어에 맞게 who are you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인데요. 이번에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냐고 했어요. 따라서 she에 맞게 does로 바뀌어서 나와야겠죠. 9번입니다. Which animal 빈칸 you like better? 여기서는 너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했어요. 주어가 유니까 우리 두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Who can 빈칸 a tree? 누가 나무를 climb, 오를 수 있니? 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동사 can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climb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who is she? 그리고 which is she인데요. 대답을 보시면 그녀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그녀는 유명한 영화배우야 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았겠죠? 정답은 who. 자, 2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샀니? 라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서 나는 널 위한 선물을 샀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bought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buy의 과거형입니다. 나널 위한 선물을 하나 샀어. 선택지 없이 그냥 너뭐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at 골라주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 who ate my apple? which ate my apple? Jane or Sam? 이라고 했고요. Sam ate it. 누가 먹었냐? 이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who 골라줄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너는 singing, dancing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니?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라는 의미죠. 선택지가 있을 때는 우리 which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Willy Wonk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Willy

0: 원카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군지 물어봤겠죠? 따라서 who? 자, 6번입니다. 뒷부분 보니까 Do you have in your hand라고 했어요. 너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It's a cupcake, 컵케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지 없이 그냥 무엇을 가지고 있냐라고 막연하게 물어본 것이니까 What 골라줄게요. 7번인데요. Who color,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Red or green? 너는 빨간색이랑 초록색 중에 무슨 색을 더 좋아해? 선택지가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which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What loves skiing in winter일까요? 아니면 Who loves skiing in winter일까요? 우리 대답을 한번 볼게요. Tom이 스키 타는 거 좋아해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은 누가 스키 타는 거 좋아해? 겨울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따라서 Who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D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의문문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이 다소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을 보시면요. whic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which는 보통 선택지가 있는 묻는 문장을 만들 때 자주 쓰이죠. 자, 그러면 which do you have? A book or a video. 이러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ich do you have?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A book or a video. 얘는 비디오 아니면 책?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do,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축구하는 걸 좋아하니라고 했어요. 누가 뭐뭐 하니라고 할 때는요. who로 시작하고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likes playing socc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what time?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What time이라고 하면 정확히 몇 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의 의문사처럼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써주시면 돼요. What time shall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이런 의미예요. 자, 4번입니다. 이번에는 who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요. 의문사 맨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왔니니까 who를 주어로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써주는 겁니다. Who came here first? Sally or Jake? 혹은 Jake or Sally? 이 선택지는요, 단순 나열이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번에는 which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which 맨 앞에 배치하는 거죠. Which is your real name? Nick or Lucas? 혹은 Lucas or Nic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이번에는 what을 활용한 의문문이에요. 너의 폰 번호는 무엇이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 is your phone number? 7번입니다. 누가 캠핑 갈수 있어? 누가 뭐뭐 하다니까? Who can go camping? 이 되겠죠. 자, 8번인데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What do you see? 넌 무엇이 보이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을 땐 앞에 do나 does 넣는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문제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요. 자, 오늘은 29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300강을 저희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299강. 어우, 긴 히스토리입니다. 실력들도 차근히 향상되고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 대표 문장은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요 내용은, 그, 강의 중에 등장하게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담화입니다. 자, talk가 되겠고요. 그 talk를 듣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면서, 자, 내용 파악할 것이고, 정답까지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그, 요, 지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읽어보시고 하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상황 설명을 듣고 피터가 여행사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이렇게 고르라고 했어요. 자, 선택지 여러분들 미리 읽어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 앞쪽에 문제 중에서 빨리 푼 경우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영어로 된 선택지가 있어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과 그 다음에 상황에 적절한 자, 그 반응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요거를 고르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배치가 되는데 자, 요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 선택지를 미리 읽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는데, 어우, 첫 번째 선택지부터 눈에 쏙 들어오는 둘 중에 하나겠죠. 기분이 굉장히 좋던가 아주 나쁘던가. 자, 저 표현을 암기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해석이 잘 안 될 것이고요. 저 표현을 제가 이전에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했을 때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고 넘어오셨다면 오늘은 이제 쾌제를 부를 수 있는 그죠? 홈런 치는 그런 날이에요. 자, 뭐뭐뭐를 담당하다의 뜻이죠. In charge of는 charge가 원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of 이하에 대한 책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뭉치로 아주 많이 쓰죠.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통 번역하겠습니다.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에 누가 책임이 있나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니 자, 늦으신 분들이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쉽죠? 여름 휴가 어땠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당신은 이곳에서 beautiful view, 그러니까 view라고 하는 거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고 경치도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I'm afraid, 유감스러워요. 뭐가요? I have to cancel. 자, 내가 취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뭐를요? My reser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약을 취소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5번은 무엇입니까? So exciting. 흥분됩니다. 자, it는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네요. to travel to foreign countries.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게 정말로 자, exciting,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행과 관련된 내용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풀 준비되셨나요? 자, 선택지 미리 다 읽어 보셨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However,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o the agent?
0: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일단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호흡은 꽤 길어요. 그러니까 대화면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여러 단어로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진술하는 담화이다 보니까 한 문장의 호흡이 꽤 길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영문을 많이 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중해서 지금부터 자,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이 꽤 깁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자, 이렇게 지금 문장이 길어요. 뭐 들으셨어요? Peter going to Thailand for holiday next month인가? 뭐 next 뭐 week인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 when he finishes his project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호흡이라 어머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잘라드릴 테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장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0: Peter is going to Thailan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터가 타일랜드 간대요. 타일랜드는 태국입니다.
1: For a holiday next month.
0: For a holiday next month예요. Next week가 아니라 뭐 next month네요. 다음 달 휴가를 가기 위해서 타일랜드 간대요. 자, 근데 뭐 했을 때?
1: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아, 제가 아까 마케팅 저도 기억을 못했네요. 그죠?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가 마케팅 프로젝트를 다 끝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한 가지 한 번만 언급을 좀 하자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는 이렇게 현재를 써서 미래를 표시합니다. 자, be going to, be plus ing는 어때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피터가 타일랜드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피터가 갈 거예요. 이런 얘기라 미래인데 언제 갈 거예요? 바로 끝냈을 때 갈 건데 끝난 시점도 미래지만 현재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뭐라고 하나요?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자, 이거는 그냥 모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듣는 것이고 이 수거를 모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Look forward to. 직역하면 뭐죠? Look은 보는 거고 forward는 앞쪽으로 이런 거잖아요. 앞쪽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거예요. Look forward to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ABC의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D의 뜻입니다. Look forward to는 뭐뭐뭐를 학수고대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됐죠?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그 다음에는 for so lo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텐데 일단은 뭐 아니면 도였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어우 그 휴가를 학수고대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표현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께 대표 문장으로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만 He's looking forward to 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죠. 그런데 현재 완료를 진행형으로 썼어요. 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이것도 느껴보세요. He's been looking forward to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과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진행형은 그냥 단순한 진행형이 아니라 특정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been looking forward to. He's been looking forward to. He's been looking forward to.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적인 어떤 혹은 시제에 대한 감각이 형성된 상태에서 들어야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보심으로써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1: He's
0: He's
1: been
0: been
1: looking
0: looking forward
1: forward to.
0: to.
1: He's
0: He's been
1: been
0: looking
1: looking
0: forward
1: forward
0: to.
1: to.
0: He's
1: He's
0: been
1: been
0: looking
1: looking
0: forward
1: forward
0: to.
1: to thi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됐죠? 자, this vacation for so long.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long은, so는 very의 뜻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학수고대를 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휴가 가고 싶어 죽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0: 자, 이것도 별거 아닌 문장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어디까지 나십니까? 자, 저는 reserve 하고요. 그 다음에 hotel, flight.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문장은 뒷부분을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serve는 예약하다고요. hotel 하고 flight를 들었으면 호텔과 비행편 예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흡이 좀 기니까 자르면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0: 됐죠?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행편 예약을 했는데요. 수단이 뭐예요?
1: Through a travel agency, it
0: 아, through a travel agency. 이렇게 되겠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Travel agency. 이제 좀 익숙한 표현이 되었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여러분들 또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요거는 못 알아들어도 문장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0: In advance. 이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advance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미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거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자,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 However,
0: 항상 however 등장하면 정답의 단서가 나온다고 했죠?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지만,
1: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0: 자, he's got some problems. He's got some problems with this proj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roblem과 with는 여러분들 말덩어리로 알아두시면, 말뭉치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뭐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때, problems with, a problem with.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He's got some problems with.
1: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He's got some problems with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0: 알겠죠? 그래서 problem과 with는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가 문제를 좀 가지게 됐대요. 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He's got some problems.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Has got. 그 사람이 과거에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완료 시제로 쓴 것이고요. 자,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get, got, got 이렇게 될수 있어요. 물론 자, 과거분사가 get, got, gotten이라고 해 가지고 PP를 gotte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got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문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He's got some problems.
1: He's got some problems. He's
0: He's
1: got
0: got some
1: some problems.
0: problems. He's
1: He's got
0: got
1: some
0: some
1: problems
0: problems
1: with
0: with
1: his
0: this project.
1: project.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뭔가요, 도대체?
1: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문장인데요. 요거는 뒷부분은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 뭐 들으셨어요? 자, at this point.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 시점에 can't tell. 이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뭘 말할 수 없습니까? 들렸나요? 자, how long will it will take인데요. It will 거의 안 들려요. How long it will take? How long it will take?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부분이 들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0: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At this point.
1: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자, for him to deal with th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take라고 하는 동사는 뒤쪽에 시간을 목적으로 취하면 얼마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의 뜻입니다. 앞쪽으로 가 있는 how long을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지. 요 it는 가짜 주어고요.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또 의미상의 주어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 자, 그러시면 이 내용도 제가 두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시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 제대로 좀 소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요.
1: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이렇게 되어
1: So he
0: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0: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1: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0: 요것도 뭐 아니면 도예요.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입니다. 자, cannot help ing는 수거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데요. 요 문장은 그나마 못 알아들었더라도, so만 들으시더라도 정답의 단서로는 삼을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얘기할 수 없어서, so, 그래서 하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마지막 단서인데요.
1: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0: 자, he called his travel agent. 자, to expl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전화한대요.
1: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0: 자, this circumstance, 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은 뭐 맨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해요. 제가 취소해야만 하겠군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4번으로 자, 골라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However,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o the agent?
0: 자, 오늘 상당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뭐죠? 지금은 어려웠지만 만일 소화를 해내신다면 저는 정말 큰 성취가 여러분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표현들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고 반복해서 몸에다 좀 붙여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Oh,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링 스텝 업의 호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라는 인물,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아, 그런 기억을 회상해보니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이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소제목은 First Album으로 시작하네요. 싸이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after 이라는 것은 뭐뭐 한 후에 싸이가 left Berkeley. Left는 원형이 뭐죠? 바로 leave입니다. 그래서 leave라는 것은 떠나다 라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뭐뭐를 남기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싸이가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그래서 떠나다,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지난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죠? 싸이가 버클리를 떠났다. 1번. 두 번째요.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싸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을 한 후에 2번 문장을 한 2번 문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냐면 한 가지 단어, 한 단어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af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이가 버클리를 떠난 후에 싸이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뭐 한 후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떠난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도 뭐뭐한 후에. 제가 은연 중에 이미 우리말로 다 말씀을 드렸죠. 버클리를 떠난 후에, 뭐뭐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여기에 제목을 제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 오후 3시에는 무엇을 했는데 오후 5시에는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접할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한번 알아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일단 예문, 예시문을 우리말로 먼저 써보았습니다. 탐은 숙제를 했다. 두 번째,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숙제를 하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숙제를 하면서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두 개가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할 거를 하고 나가서 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1번 문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게 2번 문장, 즉,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싸이 글에 나왔던 것처럼 after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After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탐이 그의 모든 숙제를 끝낸 후에, 저기 제일 앞에 after이라는 표현을 딱 적어줌으로써 뭐뭐한 후에 바로 딱 직설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뭐 하고 난 다음에 he went out to play. 그는 나가서 놀았다. 그는 놀려고 나갔다. 나가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빨간색 시제를 보면은 둘다 과거형이죠. 끝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갔다라는 이두 개인데 이두 개의 시제만 보면은 사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after이라는 것을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바로 앞에 딱 적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글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영어권 국가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이 아래의 것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 학습자,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매일매일 배우면 연속이죠. 어쨌든, 이 아래의 방법도 참 알아놓으면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놓을 가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자,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표현에서는 finished, went라고 둘다 과거형을 썼는데 아래에는 좀 다르죠. 아래에는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had finished가 뭐냐면 형태로 보자면은 had plus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 형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 had plus pp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라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이 had finished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he went out to play. 여기 있는 went보다 먼저 일어난 게 바로 had finished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과거 완료, 즉, had finished라는 이 시제,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아, 요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이 문장이 이 뒤에 있는 and he went out to play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를 after를 쓰지 않고 단지 저기 있는 had finished만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즉, 글 읽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자면, 탐은 그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놀기 위해 나갔다. 즉,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지 과거 시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제 이름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had plus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딱히 해석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만을 위에서 만든 우리말은 없으니까요.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 시제인데,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라면, 그 중에 빨리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after, 뭐뭐한 후에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싸이는 버클리를 떠났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는

0: 이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둘 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죠. 위에 보니까 left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moved라는 둘 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여 있으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아, 버클리 대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fter를 써주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번. Psy had left Berkeley. 아, 그러면 had left를 딱 보시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had left를 쓰는구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 시제를 채택했구나, 선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Psy had left Berkeley and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위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이제 과거 완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There, 거기에서 He worked hard.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record songs. Record라는 것은 바로 녹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cord가 이제 방금 제가 녹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녹음하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일 때는 record가 됩니다. 기록이 되겠죠. record.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철자 R-E-C-O-R-D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냐면 이 품사에 따라서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 뒤에 강세가 가고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앞에 record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In 2001, 2001년에는 he released his first album. 그는 release, release는 방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방출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을 방출했다? 세상에 방출하는 것이죠. 세상아 받아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lease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게 뿌리는 것, 즉 발매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가 되겠죠. 그것은 Psy from the Psycho World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Psy에 대한 이 첫 번째 앨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그 앨범의 첫 번째 싱글, first single, single이라는 것은 싱글 앨범을 뜻합니다. 싱글 앨범이라는 것은 노래가 한 곡 들어가 있거나 그 한 곡의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가 한두 곡 더 들어가 있는 그 싱글 앨범, 즉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Bird, 우리말로는 새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Psy는 이 노래를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가 되겠네요. 팬들은 were very excited. 유후!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거, 무엇에 의해서 신났냐면 그 무엇에 의해서 있었냐면 바로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었던 By the crazy dance moves 아주 미친 듯한 아주 이런 화려한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재밌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신나는 미친 듯한 그런 댄스 움직임들 그리고 and clothing 옷들에 의해서 매우 신났습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ey saw in the video 그들이 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 되겠죠.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그리고 그 노래는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became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a hit. hit이라는 것은 바로 흥행, 성공,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it.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ave. Leave.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Record. Record.

0: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Hit. Hit.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한번 이렇게 땡땡땡 라운드 1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독해와 문법, 즉 무언가를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고 또한 여기에서도 어휘도 있을 수 있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지 접하는 게 아니라 독해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은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법, 주어진 글, 주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는 그 과정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어보는 그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언어이기 때문이죠.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틀려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죠. 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이 막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아, 내가 과거에 아,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아, 이런 문장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 즉 학습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오류와 함께 그 언어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유창성, 아 이렇게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하는 것, 접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기와 쓰기도 꼭 좀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허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참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체중 증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투데이 topics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토픽입니다. Weight gain during pandemic. 아,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나와 있군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weight gain, weight loss라고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감량을 얘기하는데요. gain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2: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0: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단어가 있지요. 자, 어떤 단어일지 New Keywords 들어보겠습니다.
1: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2: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1: In effect.
2: In effect.
0: 처음 키워드를 들으실 때 이렇게 길게 나오는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요. Shelter in place order 라고 되어 있군요. Shelter 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helter in place order 라고 하면 자택 대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이 주마다 혹은 도시마다 떨어지게 되면 웬만하면 여권 속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자택 대기 명령을 stay at home orders 라고 하니까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In effect. 우리가 effective라고 하면 효과적인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좀 그 의미가 아닙니다. In effect라는 얘기는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것들이 현재 시행 중인 혹은 발효 중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Most Americans say, 일단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S가 두 번에 겹쳐서 나오면 물론 끊어서 얘기할 때는 most Americans say 분명히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빠르게 얘기할 때는 한번 조금 긴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ost Americans say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중, 몸무게에 있어서는 요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New Year's Resolutions라고 하는 새해 결심 매년 세울 때 가장 위에 있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Lose Weight,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팬데믹이 일단 우리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new study found that 혹은 according to a new study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according to a study를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a study found, says, reveals, shows, indicates, suggests 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according to를 쓰든 아니면 그 문맥에 맞는 동사를 쓰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새로운 한 연구에 따르면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이렇게 되어 있군요. an average of 평균 얼마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gained. 조금 전에 이제 타이틀에도 이제 weight gain, 그때 gain은 명사로 쓰였는데요. 지금처럼 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살이 찌다라고 할 때 gain weight이라고 쓰거나 혹은 put on weight을 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put on을 쓰잖아요. 그죠? 마치 살을 옷처럼 우리 몸에 두른다라는 개념으로 뭐 gain weight 혹은 put on weight인데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파운드를 쓰죠. 우리는 이제 킬로그램을 씁니다만 1파운드가 이제 454g이기 때문에 흔히 헬스장 같은 데 가면 11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5kg짜리거든요. 22, 그게 10kg짜리가 되겠는데요. 대략 2파운드, 0.9kg 정도 매달 평균적으로 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하게 되고요. 뭐 당연히 운동하러 가는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살이 찌고

0: 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When shelter in place orders were in effect.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상 발효되었을 때 말입니다. In effect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법이 발효되다 혹은 시행에 들어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take effect, 그리고 come into effect, 그리고 go into effect.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어떤 법이라든가 정책이 is in effect라고 하면 발효 중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2: Weight gain during pandemic. Most Americans say the pandemic has been bad for their weight. A new study found that people gained an average of nearly 2 pounds per month when shelter-in-place orders were in effect.
0: 오늘 두 번째 토픽인데요. 바로 콜로라도라는 곳에서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Shooting Rampage. 이것이 총기 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좀 내용이 조금 표현도 어렵고요. 그리고 알아둬야 될 단어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2: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0: 미국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참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이고 표현도 참 자체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1: Shooting rampage.
2: Shooting rampage.
1: To open fire.
2: To open fire.
1: Mass shooting.
2: Mass shooting.
1: To be prone to.
2: To be prone to.
1: Rage.
2: Rage.
0: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키워드는 shooting rampage란 말입니다. Shooting rampage. Rampage가 광란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막 몽둥이를 갖고 뛰어다니면서 창문을 깨고 이런 모든 행동을 램페이지라고 하는데 슈팅과 함께 붙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 됩니다. To open fire. 자, 요거는 이제 화재를 불러일으키다 혹은 방화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set fire라고 씁니다. Set fire. Open fire는 발포하다. Mass shooting. 위에 나와 있던 shooting rampage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죠. 총기 난사. To be prone to. 그 다음에 항상 나쁜 일이 나옵니다. 이런 나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나쁜 일에 당하기가 참 상대적으로 쉬운 이라고 할 때 to be prone to.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Rage. 분노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Road rage라고 하면 도로 위에 분노니까 보복 운전을 얘기할 때 쓰는 것처럼 r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단어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여기서 잘하면 되겠군요. 경찰이 단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lead somebody, 그 다음에 to do something이 되겠죠. 21세의 남성으로 하여금 콜로라도의 한 슈퍼마켓에서 도대체 무엇이 총기를 발포하도록 이끌었을지에 대한 단서. 다시 말하면 21세의 남성이 콜로라도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발포한 그 motive, 동기에 대한 단서를 경찰이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Killing 10 people, 10명이 사망했습니다.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0: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때 이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로 발생한 deadly, 인명피해가 발생한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이번 사건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바로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가 아틀란타의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총기 난사였습니다.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용의자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Prone to sudden rage. 갑작스러운 분노. 즉, 툭하면 욱하는. 심심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2: Colorado shooting rampage investigation. Police are searching for clues into what led a 21-year-old man to open fire at a Colorado supermarket, killing 10 people in the second deadly U.S. mass shooting in a week. The suspect is described as someone prone to sudden rage.
0: 자, 오늘 Today's Parents,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과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be prone to something bad, 뭔가 나쁜 일을 당하기가 쉽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툭하면 욱하는, 즉 갑작스런 분노 표출을 쉽게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be prone to sudden rage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볼 문장은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그럼 일단 발생하다라는 생각이 날 텐데요. 먼저 지진이란 표현도 알아보죠. 지진은 an earthquake.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빈번하게 발생하다라고 할 땐 to occur frequently.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지진이 occur frequently in Japan.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를 써야 될까요? Japan is, 이제 우리가 알죠? prone to earthquakes.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을 당하기 쉬운 나라다. 라는 표현보다는, 일본에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요 표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같은 의미로,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인데요. 이번에는 Japan is an earthquake blank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마찬가지죠.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예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은 지진 다발 국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다발 국가든 아니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든 이때 국가나 장소가 주어로 나왔을 때 be prone to something. 이렇게 쓸수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요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 Japan is prone to earthquakes.
2: Japan is prone to earthquakes.
1: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
2: Japan is an earthquake prone country.
0: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도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weight gain and diet. 평생의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체중 증가와 다이어트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 일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두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The number is growing. 즉, the number of people is growing을 쓰거나 아니면 a growing number of people is do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일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두 가지 표현을 알면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먼저 체중 감량을 하다라고 하면 lose weight 그리고 shed weight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동사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체중이 늘다, 살이 찌다 할 땐 gain

0: weight 혹은 put on weight을 썼다면 lose, shed weight 둘 다 꼭 반대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하다 할 때 go on a diet. 우리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그죠? I will go on a diet from tomorrow. 이렇게 쓰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할 때 a growing number of people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a growing number of people을 조금 더 줄였으면 more and more people 혹은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그 행동이라든가 변화를 얘기할 때 go on a diet를 쓰죠. go on vacation 이렇게 쓰는 것처럼 go on strike 파업하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근데 현재 하는 상태라면 비동사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500 people are on a strike 현재 파업 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be on a diet를 쓰면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최고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자,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뭘까요? 최고의 다이어트, the best diet 이렇게 쓰시거나 the best way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칼로리 섭취를 줄이다 to cut 혹은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intake는 안으로 넣는 거니까 섭취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적게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blank fewer calories. 자, intake가 섭취라는 명사라면 섭취하다. 당연히 take in 쓰면 되겠죠.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자, 이 두 가지 표현 합해서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More and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2: More and more people are on a diet to lose weight, but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to take in fewer calorie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표현들을 엮어서 정리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 들어보시죠.
1: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2: Shelter in place order. Stay at home order.
1: Shooting rampage. Mass shooting.
2: Shooting rampage. Mass shooting.
1: To open fire.
2: To open fire.
1: To be prone to.
2: To be prone to.
1: To lose weight. To shed weight.
2: To lose weight. To shed weight.
1: To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2: To cut down on your calorie intake.
0: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여러분들이 22강에 오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코치입니다. 잘했습니다. 이 추가 문법 오늘도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복습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의 강의들도 끝까지 함께 주셔야 되겠죠. 오늘은요. 추가 문법 우리 9번부터 해가지고요. 14번까지 좀 많아요. 그렇죠? 좀 빠르게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쾌한 개념 시크릿 가서요.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살펴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된 내용이 좀 많아요. 오, 강의 열공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Your sister is pretty. 너의 여동생은 예쁘다. 그렇지 않니라고 할게요. 두 단어 영어로 이렇게 딱 바꿔놓으시면요. 요거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자, 이 내용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요. 조리는요. 빨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가 문법 아홉 번째 문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같은 동사 다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가요.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패턴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동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일형식이면은 죽어도 일형식이냐? 그건 아니에요. 걔가 2형식, 3형식 다르게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의미는 달라지죠. 그래서 해석을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유연한 것보다 이 동사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양한 동사의 패턴 알아볼 겁니다. 문맥을 보고요. 동사를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영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V 그리고 목적어는 O 보호는 C로 한번 가볼 건데 자, 동사가요. 그냥 동사만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한번 느껴봐요. 자, 얘는요. V밖에 없어요. 꽃들이요. grow, 자란대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요. 근데 얘는 봐요. 그것들은요. 그들은요. grow. 자, 그들은요. 이때 grow는요. 키우다입니다. 키우다. 무엇을? 목적어가 오는 거죠. 동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꽃들을 키워요. 어디에서요? 정원에서요. 자, 느낌 비슷한 듯 다르다, 그죠? 얘는 동사밖에 없고, 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온다. 그때그때 적절한 해석. 또 가볼게요. 자, Mary는요, walks to school. 동사밖에 없어요. 걸어서 학교 가요. 얘는요, walks 다음에요, 지금 목적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사실은 해석을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walk her dog 하면요,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ary는 그녀의 개를 산책시킵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요. 똑같은 works라는 동사인데 지금 쓰임이 달라지는 건 느껴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보어가 붙을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These roses, 이 장미들은요. smell sweet입니다. 동사 보어입니다. 무슨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보충을 해줘야 돼요. 무슨 냄새인지 보충해주죠. 달콤한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얘는 어때요? 그가요. smelled, 냄새 맡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무엇에? The roses, 그 장미들의 그 향기겠죠. 장미니까 향기를 맡았다. 다르죠. 얘는 무슨 무슨 냄새가 나는 거고요. 요거는요. 이렇게 향기나 냄새를 맡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어, 요거는 목적어 갑니다. 또 볼게요. 그 치즈가요. 주어죠. tasted는요. 무슨 무슨 맛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strange, 좀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그 맛을 보충하는 얘는 보어입니다. 얘는요. 그 요리사가요. taste, 이거는 맛보답니다. 무엇을 맛보느냐? 음식을 맛봅니다. before serving it. 그것을 이제 서빙하기 전에, 차려내기 전에, 그것을 맛보다. 똑같은 taste인데 느낌 달라진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경험치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를 봤을 때에도 뒤에 거를 보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이제 되게 정말 다양하게 쓰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make예요. 이 make는요. 진짜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맞게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she, 그녀가요. made, 이거는 진짜 만든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녀가. 만들었다. 무엇을? beautiful scarf. 아름다운, 멋진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요. 이거는 진짜 뭔가를 만든 거고요. 밑에 거는 좀 달라요. 뭘 판단하면 되냐면은 she made까지는 괜찮은데요. 뒤에 게요. 딱 봐도요. us도 있고요. 치킨 샌드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둘의 관계를 한번 딱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요거 사형식입니다. 어씨가요, 우리에게가 됩니다. 아이오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게 디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죠. 그녀는 우리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요렇게 해석이 되어줘야 되는 거.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메이크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The young actor's death.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요. 메이드 또 나왔죠. 그리고 뒤에가 한번 봐주세요. 주어고요. 동사인데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죠. 그럼 요거는 목적어가 되고요. 이 목적어의 상태가 sad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쓰면은 VOC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 만든 게 슬프게 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메이크가 지금 다양하게 쓰인 것들, 정확하게는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쓰이는 것을 보신 거고요. 그래요. 또 가볼게요. keep도 그래요. keep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I keep silent. 이때의 keep은요. 2형식입니다. 어떠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나는요. 유지합니다. 어떤 상태를? silent. 조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뭐할 때요?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요. 자, 그 다음에. 그는요. keeps. 요거는 뭔가를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뭘 보관합니까? 그의 차를 보관합니다. 목적어입니다. 어디다가요? garage가 차고죠. 차고에다가 보관합니다. 얘는요. 그들은요. kept their planned secret입니다. 딱 봐도 다음에 두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봤더니 그들의 계획을 비밀로 지켰다, 유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형식이에요. 5형식. 그들은 지켰다. 무엇을? 그들의 계획들을. 무엇으로? 비밀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얘를 얘로 지켰다. 이렇게 5형식에도 keep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끝이 아니에요. 이 call 하면요, 뭐 간단하게 뭐 부르다 또는 전화하다인데 얘도 참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볼게요. Need somebody 누가요? call 불렀냐? 무엇을? 내 이름 불렀냐? 이거 3형식입니다. 누가 내 이름 불렀냐? 이렇게. 얘는요, Brad가요. 이거는 전화를 한 거죠. 똑같이 동사고요. 목적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을을로 해석되지 않고요. 고수들의 해석은, 영어 고수들의 해석은 이 티파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을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목적어 해서. 브래드가요. 티파니에게 전화했죠. late at night.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동사다음에 목적어인데 해석이 좀 달랐고요. 얘는 뭐냐? 콜 다음에요. you도 있고 택시도 있잖아요. 이거는 너한테 뭐를 불러다 주는 겁니다. 4형식 느낌이에요. 나는요, 너한테 택시를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은요, 요게 또 진짜 많이 나오죠. 뭐를 뭐라고 부르다. 특히 이제 뭐 별명이라던가 부르는 이름 얘기할 때요. 내 친구들은요, 불러요. 나를요,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포어입니다. 정확하게 me가 뭐라고 불리고 있느냐? 니키라고 불린대요. 내 친구들은 나를 니키라고 부른다. 5형식 문장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같은 동사가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분석하면서 지금 뭐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거다 분석해보면서 해석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의 얼굴은 주어져. 그의 얼굴이 turned. 페일입니다. 뒤에 거랑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페일하면 창백한이거든요. 이때 turn은요, 2형식 동사예요. 뭐뭐한 상태로 변하다. 창백해졌다 이겁니다. 보어입니다. 그 뉴스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다음에 그 추위가요. turned. 자, 이거는요, 동사죠. 딱 봤는데 그 소년의 코가 있고요. 레드가 있어요. 딱 봐도 두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관계가 얘네 둘이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5형식입니다. 그 추위가요. 변화시켰죠. 그 소년의 코를요. 빨갛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13번은요. 그는요. found us a hotel to stay at입니다. 자, 요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find란 애죠. 얘도 형식이 되게 많아요. 뭐 발견하다도 있고요. 뭐가 뭐하다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알게 되다 등등등. 근데 여기서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요. 우리에게 갔죠. 그리고 머물 호텔이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합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머물 호텔을 찾아다 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4형식이에요. 그는요. 찾아다 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머물 호텔을 찾아다 준 겁니다. 사형식적인 느낌의 find. 자,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I found the store closed. 이거는 전형적인 5형식. 나는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그 가게가 닫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형식. 15번은요, leave라는 얘도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leave의 과거형 left를 쓴 건데, 얘도 이거 그냥 떠나다 아니거든요. 그녀는요, 뒤에 것 같이 볼게요. 자, left, 남겼다. 나에게 메시지를 내 전화기에 남긴 거 아닙니까? 나에게 요걸 남겼죠. 사형식이고요. 그녀는 남겼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메시지를 내 폰에다가 남겼다. 사형식적인 해석. 얘는 어때요? 그 아이들은요. left, the living room, mess예요. 이때 leave는요. 5형식이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그렇게 남겨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멍하게 만들었어요. 또는 멍하게 남겨뒀어요. 멍한 상태로. 거실을 갖다가요, mess 하면요,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인 상태로 만들었다. 또는 그렇게 남겨뒀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5형식적인 느낌의 leave였고요. 자, 지금 요거 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이거 완벽하게 해석하는 학생들 그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문제들 너무 좋아요. 모든 문제들 정확하게 풀어보시고요. 이 동사들의 느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방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본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같은 동사라도요,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게 해석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turned pale 하면요, 이거 동사랑 보어죠. 창백해졌다고요. 밑에는 딱 봐도 덩어리가 더 있잖아요. 이 turned 하면 예, 바꾼 겁니다. The boy's nose. 그 소년의 nose. 코를요, red. 빨갛게 바꿨다. 변화시켰다. 요런 느낌으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석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 10번째 걸로 갈게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이 나오네요. 와, 이거는 진짜 막 대학생들 배우는 막 그런 영문법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목적어 알죠? 목적어. 방금까지 했잖아요. 영어로는 O라고 표현하는 예 있잖아요.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죠. 어떤 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어떤 애들은요.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서 뭔가 하기가 좀 힘드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애들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아이가 타동사입니다. 없어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자기 혼자 할수 있는 애가 자동사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말 봐봐요. 자동사로 알기가 쉽고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얘네들은요,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얘네들은 어쨌든 자동사래요. 그럼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목적어가 바로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얘네들이요, 만약에 요거를 쓴 다음에 전치사라는 애가 있잖아요. 전치사를 추가하게 되면 안 돼요. 얘네 다음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치사는요, 목적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가 붙어야 되지 전치사가 오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석하다고요? 이거 들어가다고요? which 도달하다, answer 답하다, marry 결혼하다, resemble 닮다, join 참가하다, discuss 토론하다 같은 경우에 특히 하나만 볼까요? marry 볼까요? 결혼하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랑 결혼하는 거니까요. 얘랑은요. with라는 전치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네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얘네들 한국말로 전치사가 붙을 것만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뭇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러면은 about이 붙을 것만 같아. 근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네들은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얘네들은요, 듣다라고 했을 때요, 왠지 그냥 listen 다음에 뭐뭇을 듣다, 뭐 음악 듣다 바로 와도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얘네가 자동사기 때문에요, 뭔가가 오고 싶으면은 요런 애들을 써줘야 됩니다.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listen to, 듣다,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 ask for, 뭐뭇에 대해서 뭐 요청하다 또는 물어보다. 그리고 graduate from 하면요,
요거는 이제 졸업하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전지사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녀가요. 엔터를 다음에요. 사실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인투가 붙을 것만 같지만 붙으면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타동사기 때문에요. 목적어가 바로 붙어 줘야 돼요. 방에 들어갔다. 모든 학생들은요. must attend 참석해야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to가 붙을 것 같지만 붙으면 안 된다. 왜? 타동사니까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그 다음, 그는요, ask me some questions. 나에게 질문을 좀 했죠. 그리고 내가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했거든요. 왠지 to가 있어야 될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 왜? answer이라는 애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도달할 거예요. 그 역에요. 몇분 안에 이제 도착을 할 겁니다. 몇 분이 지나면 이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at이 붙을 것 같지만 타동사니까 얘 없이 바로 목적어 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나랑이니까 with가 붙을 것 같지만은 바로 marry me예요. 그래서 아마 노래도 있을걸요? marry me? marry with me 아니고요. marry me입니다. 타동사라서 그렇습니다. 담다도 그래요. 나는 아빠랑 닮았죠. 엄마랑 닮았죠. with를 쓸것 같지만 안 쓴다. 나의 개는요, my dog은 resembles 닮았어요. 누구랑? A baby lion, 새끼 사자랑 닮았다. 라고 할때 그냥 바로 목적어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한국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어 보러 갈 건데, would you like to join with us? 우리와 함께 갈래라는 느낌이지만 with 쓰지 않습니다. 왜? join이 타동사니까. Let's discuss 다음에 about 안 써요. 우리요, 이 문제를 이제 수업 끝내고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할 때, discuss 다음에 바로 problem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자동사예요. 그래서 음악 듣다 할때 얘를 빼면 안 됩니다. listen music 하면 안 돼요. listen to music 돼야 됩니다. 자, 요 음악 듣지 마라. 뭐 하는 동안에? 너가 공부하는 동안에. 기다리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다음에 바로 뭔가 대상이 나와도 될것 같지만 아니다.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wait for입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남자친구를요, 기다렸어요. for nearly an hour. 거의 한 시간 동안. nearly는 거의란 뜻. 그럼 난요, asked for, 요청했어요. 뭐에 대해서 요청했습니까? a glass of water. ask for, 요청하다란 뜻입니다. 물한 잔을요,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for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요, 졸업했다 그러면 from이 꼭 붙어야 돼요. 나는 한 코리아 엘리멘터리 스쿨, 뭐 한국 초등학교 정도 될까요? 여기를 졸업했다 할때 반드시 이런 애들을 써줘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전치사들이랑 같이요. 자, 문제가요.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텔에 도착했어요. 딱 위치를 보면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는 거니까는 마치 위치 다음에 to 호텔을 써줘야 될것 같지만 이걸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which 다음에는요, 바로 써야 돼요. which the hotel. 타동사니까. 근데 arrive는 또 자동사예요. 그래서 arrive at이 한 덩어리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되고요. 그녀의 어머니 닮다 그러면은 이제 look이 있고요. resemble이 있는데 look은 사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우리 look like가 있습니다. 뭐뭐 닮았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사실은. 직역하면은. 그래서 닮았다인데요. look like her mother이고요. resemble은요. 바로 이렇게 어머니를 붙여줘야 됩니다. resemble her mother. 요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헷갈리지만 한번더 복습하고 우리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바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타동사는요, 전치사 쓰면 안 돼요. 목적어 바로 와야 됩니다. reach the destination, 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런 식으로 to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조금 헷갈리지만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우리 다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다음 또 추가 문법 볼게요. 이거는요, 이제 좀 주의할 부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정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not 같은 거 붙여서 부정을 보통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좀더 생각할 게 있는 게, 준부정어는 뭐냐면은, 얘네가 붙으면은요, 이제 거의 부정이 된다 이겁니다. few나 little은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a few도 있고 a little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붙으면요,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요거 뭐 중요한 차이라기보다는, few는요, 셀수 있는 애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수가 적은 걸 말하고요. 수가 거의 없는 걸 말하고요. little은요, 셀수 없어요. 그래서 양이 거의 없는 걸 말합니다. hardly, rarely, 이런 거 붙으면은 거의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 붙으면은 뭐 don't나 뭐 이런 거 없어도요, 부정되는 거고요. 부분 부정은요, not or, not every, not always 하면은 뭐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부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문장으로 볼게요. 자, 슬프게도요. Sadly, there are few tigers입니다. 벌써 여기서 X표가 딱 나와줘야 돼요. 호랑이가요.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Left in the world 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법이네요. 분사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호랑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We had a little time.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서둘러야만 했다라는 거고요. I could hardly sleep입니다. 얘를 보는 순간 부정됩니다. 내가 잘 수가 거의 없었어요. In the bed, 침대에서요. 그리고 she lives far away. 그녀는 되게 멀리 살아요. So, 그래서요. 우리는 만난다, 안 만난다. Rarely니까는 이게 정말 드물게 만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부정이다. 우리는 거의 안 만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요. 부분 부정입니다. Not all lions. 모든 사자가요. 아프리카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딴데 사는 애들도 좀 있고요. There are some in India. 이제 인도에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not every state is taken. 모든 자리가 다 이런 느낌은요. 이제 주인이 있는 거고 차지가 된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지금 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There are some empty ones over there. 저기에 empty 좀 비어 있는 좌석들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음식점은요, is not always crowded. 항상 붐비는 건 아니니까는 이게 부분 부정이죠. 항상 붐비는 건 아니니까는 어떨 땐또 한가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영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문제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냉장고 음식이 거의 없어요. 이제 food를 써줘야 되는데요. food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re was little food.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정의 느낌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해석할 때도.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는요. 그다음 너희 반 친구들이 모두 너한테 동의하는 건 아니야. 부분 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not을 쓰고 all을 쓰면 되는 겁니다. Not all your classmates. 이렇게 되면은 모든 너의 학급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너랑 agree,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부정 만들 수 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깐 복습합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부정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few랑 little은 잠깐 달랐었죠. 이제 few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little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쓰지만 어쨌든 둘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rarely나 뭐 hardly 쓰면 또 부정이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부분 부정 있었죠. not을 쓴 다음에 all, every, always 이런 애들 오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부분 부정 만들어진다라는 거 문장 통해서 문장으로 한 번만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 문법은요, 좀 웃긴 문법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문법 이제 12번째까지 왔네요. yes나 no 대답할 때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교과서별로 이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가. 근데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아요.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Are you hungry? 이건 기본입니다. 너 배고프냐? 그랬을 때, 배고프면은, yes, I am. 배고프다. 배안 고프면, no, I'm not. 이렇게 답을 하죠. 또는, Do you love music? 너 음악 좋아하냐? 그랬을 때,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물어봅니다. 너배안 고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한국말로는, 너배안 고프냐? 그랬을 때, 내가 배가 고프면은, 아니, 배고파. 이렇게 가거든요. 하지만, 영어는요, 한국말 아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요, 무조건 yes예요. 그리고 부정이면요, 무조건 놉니다. 이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부정으로 물어봐도요. 배가 고프면은 yes, I am. 이 내용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 내용만 가져와서 긍정적으로 배가 고파. 그럼 yes, I am. 배안 고파? No, I'm not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답이 되는 거죠. Don't you love music? 너 음악 안 좋아하지? 음악 안 좋아하니라고 물어봐도 한국말로 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만 가져와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게 내용만 가져와서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죠? 여기서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더 생각하면 이게 은근히 좀 한국말이랑 헷갈리거든요. 내용만 가져와서 맞으면 yes, 아니면 무조건 n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저랑은 두 개만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Aren't you tired? 너 피곤하지 않니? 그랬을 때 여긴 보지도 말아요. 여기만 봐요. 피곤하냐라는 내용만 딱 봤을 때
지금 보니까는 되게 하루가 길었어라는 얘기는 피곤한 걸 거죠.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은 yes I am 무조건. 그 다음에 don't you watch TV a lot? 너 TV 많이 안 보지? 라고 물어봐도요, TV를 많이 본다라는 내용만 가져왔을 때는 맨날 보니까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럼 yes I do예요. 오케이? 자, 이거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하면 헷갈립니다. 내용만 가져와서 뭐라고 물어봐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용만 가져와서 맞으면 yes 아니면 no다 정리하고 올게요. 자, 방금 보신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기라는 문법인데요. 한국말로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리 갔고요. Yes, No 대답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그런 건데요. 이거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맞다 그럼 무조건 Yes? 아니면 무조건 No인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물어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요, 아유,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시험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요. 부가 의문문 알아볼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tag question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런 말이에요. 맞지? 그렇지? 또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야, 그 탤런트 A 되게 잘생겼지? 그치? 뭐, 그렇지 않니? 요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정확한 이제 그렇지 않니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면서 뭔가 동의를 구하거나 요런 이제 말을 우리가 부가 의문문, 추가로 붙이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원칙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동사의 종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요, 긍정문이었으면요, 뒤에는요, 부정의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문장이 부정이었으면요, 긍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원칙 한번 볼까요? 만약에 비동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긍정문이었어요. 그러면은 뒤에는요, isn't, aren't, wasn't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일반 동사였으면은 적절한 거 하나 골라줘야 됩니다. 세개 중에서. 그리고 대명사. 조동사였으면은 그 조동사를 부정시켜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want라던가 can't라던가 그리고 대명사 갑니다. 그리고 앞에 게 부정이었으면요. 뒤에는요. 적절하게 비동사 하나 써주고 대명사. do, does, did 중에 하나 골라주고 대명사. 그리고 will이나 can 다음에 대명사인데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가볼게요. It is raining.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지금 is이랑 is가 쓰여 있잖아요. 자, 비가 와. 그치 않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쓰는 게요. 비동사죠. 부정해야 돼요. isn't가 되죠. 그리고 대명사 it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you like chicken. 야, 너 치킨 좋아하지? 그치 않니? 라고 물어봅니다. 동사가요. 일반 동사입니다. 대명사가 you예요. you에 맞는 적절한 부정은 don't죠. doesn't나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don't가 되는 겁니다. 그 Alice는요, 남자친구 있어요. 자, Alice는요, 여성이죠. she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she에 맞는 현재형이면서 부정은 doesn't잖아요. doesn't 되면은 Alice 남자친구 있지? 걔 그렇지 않니? 요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 Eva는요, 조동사네요. We love her new school. 그녀의 새로운 학교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조동사 부정합니다. want가 됩니다. 그리고 에바는 여성이기 때문에 she가 되면서 one she 이렇게 된다고요.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부정이 긍정으로 갑니다. 여기 부정이 됐어요. 방금 보신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뭐 간단하죠. 그럼 더 쉬워요. 긍정으로 쓰면 돼요. Is it? 그리고 얘는 do you? 얘는 does she? 얘는 will she? 이런 식으로 방금 앞화면에서 우리 부정으로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don't는 do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긍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exercise A처럼요.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대표적인 문제들 미리 다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분석만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Your sister is pretty. 긍정이죠. 얘가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고요. Your sister이 여성이니까는 대명사 she로 받아준 거고요. 자, 꽃들은요. 이제 빛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부정이죠. 일반 동사죠. 이거 they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do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꽃들은 빛 없으면 잘안 자라지? 그치 않니? 요런 게 쓰는 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 you had fun during the party. 너는요, 파티 동안에 즐겼어요? 그치 않니가 돼야 되는데, 일단 you는 you로 빠지고요. 이게 과거란 말입니다.

과거가 되면은 다 didn't죠. 과거가 되면은 전부 다 didn't가 되기 때문에 didn't you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제도 신경 써야 되고요. 주어의 인칭과 수도 신경 써야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가 의문문 정리합니다. 자, 학교 시험의 단골 소재입니다. 부가 의문문.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건데,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꽤 까다롭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동사의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챙겨주셔야 되고요.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고, 앞에 나왔던 애는 대명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가 의문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엑서사이즈 다시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제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갈게요.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드디어 마지막 추가 문법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탄문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감탄문 자체는 이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게 다예요. 감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요. 와, 진짜 멋있다. 또는 뭐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감탄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문장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한국말로는요. 뭐 영어도 그렇습니다. 뭐 가볍게 감탄을 해도 될것 같아요. 와. 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이게 공식에 맞춰서 감탄을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한 문법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How랑 what을 이용해가지고요, 공식대로 감탄해야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감탄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감탄을 해야 되냐면은, how를 쓰려면요, 키워드가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How는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둘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How 형용사, How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at은요, 핵심이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요거는 요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더 적어주면요. What 다음에요, 어를 적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어를 썼다라는 건요. 명사가 하나일 때 얘기잖아요. 근데 명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를 쓰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what 다음에요. 어떤 형용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복수의 명사를 써준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가 이제 정확한 건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키워드는 형용사, 부사는 how랑 쓰고 명사를 뭔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what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와,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 다음에요. 이거 이제 terrible, 형용사를 쓴 겁니다. how terrible, 정말 끔찍하다. that smells, 그것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거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고요. beautiful입니다. 부사를 쓴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그녀가 노래하는구나, 요렇게. 지금 요렇게가 감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얘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명사들입니다. 명사들. What a beautiful horse. 정말 예쁜 아름다운 말이구나. 그것은. 자, 그리고요. What a shame it is. shame은요, 되게 창피한 일, 막 부끄러운 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창피한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는 what으로, 형용사나 부사는 how로 감탄을 한다라는 건데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엑서사이즈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같이 한번 몇개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아마 풀어보다 보면은 6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7번 마찬가지인데요. 쌤 이제 6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They are very energetic players. 그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선수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랑은 다르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복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what을 바꿨을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How는 괜찮아요. How는 very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very는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을 하는 거고요. 얘 다음에는 요걸 빼와야죠. energetic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빼와가지고요. How energetic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겁니다. How energetic 주어 the players are.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는 이건 괜찮습니다.

How 형용사 주어 동사고요. 와, 정말 그 선수들 활기차구나. 에너지 넘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얘예요.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what 다음에 어까지를 되게 뭐랄까?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는 아예 빠져야 되는 거고요. 정말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네이알 같은 경우에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요. 감탄문은요. 진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How랑 What을 이용해서 감탄하는 건데요. 다 써보시고요.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시고요. 우리 감탄문 정리할게요. 자, 감탄문 배웠습니다. 감탄문의 공식을 정확하게 배웠는데요. 참 영어로는 감탄도 막 하면 안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적어주시는 거고요. 주어동사 따라옵니다.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수일 수도 있고요. 복수일 수도 있는데 what 다음에는 명사가 오면서 이제 주어동사가 온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How와 what을 이용한 감탄문의 공식 그리고 문장들 꼭 복습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전구체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면 또 이게 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왜 그렇지 않니? 저거 뭔데? 라고 했지만, 이제는 부가 의문문이 생각이 나고요. 자, 긍정문입니다. 그리고 비동사입니다. 그리고요, your sister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your sister은 she로 바뀌게 되고요. 요거 현재면서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she에 맞춰줘서 부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isn'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요. Your sister is pretty. 너 여동생 예쁘지? isn't she?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니? 하면서 부가 의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연습 많이 필요하고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오겠죠.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참 많이 살펴봤어요. 모든 문제들 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isn't she 정답 이렇게 체크가 됐고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문제들 풀었잖아요. 틀린 거잘 복습해 주시고요. 열공의 흔적들 사진 찍어가지고요. 그래머 코치 태그 잊지 마시고요. 이 태그로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쫓아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양의 공부한 만큼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추가 문법 만나러 오세요.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 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 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 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B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의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 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90년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resist, 거절하고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피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랑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 더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그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Doe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대.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 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xt.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 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거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 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 책 정말 좋아. 이 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 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에서 왔다는 그 출처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치?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you can see how it would be challen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냐면요.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모르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negotiation,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한대요? Zero-sum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lose exch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zero-sum situ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의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파이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면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a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 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ay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 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 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번 varies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랬을 때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negotiator focusing on personal ga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춘 타협가들. 즉,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야, 그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see the problem in a fixed pie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볼 가능성은 적은 거야?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볼 가능성이 적은 거지. 왜이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mo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더 많냐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더 협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stressful conditions. 예를 들어서 어떤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요,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이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했어. 아, 뭔가 요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shade with life satisf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진대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정말 금속성의 3차원의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다른 세계로 삐용 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multimedia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cyberspace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냉장고의 형태, 드릴 프레스의 형태, 그리고 어떤 연필깎이의 형태로 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동떨어진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this absorption, 얘들아, absorption 하면 뭐야? 흡수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 우리 세상에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서는 absorption, 흡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 이러한 흡수는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쫙 완벽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도구들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모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대신에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innovations, 이런 혁신은 led to a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pencil sharpener,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 중심적인 컴퓨터화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Cyberspace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0: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delay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motor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누가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0: 게 좋아요. 아, 그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이야.
0: 기대가 됩니다.
1: Yeah.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요.
1: everyday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예요.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1: 오.
0: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네,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어,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2: Yeah.
1: What is it? Drag? Dragon?
0: 네, 아, 오늘
1: 네.
0: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0: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1: 아,
0: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0: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0: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정말
0: 아,
1: 외로워요.
0: 틀릴 수 있어요. 아,
1: 예.
0: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1: 예.
0: 이게 설마,
1: 응.
0: 나 궁금해서 근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없이
1: 오.
0: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1: 예.
0: 아니죠?
1: 그쵸, 그쵸, 그쵸.
0: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0: 맞아요. 그런
1: 예.
0: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요?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0: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0: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0: 가서
1: watch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0: 오케이.
1: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0: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0: 네.
1: 칸을 비워두시니까
0: 네.
1: 진짜
0: 더욱 좀
1: 힘들어요.
0: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1: 그러네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1: 네.
0: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see
0: see
1: a
0: a
1: movie.
0: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 아.
0: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later, right?
1: Yes.
0: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어,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0: See
1: see
0: a
1: a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네.
0: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1: 아.
0: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0: 오케이?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1: Watch a
0: movie
1: movie.
0: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할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1: 네.
0: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가는 거야?
1: Go straight and
0: 뭐
1: turn
0: 그죠?
1: right.
0: 그런 얘기가
1: 예.
0: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쵸.
0: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1: 그치.
0: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할때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무조건
0: 무조건
1: 들어가야죠.
0: 있어야 됩니다.
1: 에.
0: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으흠.
0: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죠.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네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어우.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호.
1: 에. How could you copy
0: Nice style.
1: my style?
0: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1: 아우.
0: 이제 배틀이
1: 그것도
0: 들어가죠.
1: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0: 맞아요,
1: 다들.
0: 맞아요.
1: 에.
0: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1: 모르는 채?
0: 쑥
1: ignore.
0: ignore.
1: Yes.
0: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1: 와우.
0: Wow.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1: 아우.
0: right there. 이러면서
1: 그쵸.
0: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붙여주면은
1: 네.
0: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1: 그쵸.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ey,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0: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1: 네.
0: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1: 아.
0: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1: 오.
0: 식으로 할때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오.
0: Okay?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1: 네.
0: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1: 오, 그치. 할 만큼 한 거예요,
0: 맞아요.
1: 이분도.
0: 많이
1: 예.
0: 물어봤나 봐요.
1: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뭐라고 말했어요?
1: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0: 오케이.
1: 맞잖아.
0: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1: 그쵸. 또
0: 네.
1: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0: 해피 버스데이
1: 정신을 못
0: 수준입니다.
1: 차리겠어요.
0: 자,
1: 예.
0: why not? You said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1: 그죠?
0: 정답.
1: 음흠.
0: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1: 네.
0: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1: 안 지겨운데요?
0: 안
1: 네.
0: 지겹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1: 네.
0: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1: 예?
0: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1: 오.
0: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예.
0: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m
1: 아.
0: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씁니다.
1: 우와. 네.
0: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1: 슬램은 원래 무슨
0: 진짜
1: 뜻이에요?
0: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 아.
0: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1: 그쵸.
0: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 네?
0: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1: Why
0: Why
1: not?
0: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오케이,
1: 그럼요.
0: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1: 그죠.
0: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1: Yes.
0: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1: 네.
0: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1: 오.
0: 어떡할까요?
1: Why
0: Why
1: not?
0: not?
1: I am your friend.
0: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Oh, why not? I'm your friend. 뭐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0: 우비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1: 네.
0: Al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제가 아,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1: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오, 비동사까지
1: Oh,
0: 넣어서 I like
1: yes.
0: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응?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1: 응?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1: Why not? I'm your friend.
0: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0: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그치.
0: 이러면서.
1: 약간 서운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또
1: 제이군이.
0: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1: 예.
0: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이래서 이런 거
1: 그쵸.
0: 아닐까?
1: 예의상 그랬구나.
0: 아, 그럴 수 있죠,
1: 예,
0: 또.
1: 그럴 수도 있어. You could've, me again. 너는 나에게, 이거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ve asked me again.
0: 오,
1: Yes.
0: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1: 그러니까
0: 그거를
1: 복잡해 보여요.
0: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1: 네.
0: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
0: 그래도
1: 고민했어요.
0: ask 괜찮아요. ask
1: 아, could've
0: 정도면
1: asked
0: 물어보다
1: me again.
0: 부탁하다라는
1: 네.
0: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1: 예.
0: 강세 신경 써주세요.
1: 아.
0: 왜냐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1: 오.
0: You asked me. Did I
1: 오.
0: ask you? 막 이렇게
1: 아,
0: 되잖아요.
1: 되게 잘 흉내내세요. 예.
0: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1: 예.
0: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1: Ask. Ask.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1: Could have
0: 이제 쓰게
1: asked me.
0: 됐고요.
1: Yes.
0: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1: 아.
0: 이 다이얼로그 쓸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1: Yes.
0: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한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근데
1: 맞아요.
0: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1: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0: 나을 수 없는
1: 패턴이다.
0: 것이다. 웬만한
1: 네.
0: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1: 맞아요.
0: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1: Yes.
0: 자, 보세요. 얘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1: Yes.
0: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자,
1: 네.
0: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할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뭐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1: 못했어요.
0: 못했죠.
1: 예.
0: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1: 아예 못 갔어요.
0: 못 갔죠, 그죠?
1: 네.
0: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1: 못 뺐어요.
0: 맞아요.
1: 영원히 못
0: 그래서,
1: 빼요.
0: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로치고, 실제로 못했다. 그러니까
1: 그쵸.
0: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아, 이
1: 아.
0: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편해요.
1: 네.
0: could'v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쵸?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1: Yes.
0: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1: 못했다.
0: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1: 그쵸.
0: 아유,
1: 그래서 전화 못
0: 다행이야.
1: 받은 걸
0: 그럴
1: 거야.
0: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될 수도
1: 그쵸.
0: 있죠.
1: She could have, forgotten?
0: 아니면 잃어버리다니까.
1: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0: 뭐죠?
1: Lose.
0: Lose. 근데 PP 형태 뭐예요?
1: Lost.
0: Lost. 오케이, okay, 다시 한 번. 그녀는 she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 안 잃어?
0: 안 잃어버린 거예요.
1: 버렸어요.
0: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1: Yes.
0: 뭐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1: 그렇죠.
0: 이런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could have.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Yes. Okay?
0: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1: 연기.
0: Yeah. You could have called m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자,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Yes.
0: So again, could have를 could ha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 have 같게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 Yes.
0: Could ha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오,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Along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이니까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Next time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1: 네. 억지로인가?
0: 다른 뭐 게 뭐 빠진 게 있나?
1: 네,
0: 다음. 오케이. 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유후!
0: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 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많이지 않아요?
1: 그렇죠. 멋없다.
0: 멋없어요. 에이. 네. T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E에다가만 줘도
1: 아하.
0: 얘가 두 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1: next time
0: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어렵네요.
0: So,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 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0: 맞네요.
1: 아 이거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에. 보시는 분들 맞네.
1: 네, 그렇죠.
0: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1: 맞아요. Drag and drop.
0: 맞아요.
1: 예,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래그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그러는데요.
0: 그거 맞아요.
1: 오.
0: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1: 오.
0: 이런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그죠?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1: 맞아요.
0: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1: 아.
0: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1: So
0: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 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1: 아.
0: 나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Oh.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Right?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네,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좋아.
0: Right? Fine? 네.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1: 그쵸.
0: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입깨물고 네. 하는 느낌.
0: Right.
1: Fine.
0: 왜냐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굉장히 좀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어, 슬기 씨, 우리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렇죠.
0: Fine.
1: fine.
0: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1: 예,
0: 막
1: 그쵸.
0: 이렇게 하면서
1: fine.
0: 예.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살아 있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1: Yeah.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0: 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

0: 사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3: 오!
0: Great job, you guys.
3: 와우.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3: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0: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3: 그죠.
0: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멋진 발명품입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사람마다 멋진 발명품을 보는 기준이 다를 텐데요.
1: Of course.
0: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Perfect.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is. Inventions that help many people are cool.
0: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발명품들은 멋집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고요. 케일라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a lot of people and affect a large community are really cool.
0: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inventions, 발명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Kayla said, I think inventions that can help

0: That definitely sounds like a super useful invention for those people in need, right?
1: 네, 그래서 지금 핵심 테마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예를 들어주고 있고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2: So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 would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0: So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1: 다른 거 보기 전에 먼저 invention show라는 이 표현 자체만 들었을 때는 이게 TV 프로그램인지 TV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서 뭔가 발명품들을 볼 수 있는 박람회인지 알 수 없어요.
0: Oh,
1: it, could,
0: yeah.
1: it could be either, right?
0: It could be, 네, right?
1: 그래서
0: For sure.
1: 여기 watching 때문에 앞에 right.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를 똑같이 유지하고 I absolutely loved going to 했으면
0: right.
1: 그것만 바꿨으면은 이 행사의 행사가 되는 거죠.
0: Right, for 네. sure. So it just depends on the verb. If it's watching, of course, it's a TV show. If it's going to, of course, it's a 행사, some sort of event.
1: 네, right? 그만큼 show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고요. Mm-hmm.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back when I lived in the United States 그 앞에 so가 붙어서 이야기를 mm-hmm. 시작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았을 때는 I absolutely loved watching these. Invention shows, invention-related TV shows.
0: Right.
1: 그래서 발명품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0: And next, she says,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because
1: I would라는 것은 보통은 가정을 하면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만 right. 여기에서는 no. 예전에 반복하던 행동을 말합니다. I would right. think 예전에 미국에 살면서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보곤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I would think they were hilarious. Mm-hmm.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0: She says, because most of the time people would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1: 네, 단어부터 보죠.
0: Bizarre.
1: 기이한, 특이한, 다시 한 번.
0: Bizarre.
1: Bizarre.
0: Bizarre. The word itself is kind of bizarre.
1: Yeah, bizarre. I believe it's from French because they say the same thing.
0: Bizarre.
1: Bizarre. 그런데 굉장히 단어 자체를 발음하는 것도 발음이 좀 이국적이고 특이한 발음이기도 하고
0: yeah.
1: bizarre 하면 물론 동의어로는 strange가 있지만 strange보다 더 한 단계 strange한 느낌이 있어요.
0: Yeah, it feels stronger than strange. Like, it's strange. No, it's bizarre.
1: Bizarre.
0: You have to make that face. Bizarre.
1: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이 문맥에 적용시켜보면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people would come up with. 지금도 그 방송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일단 과거니까 would 그렇게 하곤 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
0: Yeah, it's creating something, right? 그렇기, or thinking of something.
1: 그렇기 때문에 발명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0: yeah.
1: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these crazy ideas for just some bizarre things.
0: Yeah.
1: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crazy한 아이디어들을 내곤 했거든요. 그래서 hilarious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0: I need to check some of these things out. Mm-hmm.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2: But every now and then, you got this really cool invention. For example, I remember when there was a guy who was a quadriplegic. He was missing his left hand. Both of his legs had been amputated.
0: But every now and then,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1: 평소에 most of the time, 바로 앞 문장에 있었잖아요. Mm-hmm.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but right. every now and then, mm-hmm. 가끔씩, mm-hmm. sometimes, 네, you get this really cool invention. Mm. 가끔씩 정말 멋진 발명품이 소개가 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이 쓰였어요. You get이라고 했는데
0: right. you, know.
1: you don't really get it yourself.
0: You're not getting it, but the show is introducing it to you. The show is showing it to you.
1: 네,
0: right?
1: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유지하면서 get이라는 동사를 you see라든지
0: yeah, you see,
1: you hear about이라든지
0: hear it, or sometimes experience.
1: 네.
0: We use you get it in a lot of different ways like that.
1: 네, 그래서 right?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every now and then you 이걸 이용해서 가끔씩 이제 you를 다른 주어로 바꿀 겁니다. 가끔씩 그는 유치한 말을 해요.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Every now and then he says silly things.

0: 네, 이번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발명품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t's so cool every year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and better.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It should help people on many levels and in many situations.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Maya says,
0: It's so cool every year, 이 every year의 위치가 흥미로운데요. Mm-hmm. To see new inventions that help people live longer mm-hmm. and better.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발명품을 보는 것이 매해 멋지다.
1: Yep. 그러니까
0: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사실 every year 만들어지는 거죠.
1: Yeah, there are new inventions every year.
0: It's so cool to see that there are new inventions every year.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더 짧아져서
1: right.
0: every year가 왜 나왔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1: For sure.
0: 그다음
1: And Sal says
0: The floating backpack is a cool invention. Mm-hmm. 저기 floating 앞뒤에 따옴표가 있는 이유 잠깐 설명드리면 uh-huh. 제가 찾아

0: 보니까
1: Yeah, it's not actually floating, but it relaxes
0: on
1: your back. Oh, I know.
0: How did you?
1: Because I love backpacks.
0: Okay. I was wondering whether you would know about it.
1: Oh, I know.
0: Floating backpack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카메라 스테빌라이저처럼 이렇게 뭔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더라고요.
1: It stays in the same spot. Yeah.
0: 그래서 마치 무게가 덜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실제로 떠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무슨 프로펠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어를 더 빠르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고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시면 더 빠르게 영어가 향상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 물론 이게 살짝 농담 같죠? 아닙니다. 진심이고요. 실제로 이 제 이야기를,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무려 간디의 명언이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early everything you do is of no importance. But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한번 더 읽어볼게요. Nearly everything you do is of no importance. But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영어 공부 팁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 가주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주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장 구조로서 우리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it is가 나오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형용사는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쭉 이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형용사해요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구조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주어라는 것을 공부하면 약간

이제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가주어 공부하고 그리고 예문을 보는데 오늘은 우리 약간 바뀌는 뒤바뀐 순서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문장을 보고 나서 가주어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공부를 하시면요, 훨씬 더 부담 없이 모든 내용이 소화가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문장에 익숙해지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들로 가져와 봤어요.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시작.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자, 해석을 하는 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앞에 있는 형용사에다가 초점 딱 찍어주세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것부터 알고 가면 먼저 이 문장에 반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를 그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hat you work out regularly. Work out라는 것 자체가 운동하다는 뜻이니까 regularly, 규칙적으로 당신이 운동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라는 뜻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 운동한다는 말을 앞에다 하고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말을 뒤에 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걸 먼저 말해주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 is important that you work out regularly. 이렇게 말해줄 수 있구나라는 거. 이런 문장 구조가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t is worrying that you like foods high in salt. 자,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It is worrying. 여기까지만 먼저 잘라서 이해가 되면 반은 이해한 거예요. worrying 이라는 거, 걱정스러운 이란 뜻이거든요. 걱정스럽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먼저 반은 이해한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스럽냐? 다음, 그 뒷부분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뭐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뭘 좋아하는 거죠? Foods. 음식을 좋아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음식이에요? High in salt. Salt가 이제 소금을 말하는 거니까 그 소금에 말하자면 비중이 high, 높은 그런 foods, 음식들을 네가 좋아하는 것. 즉, 네가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게좀 걱정돼 정도로서 이 문장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이 문장의 구조 어순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해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영어 공부 방법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이 말에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디가 말한 겁니다. 간디가. 그렇죠? 자, 제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Nearly everything. 거의 모든 것. 근데 거의 모든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You do.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은요, is 어떻답니까? Of no importance. 자, of 다음에 명사가 났을 때그 of 명사를 명사형의 형용사 뜻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네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of no importance. 자, of no importance.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형용사형으로 바꿔보면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뼈때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요, of no importance. 중요하지 않답니다. But, 그런데요, it is important that you do it. 당신이 그 일을 어쨌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사소해서 이것만 보자면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해내야 그것들이 쌓여서 더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맥락에서 오늘의 문장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고민하는 거,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실제 공부하는 게. It is important that you study.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보시라는 맥락으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분들이 착석해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비행기 덜컹거릴 때는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 그냥 뭐 어떤지 형용사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It is critical. Critical 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란 뜻으로도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죠. 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That 이하로 문장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자, passengers. 승객분들이 remain도 우리가 봤어. remain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seated. 이건 과거 분사로서 자리에 앉은 이란 뜻입니다. 승객분들이 자리에 앉은 채로 remain 남아 계시는 게 critical, 정말 중요해요. 라는 문장 이렇게 완성을 해봤네요. 난이도가 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 is critical that passengers remain seated. 좋아요. 첫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슬퍼요. 슬퍼요부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sad, 형용사만 말하면 안 되고, It is sad. 이렇게 시작을 하죠. It is sad. 슬퍼요. 그리고 뭐가 슬픈지는 that 이하로 이어줍니다. 자, 그들이 서로를 아끼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서로를 챙기지 않아서 슬퍼요.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y don't take care of each other. 자, 이 문장. 역시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t is sad that they don't take care of each other.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문장.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적인 사실만큼이나, 아, 그래,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실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꼭 복습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오늘 배웠던 puppy pose 같이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up to you라는 표현인데요. 당신에게 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이런 뜻도 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런 뜻의 up to you도 씁니다. 제가 아까 you can put your forehead on the floor or your chin if you're flexible enough. It's up to you 이랬어요. 이마를 땅에 대든 아니면은 턱을 땅에 대든 괜찮아요. 둘다 괜찮아요. It's up to you.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었는데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실게요. What should we do next? It's so fun. That's totally up to you. What do you feel like doing? I feel hungry. Do you want to eat? I was about to offer.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What should we do next? 우리 이제 다음에 뭐 할까요? What should we do next? It's so fun. 지금 너무 재밌네요. That's totally up to you.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That's totally up to you. 그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 It's up to you. What do you feel like doing? 뭐 하고 싶어요? 뭐 하는 거에 더 끌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을 합니다. I feel hungry.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Do you want to eat? 이럽니다. 혹시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was about to offer.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방금 그거 제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this company is going to do okay? It's up to the CEO. Yes, but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as well. That is also true.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Do you think this company is going to do okay? Going to do okay. 어떻게 좀 잘할 것 같아요? 잘될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좀 잘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It's up to the CEO. 이럽니다. 아, 그거야 뭐 회장님에게 달렸죠. CEO, 회장. It's up. 여기서의 up to는 누구누구에 따라서 결과가 달렸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it's up to the CEO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es, but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as well.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but 그렇지만 it's also up to all the other workers. 또 누군가에게 달렸대요? 누구에게 달렸대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다른 직원들에게도 달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hat is also true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고 up to의 두 가지 다른 사용 방법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할게요.
1: So we did the puppy pose together today and we got to open up our chest and our shoulders. So I hope you're feeling better up here, okay? Next time we will do a downward facing dog with

With crossed legs, okay? 네, 오늘 우리 강아지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어깨하고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시진 마시고요. 다음 시간은 다리권 다운도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영어 표현 오늘 up to you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당신에게 달렸다 혹은 당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okay?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et's S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춤꾼들의 춤 동작들이 낯설다고 하는지, 왠지 친숙하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도입 부분부터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0: 네, 여러분 캐치 잘하셨어요? 춤 동작들은 왠지 어느 정도 네, 친숙하다고 캐치하셨겠죠? Well done.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가면을 쓴 춤꾼들이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listening point가 좀 꽤 깁니다. 추정상 마스크가 그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뒤에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오늘은 좀 깁니다, 여러분. 문장 속에서 연결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역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Mass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Mass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2: 2.
3: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가면을 쓴 춤꾼들이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0: 추정상 마을 모양을 형상화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면은 좀 상당히 꽤 quite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낯설어요. 그런데 춤 동작은 somewhat familiar. 어느 정도 네 친숙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기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자막 보면서 좀 긴 내용이지만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자, 여기서는 our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어들이 내용어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음절의 정확한 위치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masked로 발음되지 않고 masked, masked. 빨리 뒷발음을 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ancers appear, dancers as appear에 연결하면 연임현상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이렇게 our의 이라는 자음 또 연결되는 attention의 모음 연임현상 또 일어나죠. Our atten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고 리스닝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네, 고고 리스닝 2.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네, 그대로 비어카피켓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여러분, supposedly로 발음이 들리지 않고 supposedly, 이 d 사운드가 z 할 때 그 받침으로 가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자, the, that, 그리고 the, 제외한 나머지가 내용입니다. 그렇게 억양을 생각하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Good. Google listening 2.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Excellent. 자, 그럼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Excellent.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2: 2.
3: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0: 내용팡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쓴 춤꾼들이 나타납니다. 빈칸, 첫 번째 빈칸에 captivating our attention 앞에서 연습하셨죠?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The mask that blank blank blank 이어졌는데 첫 번째 supposedly, supposedly 추정상 아마도 이런 의미죠. 빈칸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That means 마을의 모양을 형상화했다. 즉 추정상 형상화했을지도 모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무엇을요? 마을의

0: 모양을 형상화했을지도 모르는 이 마스크는요, is quite strange. 꽤 낯설어요. But the blank are blankets입니다. 빈칸에 dance moves. 이게 바로 춤 동작들을 가리키죠. 그 춤 동작들은 어떻대요? are blank. 빈칸에 somewhat familiar. 네, 어느 정도 친숙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s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뭘 위해서? For the blank prayers, 기도들이요. 어떻게 되어지도록 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1: Masked dancers appear, captivating our attention. The mask that supposedly embodied the shape of the village is quite strange, but the dance moves are somewhat familiar. They must be praying with all their heart for the prayers to be heard and come true.
0: 얼마나 중요한지 무조건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캐치캐치 리스닝 향상될 수 있습니다.

0: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the show. 자, 출근 영어. Yes, it is kind of about business English, but it's more casual. It's office English. We're just going to cover some basic stuff.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재밌게, 아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출근 영어를 한번 같이 해요. All right, so every day we have a dialogue.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Here goes the dialogue. 아, 그가 전화 통화를 이제 막 끝냈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later. 당신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connect you now.
1: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All right, this is our dialogue for today. Let's take a closer look. Okay, so finally, 자, 드디어, like, you know, 전화를 이제 통화, 계속 통화 중이고 기다리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assistant says, 아, 그가 전화 통화 이제 막 끝냈어요. Okay, 지금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he hung up the phone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you, maybe you did. 뭐 hang up the phone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오늘은 출근 영어에서는 get off the phone을 가르쳐 줄 겁니다. So, he just got off the phone. 사실, got off를 더 많이 써요. So, he just got off the phone. 자, 통화를 끝냈어요. Alright? To ge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자, 지금 이제 연결할 수 있죠? Alright, John Lee says, thank you so much. Okay, everybody knows that, right? Okay, assistant says, thank you for waiting. 네, 항상 거기에 막 이 영어는 막 thank you, 뭐 please, please 이런 게 굉장히 많죠. Alright, thank you for waiting.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moment, please. 네, 자, one moment.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One moment는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one moment, please. Wait a moment.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너무 길어서 원어민들은 wait a moment, please. 이런 것보단 one moment 줄여서 one moment, please.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He just got off the phone. Whew! Let me connect you now. Oh, thank you so much. A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네,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phrases or sentences that we should remember. Here we go. The first one is the key phrase. To get off the phone. To hang up the phone. 자, 전화 통화를 끝내다. 네, 그래서 이런 example가 있어요. I will give him the message when he gets off the phone. 자, 중요한 거는 got off가 아니죠. 아직까지도 통화 중이에요. When 할 때, 자, 그가 전화 통화를 끝내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So he's still on the phone, right? Okay, so I will give him the message or I will tell him when he gets off the phone. When he gets off the phone is 통화가 끝날 때. All right, next example. I got off the phone, 이미 했어요, 끝냈어요, with Mr. Smith. He wants to reschedule. 자, 누구누구 통화했어, 지금 방금 했어요. 그럴 때 스미스 씨와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He wants to reschedule. 그가 일정을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에서는 I got off the phone with 누구누구.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통화했어요. 그럴 때 I spoke to, I talked to.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전화 통화했을 때 I got off the phone. 지금 바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뭐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러를 많이 씁니다. So, I got off the phone with Mr. Lee. I got off the phone with 누구누구. 바로 지금 끝났어요. 전화 통화. 그 다음에 oh, he wants to come to Korea next week. 뭐 we want, you know, he wants us to come there. 뭐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죠. I got off the phone with Mr. Smith. Get off the phone. 사실 엄마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옛날에 우리가 휴대폰이 없었을 때 전화 하나 있을 때 전화 끊어. 네. Get off the phone.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Okay. Next one. Key phrase. 자, one moment. 사실 moment는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이 one moment는 잠시예요. 자, 그래서 특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럴 때 one moment please 이렇게 많이 하죠. I'll connect you to reservations. 자, 호텔 reservation, 호텔을 전화했는데 you know, I need, do you have rooms available? 뭐 방이 있나요? I'll connect you to reservations. 자, 예약 데스크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one moment please. 이거는 거의 한 99.5% 이 표현을 씁니다. One moment please means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So hold on please 보다는 one moment가 조금 더 friendly하고 조금 더 formal하죠. So one moment please. All right. Next one. Let me check if he's available. 자, 누구를 통화하고 싶은데 지금 통화 가능한가요? 아, 그가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if he's available. One moment, please.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꼭 전화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So,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please. Very easy and very useful expression. All right, great. So, now we a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Let's do a little shadowing, everyone. So, we're going to pretend to be native speakers. 네, 원어민 척을 하는 거예요. So, we're going to like try to sound natural. It's going to just flow. 자, 리듬을 타세요. All right, let's go. He just go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Ooh, that was pretty fast. Okay, we need to practice one more time. He just got off the phone. Let me connect you n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waiting. One moment, please. Ah,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please. 이거를 갖다가 열 번 연습하시면은 완벽할 거예요. So,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of the dialogue. Let's take a little quiz. 그가 전화 통화를 이제 막 끝냈어요. 당신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엑셀런트 job, everyone. Alrighty, so we can pretend that we are on the phone.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 하면은 계속 if you keep practicing, you're going to sound like a native speaker. 자, 오늘은 we learned that we can use the word hang up the phone. 이렇게 많이 배웠죠. But we often use native speakers use the word get off the phone, getting off the phone. So remember that. So when you're on the phone, right, and you're gonna get off the phone. Oh, I need to get off. 나 지금 전화 끊어야 돼. I need to hang up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get off. Okay? So I need to get off the phone. Of course, there's no phone here, but I need to go.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lesson and please come back for more. Have a nice day, everyone, and see you next time.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Admire versus respect. Admire versus respec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mire, 그리고 respect.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admire. admire. 네, 여기서는 admire도 나쁘지 않은데, admire라고 더 많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같이 해 볼게요. admire. admire. Very good. Okay, admire는 뭔가 칭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감탄하며 우러러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 사람 멋있다 이런 게 admi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don't admire that man.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Admire, 칭찬하다, admire.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나는 그를 우러러보지는 않아. 좋게 보지 않다라는 말이죠.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거는 난 당신의 열정을 정말 존경해. 우와, 되게 멋있어. 당신 열정 정말 멋있어.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그래서 뭔가 우러러보면서 와, 그 사람 멋져 멋져. 이게 admire입니다. 그래서 admire 단어 안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덜 부담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덜 부담스럽고 그냥 admire. 와우,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자, 우리는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어. 네, admire는 뭔가 이제 감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admiring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We stopped to admire the nature. 네, 다음 단어는 respect입니다. 네, respect, 존경하다. 자, 발음은요, RE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I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respect 이렇게 하면 힘을 너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e, 그 다음에 spect. S-P-E-C-T는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respect, respect, respect.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spec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e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도 돼요. respect, respect. Very good. Okay, respect는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중요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respect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dmire는 뭔가 좀 감성하는 느낌이고 respect는 훨씬 더 진지하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I respect him as a father. You deserve to be respected. Respect. 존경하다. Respec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don't respect that man. 나는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 되게 무거운 느낌이 있죠?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뭔가 되게 중요하거나 높은 분인데, 나는 그 사람 존경하지 않아. I don't respect that man.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나는 그를 아버지로서 존경해. Okay?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I respect him as a father. I respect him as a father. 물론 조금 더 가볍게 I admire him as a father. 이거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I respect him as a father. 존경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 deserve to be respected. Okay? 친구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너무 좀 못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존경받을 만해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래서 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친구가 말할 수 있겠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dmire. 이거는 뭔가 칭찬하다에 더 가깝고요. 뭔가 감성하면서 뭔가 우르러 보면서 막 우와, 멋있다. 오, 좋다. 정말 괜찮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dmire.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admire 같은 경우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다가 이 respect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dmire 단어를 추천하고요. respect는 이거는 그냥 존경하다. 네, 그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니까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espect 같은 admire는 누구나 다 admire 할 수 있고 뭔가 그냥 자연을 admire 할 수도 있고 물건들도 아니면 뭐 등등 다 이렇게 admire 할 수 있는데 respect는 뭔가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respect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는 또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을 respect 단어 많이 쓰겠죠. Admire, respec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admire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I don't respect that man.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망감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망한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자체가 실망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구를 실망시켰다, 약간 이쪽 표현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일단은 내가 실망한 감정을 느끼는 그 표현들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실망하다, 실망감을 느끼다, 실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포인트 표현까지. Be disappointed. 자, 이건 주어가 반드시 I, 즉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와야 됩니다. I am disappointed. She is disappointed. We are disappointed. Disappointed. Disappointed. 강세 주시면서 들어보세요.
1: Be disappointed. Be disappointed.
0: 그쵸? Disappointed. 자, 실망감을 느끼다. Feel disappointed 하셔도 됩니다. 이건 실망한 상태고요. 그냥 실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감정을 넣어주려면 그냥 I feel disappointed. We all felt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끼다면 이 feel 동사에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be 동사도 되고 feel 동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Feel disappointed. Feel disappointed.
0: 이런 경우도 주어는 이 실망감을 느끼는 주체가 와야겠죠. 사람이 와야겠죠. I felt disappointed 이렇게. 자, 이건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disappointment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such a disappointment. 자, 누가 뭐가 안 됐대요. 실패했대요. Oh, that's such a disappointment. 아유, 실망 그 자체네. 다 그거예요. 딱 요 느낌이라고요. such a disappointment. 강세를 강조해 주시고 여기 중간에 강세 주세요. such a disappointment. 비동사에 붙여볼게요. 들어보세요.
1: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0: 자, 영작. 그 결과가 실망 그 자체였어. 자, 결과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sult라고 하죠. 그 result 자체가 such a disappointment이었다. The result, 자,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과거죠?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비동사가 과거로 쓰인 겁니다. result, 강세.

0: result. 다시.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아, 그런 결과가 나오다니. 실망이야. 그죠? 다시 한번요.
1: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0: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The result was such a disappointment. 이렇게 앞에 상황이나 뭔가 사물이 나오겠죠. 사람을 주어로 쓸 수도 있긴 있어요. She is such a disappointment라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실망 그 자체라는 얘기죠.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표현은. He is such a disappointment. She is such a disappointment.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주어로 잡을 수도 있는 표현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실망감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은 좀 된 것 같고요.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disappointing이 돼야겠죠. 이거 잘 느껴보세요. 상황이 오면 ing입니다. 이번 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Be so disappointing. 자, 그러면 상황이 주어가 돼야 돼요. The situation is so disappointing. Or this is so disappointing. 뭔가 어떤 상황이나 그게 실망스럽다라고 할 때 사람이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Be so disappointing. 강세를 여다주시면서 너무를 넣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e so disappointing. Be so disappointing.
0: 됐습니다. 자, 조건 정리가 됐고요. 요 두 개는 약간 숙어 느낌의 표현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길이가 있지만 그래도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실망감이 들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살다가 아니라 live up 하면 이게 충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에 부합을 한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못한 거죠.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live up.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들어볼게요.
1: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0: 무슨 뜻? 기대치에 못 미치다. 됐죠?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 오, 요거는 좀 다르네요. 그죠? 기대를 했던 것을 요거의 명, 이건 명사형이고. 동사가 뭐예요? expect죠? 내가 했던 거와는 좀 달라. not. 아니에요. not what I expected. 예상했었던 바죠. what이.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실망의 이유들이잖아요. 기대치에 못 미치고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기대와는 좀 달랐어. 호텔이 내 기대와는 좀 달랐어. not what I expected. 이렇게. 들어볼게요.
1: not what I expected. Not what I expected.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책이 재밌다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아, 기대치엔 좀 못 미치더라고. 기대와는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넣어볼까요? 자, 책을 주어로 The book, 과거, did not, 구동사, live up to my expectation. Up은 여기 붙은 거고, to는 여기 뒤에 붙은 거니까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강세 잘 주셔야 돼요.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자, 들어볼게요.
1: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The book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0: 좋습니다. That is great.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또 됐고요. 그 다음에요.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Disappoint somebody 해도 되겠죠. Disappoint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니까 앞에 disappointed, disappointing 했으니까 누구를 실망시키다 하면 disappoint 누구누구. 그것도 실망시키다가 되겠죠? I don't want to disappoint you.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렇게. 타동사로.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Let someone down. 누구를 다운시킨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오늘 뭐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못 갔네? 아이들이 실망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let someone down. 혹은 내가 뭘 못해서 상대방한테 실망을 줬을 때 let 사람 down.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I don't want to let you down. 무슨 말이에요?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let you down. Let you down. Let you down. 의미 오시죠? 들어볼게요.
1: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0: Good. 여기서는 요 두 개가 하나의 동사 구조거든요. 구동사죠. 얘네를 붙일 수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강세 앞에 주잖아요.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huge를 붙이면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huge letdown. 자, 특이한 건 구동사를 쓸 때는 강세를 여기다 세게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성어니까 완전히 힘을 앞에다 다 줘야 돼요. letdown, letdown, letdown. huge lesson.

0: letdown. 들어볼게요.
1: Huge letdown. Huge letdown.
0: 아, 이번에 저기 우리 놀러 가기란 거 취소된 거. 아, 그 정말 심하게 커. 아쉬워. 어? 그럴 때 It's a huge letdown. It is a huge letdown.

0: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다들 실망시키고 싶진 않군요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I don't want to let everyone down.
0: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실망감에 대한 감정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disappointing, disappointed, disappointment.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 Such a disappointment. 정말 그 실망 자체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었었죠? It is such a disappointment. 자, 들어볼게요.
1: Be such a disappointment. Be such a disappointment.
0: 자, 기대치에 못 미치다. 자, 이거는 expectation에 live up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나의 기대치, my를 넣어서. 자, 들어볼게요.
1: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
0: 이런 수거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입에 붙이려면 오래 걸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붙여야 됩니다. 누굴 실망시키다. Let someone down. 이것까지 같이 들어보세요.
1: Let someone down. Let someone down.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망감에 관련된 표현들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방송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저희 강의 교환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자료도 다운로드해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시면 방 몇 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헤어질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강의 끝날 때 이 하단자막에 뭐 나오죠, 영어로? 그쵸, see you next tim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see you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떤 것을 붙여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하고 나서 at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집에서 봐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집에서 만나요, 집에서 봐요 이런 얘기들 see you at 장소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at 장소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라는 거 이제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I will see you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당신을 만날게요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흔히 I will 빼고 그냥 see you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I will이 왜 붙어 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뒤에 또 뭐를 붙였죠? 그쵸, 구체적인 장소에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e you at 장소 혹은 앞에 I will see you at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우리 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will see you at 장소 혹은 see you at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see you at 장소로 그 장소에서 봐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우리 정문에서 이따 봐요. 정문에서 봅시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정문. 일단은 door입니다. 문이니까요. 그런데 정문은요, 되게 앞에 있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front doo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entrance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구분을

0: 지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정문에서 왔나요?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정문에서 만나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쵸. 학교에서 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는 대개 school 혹은 colle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 대개 schoo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ollege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그냥 school이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학교에서 봬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school.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school. 이라고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봬요. 라는 표현 한번 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나왔으니까. 그쵸? 이번에는 집에서 봬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그쵸? 바로 house 혹은 home 여러분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at home 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at home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home.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ho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집에서 봐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뵐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뵐게요. 라는 거를 see you at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회사는 그쵸, 바로 work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처럼 see you at the offi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뵐게요 혹은 사무실에서 뵐게요 이런 얘기들 see you at the office 혹은 see you at work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office.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the office 라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서 뵈요 혹은 회사에서 뵈요 라는 것도 see you at the office로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항상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봬요 라는 것만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뵐게요? 그쵸? see you at 장소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ee you at the front door. See you at the front door. See you at school. See you at school. See you at home. See you at home. See you at the office. See you at the offic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에 조금 사립을 치거나 혹은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응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 봤었네요. 정문에서 이따 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정문에서 뵐게요 라는 거를 see you at the front doo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장소만 나왔습니다. 시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5시에 정문에서 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어순구조가 좀 이렇게 됩니다. See you at 장소 그리고 뒤에 at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몇 시에 어디서 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에 5시에 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at the front door at 5. 혹은 여러분은 6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쵸? at 6. 5시 반은 5:3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뒤에 시간, 마지막에 시간을 붙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시에 정문에서 봬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at the front door at 5. 라고 얘기를 해서 See you at 장소 at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어디서 언제 봬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구체적인 시간은 at 시간이고요. 몇 시쯤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around 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집에서 봬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그쵸, 바로 see you at home 이라고

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있다가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있다가라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ee you lat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따가 봐요. See you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이따가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See you at home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at 장소 late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따가 그 장소에서 봬요 라는 표현. See you at 장소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따가 집에서 봬요 라는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home later.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home lat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거나, 혹은 See you there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따 봬요. 이런 얘기들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항상 See you next time. See you. 이런 것만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봬요 라는 걸로 See you at 장소 혹은 여러분이 시간도 얘기를 할수 있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 see you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today. 자, 멋진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매번마다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의 try again.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나의 가장 작은 결심. 아, 나 오늘 이 순간 요 바로 10분 동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확 바뀝니다. 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100% 통제 가능한 것은 없지만 예, What you can control 100% in the world is your mind. 여러분 마음만 예, 그렇게 100% 통제 가능한 거죠. 아,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제가 제 마음도 통제 가능하지 않은데 근데 적어도 남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은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죠? 예, 남은 통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 또 한번 잡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 혹은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신이 나고 상기돼 있고 흥분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게 돼서 신이 나 신난다는 표현이 부담되시면 금방 말씀드렸던 흥분되다 기분이 좋다 이런 표현 쓰시면 되는 거죠. 영어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excited. 그래서 I'm excited to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Totally meaningless. Okay. 그래서 그럴 때는 How can you make it meaningful?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거냐고요. 예문 네 가지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Let's go for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쉽게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 we are building up your confidence. 자, 자신감을 쌓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신이 난다, 네 가지 동시에 똑같고요. 일하게 돼서, 만나게 돼서,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팀의 일원이 돼서. 자,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 한번 잡아보세요. I'm so excited.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게 돼서. 그러면 work가 일하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Here. 뭐 다 알고 있으시네요, 이미. 자, 그렇다면 I'm so excited. So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신나는 느낌이 더 강조가 되겠죠? To work here. 그를 만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I'm so excited to, 그렇죠. meet him. 빨리 하면 발음이요. meet him. meet him. 예, 그래서 T 발음 사이에 여러분, 예, T 앞뒤로 모음이 있으면 발음이 리을로 변하니까 meet him이 길게 meet him. meet him처럼 발음이 됩니다. 물론 사람 이름 김미림, 이미림. 자, 그렇게 예,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자, 발표하다가 announce죠. announce. 그렇죠? 예. 그래서 I'm so excited. 예. 뭐 하게 돼서? 하게 돼서가 to예요. to announce the winner. 그렇죠?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Ladies and gentlemen, I'm so excited now to announce the winner.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자,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 자, 이제 상은 누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really thrilled and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now. Okay, the Academy Award goes to 하면서 뒤에 누가 받게 됩니다가 goes to라고 써요. This prize goes to. This Nobel Prize goes to. 이 노벨상은 누구한테 가게 됩니다.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똑같이 이 표현입니다. 자, 팀의 일원인 거죠. 예, 팀의 일원이 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서 I'm so excited to be part. To be part of team. 그렇죠? To be part of the team. 에서 정해진 팀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가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Okay, your turn time. First one. 여기서 일하게 돼서. Your turn. 맞습니다. I'm so excited to work here. 됐고요. 그를 만나게 돼서 I'm so excited. Your turn. 맞습니다. To meet him. 됐고요. 자, 세 번째. 우승자를 발표하게 돼서 announce예요. Announce the winner. 다 됐죠, 이미?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Okay. 맞습니다. I'm so excited to announce the winner. 자, 맨 마지막으로 팀의 일원이 되게 돼서 라고 해서 I'm so excited. 네, to be part of the team. 이때 part 앞에 관사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집어넣어줘도 상관없고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팀이 있으면 그 팀의 일원처럼 한 대 합해져 있다라는 식의 느낌이면 part 쓰시고요. 거기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비슷한 뜻이니까 영어에서도 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구어체에서는 주로 어 없이 part를 많이 쓰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네 가지 끝났고요. 그 다음엔 step 2.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신나네요. 그럼 앞에 나왔죠. I'm so excited. 뭐 하게 돼서요? To, 그렇죠. To work라고 해도 되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to be working with you.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to work라고 쓰면 말씀드린 대로 일하게 돼서고요. To be working 그러면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I'm so excited. 직접 만나다 아까 meet him 하고 나왔고요. 아니면 meet you라고 써도 되고요. 상대편이면. 그 다음에 결국 마침내 finally만 사이에 집어넣어 보세요. I'm so excited to finally meet you. 그 다음에 직접이 in person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맨 마지막 제 약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신이 나네요. 라고 할 때 I'm so excited.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하게 돼서 to announce. 네, 맞습니다. 뭘요? My wedding 아니면 my engageme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ngagement는 바로 약혼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약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결혼이면 웨딩이겠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은 앞에 나왔던 한 문장 두 번 더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What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로 신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아우,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m so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I'm so excited to be working with you. 이렇게 했더니, 아, 심정이 똑같다? The feeling, 그 감정이요, is mutual. M-U-T-U-A-L 하면 상호의란 뜻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mutual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펀드 중에도 mutual fund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정해진 표현이에요. The feeling is mutual. 똑같다란 얘기죠. I feel the same way란 뜻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co.kr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접은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 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눈에 띕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 잡지 못한 부분, 잘못 들은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Surprisingly, dancing is possible even at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Maybe my wish came true.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자, 여기서는 to, the, 제외한 세 가지의 단어가 모두 다 belongs to, 네, content words가 되겠죠. try to에서 to는요, 어떤 경우에는 try to, 이런 식으로 들려서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요거 발음하실 때 앞부분에 광세 주시고 뒷부분에 응 한번 끊기면서 ness 하셔야 되거든요. desperateness, desperatene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네, Google listening 2.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되시죠? 세 번째, Google listening 3.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Excellent. Keep rushing the sentence as well.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자,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네. 힘을 줘서 강세가 간다는 건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각각의 음절에 그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있습니다. vast land. 이 land는 은사운드, 드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네, 드사운드가 굉장히 미약하게 들리거든요.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2.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Alright, Google listening 3.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Excellent.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다르지 또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2.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가장 큰 차이가 direction이 아니라 direction이라고 발음한 것이었네요. 이렇게 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 too, 나도 또한 역시 try to express the blank with my whole body라고 했어요. 자, 노력을 한다죠? 뭘 노력을 해요? Express, 표현하는 것을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표현합니까? The blank 했는데 이 첫 번째 빈칸에 desperateness, 이게 바로 알고 계시는 절박함, 절망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때 desperateness 말고 desperate 이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앞글자만 딱 뒤에 ness를 쫙 빼버리면 desperate, 필사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변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자,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내 온몸으로 나도 역시 이 절박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Okay? Surprisingly, 놀랍게도 dancing is possible. 춤추는 게 가능해요. Even at 40,000 meters. 그런데 이 40,000 meters는 뒤에 나오는 above the sea level

0: 가 연결되어져서 해발 4,000m에서조차도 이 춤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Maybe blank 했는데 여기 들어갈 말들은 My wish came true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maybe가 쓰였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죠. In Puerto Acosta, blank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이라고 했는데 빈칸에 vast, 이게 광활한, 방대한 이런 의미죠. Vas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조끼 있죠. 겉옷에 입는 조끼, 이것을 vast, 다르다는 거, 첫 발음은 똑같다는 거, 애와 애 차이라는 거, 오케이? 자, 눈앞에 펼쳐진 뭐가요? 광대한 그 땅이 보입니다. 펼쳐져 있는 땅들이 보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여요? 사방팔방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I too try to express the desperateness with my whole body. Surprisingly, dancing is possible even at 4,000 meters above the sea level. Maybe my wish came true. In Puerto Acosta, vast land appears before the eyes in every direction.
0: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dbs.edu.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 학습. Practice makes perfect. You know that.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Specific versus particular. Specific versus particular. Today's words are specific and particular. What are the differences?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specific. 여기서는 발음은 specific. 마지막 F 발음을 명확히 하실 거면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Fic. Specific. Specific. Specific. 네, 강세는 C에 들어갑니다. 네, specific.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혹은 구별되는 속성 또는 품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So specific refers to something that is clearly define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Can you be more specific?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Specific. 구체적인. Specific.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What kind of information? Specific information. So,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죠? 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So, specific

Specific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that is clearly def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n you be more specific? Can you be more specific? 이거는 회화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할 때는 specific 사용하시면 됩니다. Can you be more specific? 상대방이 조금 헷갈리게 대충 얘기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 Can you be more specific?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specific instructions는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내가 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 뭔가 이 다음에 잔소리가 나온 느낌이죠? 네, 근데 너가 안 했잖아.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I gave you specific instruction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Particular. 이거는 특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발음은 particular. Particular.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항상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articular. Particular, 마무리까지 R, particular, very good. Particular는 전체에서 특정한 일부분만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세부사항이나 특별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So particular means you are singling out one entity or one thing from a group. Let's take a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One particular event pops up in my mind.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d like to eat? Particular. 마지막 R 힘 주셔야 됩니다. 특정한. Particula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네, particular model라고 하면 특정 모델은 is currently 현재 out of stock. 재고가 없습니다.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Sorry about that.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One particular event pops up in my mind.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다가 너는 혹시 그 뭐 기억이나 그 어떤 사건 기억이나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특정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네. 이거는 마음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뭔가 특정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네 할 때는 one particular event pops up in my mind. 세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d like to eat? 네, in particular라고 하면 특별히라는 말입니다.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d like to eat?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d like to eat?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d like to eat?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specific. 이거는 구체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this is something that is clearly defined, okay? Particular는 특정한. This is singling out one specific thing, one thing out of a group, okay? Specific, 그리고 particula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I need specific information on this.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That particular model is currently out of stock. Great job!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Don't forget, review is essential. 네, 복습 꼭 하시고요.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미연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안 좋은 감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 표현들 하나하나씩 감정별로 정리가 좀 됐죠? 안타까움, 노여움, 지루함, 실망감. 오늘은 배신감입니다. 글쎄요, 뭐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좀 믿음을 저버린다든가, 그렇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가,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 배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여러분이 접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뭘까요? Betray죠? Betray. 맞아요. Betray. 자, Betray 누구누구 하면 누굴 배신하다고? 배신을 당하다면 Be betrayed. Be betrayed가 되겠죠. I was betrayed. I was betrayed. 강세가 뒤에요. Betrayed. 한 번 더. Betrayed. 됐죠? 자, 들어볼게요.
1: Be betrayed. Be betrayed.
0: 배신감을 느끼다. 배신감을 느끼다. 이 두 가지가 한국말 똑같은데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하나가 feel betrayed. 이건 그냥 배신 당한 거고요. I was betrayed.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냥 배신 당한 거고. 이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 배신감 당. 배신감 느껴. feel. 그죠? 비동사하고 이게 비동사하고 feel 동사하고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건 그냥 배신 당한 상황이고 이건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요. I feel betrayed. 야, 나 배신 당한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어. feel betrayed. Feel betrayed.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들어보세요.
1: Feel betrayed. Feel betrayed.
0: 요거를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명사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Betrayal. Betrayal. 자, 요 명사 형태 좀 특이하죠. A를 붙이거든요. Betrayal. 한 번 더요. Betrayal. 요거의 감이 뭐였어요? Sense죠. Sense.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Sense가 감이라고요. 그러니까 sense of accomplishment 그런 뭐 약간 성취감? Sense of betrayal 하면 배신감. Feel. Sense는 앞에 어를 들고 다닙니다. Feel a sense of betrayal. I felt a sense of betrayal. 나 완전히 배신감 느꼈잖아.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Very good. 그 친구가 오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어. 분명히 온다 했거든. 안 왔어요. 배신감 느끼죠?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지 않았다라는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He did not

0: come, he did not come.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 배신감 느꼈다. I felt a sense of betrayal. 야, 어떻게 안 오냐? 내 결혼식에 어떻게 그 친구 안 와? 어? 어떻게 내 그, 어? 이 중요한 자리에 그 친구 안 오지? 내 생일에 어떻게 안 오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Show up. 모습을 드러내다. 무슨 뜻이야? 모습을 드러내다. Show up. Show up. 그 친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좀 배신감을 느꼈어.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그 친구가 나타나질 않아서. 그쵸? 오지 않아서. Show up 하지 않아서 내가 배신감을 느꼈지.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 not show up. Because he didn't show up. 들어보세요.
1: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I felt a sense of betrayal because he didn't show up.
0: Show up 하면 모습을 드러내다. 자,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배신감을 느끼는 건 이미 했고, 신의를 안 지키는 사람, 솔직하지 못한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자, 이게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자, 첫째, 신의는 약간 로열한 거죠. 그죠? 로열인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disloyal. Be disloyal. He is very disloyal.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 신의가 없어. 어? 배신하는 친구예요. Disloyal.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래. Disloyal 한 거죠. Disloyal. 들어보세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그 다음에 솔직하지 못한 거는 솔직한 건 뭐예요? Honest죠. Honest. He's very honest. Dishonest. 그 친구 참 솔직하지 못해. 자기 감정 얘기 잘 안 해. Dishonest. Be dishonest. 그러면 솔직하지 못함을 말하는 말이고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 Be dishonest. Be dishonest.
0: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Faithful이라고 하면 믿음을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Unfaithful이라고 하면 반대죠. Be unfaithful. Be unfaithful. 내가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unfaithful이라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죠? 뭐 우리 둘이 이렇게 뭔가 좀 약속을 했는데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남녀 관 뭐 이성인데 이게 서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상황들. unfaithful 한 거죠. 그죠? unfaithful. 그런 상황이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인생사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걸 다 unfaithfu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unfaithful. 다시요. unfaithful. unfaithful. 요거 상당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연관 단어들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Be unfaithful. Be unfaithful.
0: 자, 나는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너무 안 좋아. 신의를 지켜야죠. 그죠? 의리, 신의. 너무 그것만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과 사랑하는 어느 정도 신의는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disloyal한 사람을 나는 안 좋아해. 그럼 될 것 같은데요. disloyal. 아까 그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아, 난 신의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더라. 그죠?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한 번 더.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강세만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I don't like people who are disloyal.
0: Okay, wonderful. 마지막. 자, 이건 뭐냐면 배신을 당하고 나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나면. 그거에 이제 연관해서 이 두 표현하고 정리를 할게요. Be in denial. 자, 요거가 deny 자체가 부인하다라는 뜻인데요. Be in denial 한 무슨 말이냐면 이 배신당한 상황이라든가 뭔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질 않는 상황을 be in denial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denial. Be in denial. He is in denial. I am in denial. 무슨 말이에요? 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I am in denial.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Be in denial. Be in denial.
0: 자,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남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Trust가 믿다죠. 믿음. 믿음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니까. Be hard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Difficult의 어감으로 hard가 쓰기 때문에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남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0: 만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뭐 서로 간에 이제 믿고 사는 게 좋겠지만 가끔 보면 믿음이 안 가거나 믿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sometimes로 일단 빈도 조절을 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가끔 어렵다.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종종 힘들 때가 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장을 정확하게 해서 읽어볼게요.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To trust others. 강세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It is sometimes hard to trust others.
0: 오케이. 정리합니다. 자, 안 좋은 감정 마지막 주제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럴 때 배신감 느끼다.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그죠? 뭔가 배신감을 느끼다. Sense가 감정이라고 했으니까요. 들어볼게요.
1: Feel a sense of betrayal. Feel a sense of betrayal.
0: 신을 지키지 않는 거. Be disloyal. Be disloyal.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Be disloyal. Be disloyal.
0: 마지막으로 남을 믿기 어렵다. Be hard to trust others. 들어볼게요.
1: Be hard to trust others. Be hard to trust others.
0: 자, 정면 돌파 스피킹. 여러분이 다시 보기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되고 EBS English 앱 설치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환도 전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출력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을 얘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뭐셨어요? 제 새해 결심은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 새해 결심은 뭡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새해 결심은요, 뭘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게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새해 결심이요, 살 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 새해 결심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새해 결심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New Year's Resolution입니다. 자, 일단 New Year 이거 빼고요. 그냥 Resolution 자체가 결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New Year's Resolution이니까 새해 결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혹은 무엇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요,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결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NG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제 새해 결심이요, 살 빼는 거예요. 어떻게 영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일단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lose weight입니다. 그럼 살 빼는 것이 제 새해 결심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되니까

0: 결심입니다. 새해 목표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술을 먹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먹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rink less예요. 그래서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술 적게 먹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목표는요, 독서를 좀 하는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책을 읽다라고 얘기를 할때 동사를 뭘 쓰죠? 그쵸. 바로 rea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할 때, ing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독서하는 게제 올해 목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책을 한권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reading books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독서하는 게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새해 결심은요, 금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PD님의 올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새해 결심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쵸. New Year's resolution인데 금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그만 피다, 그만두다라고 얘기를 할 때, quit이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배를 끊는 게제 올해 목표입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해서 이번엔 담배를 끊는 거, quitting smoking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서요, 그 행동하는 것이요, 제 올해 새해 목표입니다. 새해 결심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Reading books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Quitting smoking is my New Year's resolution.
0: 새 결심이요, 살 빼는 겁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그쵸?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네요? 그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해 결심, 그때 그 결심을 바로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my re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 결심이요라는 의미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My New Year's resolution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해 결심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what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새해 결심, 새해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Losing weight is my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거에 너새 결심이 뭐였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wa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새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습니다. Drinking less is

My New Year's Resolution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새해 결심 한기도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아, 제 새해 결심이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잘안 됐어요. 혹은 잘 됐어요. 이런 얘기들 할수 있죠. 뭐였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was를 붙여주시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또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술을 적게 먹는 거였어요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rinking less was my New Year's resolution. 자, 오늘은요, 새해 결심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my New Year's resolution? 혹은 ING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오늘도 아주 멋진 순간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시죠?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자신감도, 즐거움도 함께 갖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딱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는 아, 나 100문장, 1000문장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욕심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에 그 안에 바로 행복이 차는 거죠. 자꾸만 마음의 욕심이 과해지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You will find no place for your happiness, right? So empty your mind first.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봅니다. Let's go for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게 기입니다. 하지만 장면은 떠오르시죠? 일주일 내내 쌓였던 피로 때문에 일요일날 이렇게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일요일에 자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야. 자, 그러면 전체가 길게 나왔지만 핵심은 뭐예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은 good idea. 안 좋은 생각이니까 is not. It is not. 줄이면 isn't a good idea.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sn't a good idea. 됐죠? 자, 요것만 달랑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쉬운 예문이겠죠. Easy examples. Okay, let's go and catch them.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좋은 생각은 아니야. 이게 공통되고요. 그 오른쪽에 지나친 음주. 그 다음에 거기 걸어간다고 하는 건 또 누군가 논쟁을 하는 거. 누구하고 함께요. 맨 마지막에 아침을 거르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자, 핵심은 isn't a good idea가 나왔잖아요. 그 앞에 딱 동작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술을 마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ing 쓰시면 됩니다. drinking.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Too much. 그 다음에 isn't a good idea. 아, ing isn't.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구어체에서도 말할 때 진짜 많이 씁니다. Drinking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근데 too much. 거기 걸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건 걷다가 뭐예요? Walk죠. 건, 우리말에 뭐뭐 하는 걸.

벗은할 때 겉의 느낌이 ing인 거거든요. 그래서 walking 하고 ing를 쓰세요. 그 다음에 거기니까 there. Walking there isn't a good idea.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발상의 전환이지 무엇을 내가 정답이 없어서 그 뭐 인터넷에 무슨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EBS에 공부할 거리가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nothing's gonna happen to your English or even to your life. 인생도 그럼 재미가 없다고요. 남이 정해준 정답대로 정답, 정답, 정답. 그러다 보면 나의 인생은 where's my life?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where's my happiness? 똑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세요. 자,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는 정의서 줬잖아요. Isn't a good idea. 논쟁을 하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3초건 5초건 바로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답을 기다리지 않는 태도가 제일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고민 2초, 3초라도 꼭 해보세요. 자, 논쟁을 하다가 fighting 써도 돼요. 그런데 verbal fighting 해도 됩니다. 말로 싸우는 거.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길고 뭐 어렵진 않지만 verbal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더 쉬운 단어 argu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arguing 됐죠?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거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거르다 그러면 not eating breakfast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식사는 먹고 개만 건너뛰는 거니까 skipp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이거 다 늘리실 수 있어요. Arguing도 가족들과 논쟁하는 것은 arguing with your family members 이렇게 쓰시면 더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잡아볼게요. 지나친 음주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Drinking too much isn't a good idea. 뭐든 지나치면 안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마시면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drinking too much. 예, 뭐 살짝 잡수실 분들은 조금만 잡수세요. Not too much, alright? Drinking properly, that's a good idea, alright? 걸어 다니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 걸어 거기까지 걸어 가는 건 your turn. 네, 맞습니다. Walking there. 논쟁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뭘까요? Your turn. Arguing. 제가 계속 아 하면서 힌트 드렸잖아요. 그래서 arguing isn't a good idea. 아침을 걸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렇습니다. Skipping. Skipping breakfast isn't a good idea.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Skipping 하셔야지 skip이 아니고요. Skipping. 짧게 이 발음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Step 2. 일요일에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겠어요? Sleeping too much. 이게 쓰시면 되겠죠. 아까 drinking too much를 응용해서. 그래서 sleeping too much. 언제예요?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Sunday가 한 번이 아니고 Sundays라고 쓰고요. 달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 중에 요일 앞에는 대부분 이렇게 맨 앞자리는 바로 대문자로 쓰게 돼 있죠. On Sundays, 그 날이 여러 날이니까 Sundays S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 아니다. Isn't a good idea. 됐죠?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얘도 연습해 보세요. 일요일 날 아침 말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면 On Saturdays, On Mondays 이렇게 바꾸시면 벌써 7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Working too much. 아니면 working too hard. 그렇죠? Just too hard.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isn't a good idea.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All work and no play. 일만 하고 no play. 놀지 않으면 makes Jack a dull boy. Jack을 멍청한 애로 만든다. 그래서 정해진 것만,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같은 시간에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거나 주어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외국에 지금 나와서 유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창업을 했다면 이런 마음이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완전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놀아라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그렇죠.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있는데 얘를 다 담고 얼어 타면 다 계란이 예, 그렇죠 깨지겠죠. 자, 그래서 putting all eggs 어디 넣는 거예요? In one basket isn't a good idea.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일요일에 지나친 수면은 그렇죠,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알아, 월요일날 다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의 리듬이 깨진다는 거겠죠? 자,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isn't a good idea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은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그렇죠? I've got rhythm, I've got, 이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you need to have your own happiness and rhythm, alright, for your life. 그것도 아마 멋진 생각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여러분. 바로 ebs.co.kr에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keep it up all the time. Stay healthy.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임기응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과연 이 문장에서 어떤 표현이 임기응변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표현은 왜 그런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Play it by ear 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그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뜻은 간단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표현이 왜 이런 뜻을 갖게 되느냐는 거죠. 참고로,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현은 play it by ear, 목적어 자리에 it가 쓰이도록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목적어 자리에 다른 명사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lay something by ear 라고 표현을 하면요, 뭔가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귀로만 그 음을 듣고 뭔가 이렇게 뭐 피아노로 따라 친다든지 와 같은 연주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돼요. 굉장히 이제 음감이 좋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전체사 by의 쓰임입니다. by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는 옆에 라는 뜻이 있고요. 옆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쓰임으로 by가 어떤 수단을 표현할 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lay something, 무언가를 연주하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연주를 하냐? by ear, 귀라는 수단을 통해서 연주를 한다. 그래서 음악을 귀로만 듣고 뭔가 따라치는 이런 것을 play something by ear라는 표현이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악보가 없이 귀로만 듣고 내가 따라 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하며 대처한다라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play it by ear가 그냥 전혀 뭐 음악 연주와 상관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라는 뜻으로 고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 히스토리가 긴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전체사 by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럼 몇 가지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When I go on a vacation, I just play it by ear. 자, go on a vacation 하면은 여행을 가는 거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just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play it by ear.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딱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행 가면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정해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약간 이런 타입입니다. 아, 여행 가기 전에 뭔가 계획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는 엄청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타입, 바로 저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문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I didn't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meeting, so I just played it by ear. 해석을 해보자면, 자, I didn't know, 저는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던 겁니까? What to expect, 무엇을 예상할지, 무엇을 기대할지를 몰랐던 거죠. From the meeting, 그 미팅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미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So, 그래서요, I just played it by ear. 그냥 들어가서, 큰 계획 없이 그 미팅 들어가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여 있죠. If you don't know what to do, just play it by ear. If you don't know,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시면요. 뭘 모르는 거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모르시면요. Just,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죠? Play it by ear.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뭘 할지 모르겠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아,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음 어떤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질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뭘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힘든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기응변으로라도 대처해보세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오늘의 문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계획을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라는 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행을 뭔가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 그거 뭐 다 이렇게 일일이 계획 세우지 말고 가서 보자. 가서 어떻게 할지 정하자. 정도의 말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운 표현 써 주셔야 합니다. 무엇 무엇 하는 것 대신에 라는 표현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instead of 예요. 그래서 instead of planning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planning이 동명사로 계획하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계획하는 것 대신에, 자, 까지 우리가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말이 뭐예요?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뭐뭐 하면 어때요? 라고 우리가 또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Why don't we?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죠?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why don't we가 해석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why don't we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이죠. just play it by ear.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문장 완성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어 문장 크게 두 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nstead of planning, why don't we just play it by ear? 한 번 더 갈게요. 갑니다. 시작! Instead of planning, why don't we just play it by ear? 계획하는 것 대신에 그냥 상황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라는 문장 같이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고객이 뭘 하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죠 뭐.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We don't know.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뭘 모르는 거죠?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고객들이 뭘 하고 싶어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So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죠. Let's play.

by ear. Let's play it by ear. 까지 붙여서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길이가 있죠?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don't know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So, let's play it by ear. 한 번 더. 시작! We don't know what the client will want to do. So, let's play it by ear.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문장 살펴봤고요. 우리 40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Grammar Inside라는 코너의 프로그램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와 함께 공부하는데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우리 41번째 The 41st 강의에서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서 문법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 배운 자세 같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쉬고 계세요. 알겠죠? 제가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depend, 그리고 depends on 차이점인데요. to depend 하면은 의존하다 또는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depends on, 어떤 것도 it depends on 이러면은 무엇 무엇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좀 다른 듯 안 다른 듯 좀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this can be an easy or difficult pose depending on how familiar you are with your down dog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길었는데요. 오늘 할 자세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운덕, 여러분의 다운덕과 얼마나 친숙한가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뜻의 depending on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don't depend on your arms too much 이러세요. 팔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면 손목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뜻에서 don't depend on your arms too muc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I can't believe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Me neither. How could they? Dogs depend entirely on people. Humans are all they've got. I guess some people forge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can't believe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are people who abandon their dogs. 본인들의 강아지를, 개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 믿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me neither. 나도 그래.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었죠. How could they?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dogs depend entirely on people. 여기에 오늘의 표현 나왔어요. To depend. 이런 의미였죠. Dogs depend. 강아지들은 의존을 한대요. entirely, 정말 전적으로 on people,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humans are all they've got 이럽니다. 사람들이 개들이 가진 전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친구가 I guess some people forget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잊나 봐, 잊어버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e we going to the beach, Dad? That depends on the weather. Can we go even if the weather is bad? Eh, why no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Are we going to the beach, Dad?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오늘 해변가 갈 거야? 아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That depends on the weather. 오늘의 표현 나왔죠? 그 날씨에 따라서 달렸대요. 날씨에 따라서 해변에 갈지 안 갈지가 달렸대요. 그랬더니 Can we go even if the weather is bad? 이럽니다. 근데 우리 날씨 안 좋아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Eh, why not? 아유 뭐 안 될 것도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o depend 그리고 depends on 둘 다 끝에 on이 붙으니까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2: Yes, we did the down dog with crossed legs. Good job, everybody. Next week, we're going to go into warrior series, okay? So stay tuned.
0: 오늘 우리 다리 꼰 다운 도그 자세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사 시리즈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영어 표현, to depend 그리고 depends on 차이점 같이 공부해 봤어요. 둘 다 on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to depend,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depends on,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ll miss you, okay?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우리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I say the topics are interesting every week, but this one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1: I think so as 네. well. It was quite a cool topic that we chose. 네.
0: 항상 재미있는 주제를 고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요약 문장을 보고 전체 이야기를 들으러 가 볼 건데요.
1: Sounds grea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0: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The internet is a great invention.
0: 계속해서 cool inventions를 하루에 하나씩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인터넷이 소재가 되었네요. 네, 인터넷은 a great invention, 대단한 발명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영국에서 살고 있는 스테파니입니다.
0: 네,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Stephanie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네, 앞에서 봤던 문장과 많이 다르지 않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So Stephanie said,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제 생각에 인터넷은 a really cool invention. Mm-hmm.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습니다. Mm-hmm. 오늘의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Mm-hmm. 자, 그럼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Stephanie'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cool the internet is, and she thinks it's useful in helping us to create even more new inventions. Let's find out more.
1: Just one adventure.
2: Are you ready? Go!
3: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4: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를 소개하고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rate 하면 속도, 비율, 아니면 요금, 요율표 같은 거를 전달할 때 rates라고 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일으키다, revolutionize. 두 가지 단어를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올까요?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ate, rate, rate. Next we hav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revolutionize.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words.
4: 그 다음입니다. Brand new, brand하고 new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그냥 new 해도 새로운 거, 새 것을 말하지만 brand new 하면은 아주 새로운 것을 그냥 정말로 새롭다는 걸 강조해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력, potential. 발음 연습해볼까요?
0: Next we have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And lastly, potential. Potential. Potential. Great. Let's take a look at Stephanie'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True, and I also think that more people are starting to travel abroad because of the internet as well.
4: 아, you know? 인터넷으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것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0: Yeah, and if you want to live somewhere else, you can easily connect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4: exactly.
0: So you don't feel like you're so far away.
4: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가고 싶은 나라나 살고 싶은 동네가 있을 때
0: right.
4: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mm-hmm.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더 안심이 돼서 또
0: right.
4: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m-hmm. 인터넷 덕분에 뭐 여행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인터넷 덕분에 여기서는 스테파니 씨는 발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0: Yeah.
4: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3: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0: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4: 네,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0: Mm-hmm.
4: 제 생각에 인터넷은 정말 멋진 발명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 아까 요약 문장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원래 앞에 나오는 이 I가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 E가 대문자였습니다.
0: Right, they used to be capitalized, but yeah. now since they're just words, they're lowercase.
4: 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보통 고유 명사였기 때문에 그냥 I를 대문자로 썼었는데 이제 보통 명사화 되었고 어떤 고유 명사로 여겨지진 않아서 그냥 I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쓰는 게 더 흔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0: Yeah, for sure. I don't think I've seen anyone use a capital I.

0: in ages.
1: Yeah, recently, right?
0: Mm-hmm.
1: Yeah. Okay, 다음 문장 볼까요?
0: She says,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1: There are many 대신에
0: loads of.
1: 네, loads of 많은이란 뜻이고요. Loads of 그냥 lots of, a lot of 하고 똑같은 mm-hmm.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m-hmm. Loads of internet, loads of
0: different inventions.
1: We just talked about internet.
0: Right.
1: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out there라고 하죠. 그래서 꼭 바깥에 뭐 실외에 뭔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나와 있는 거를 말합니다. Yeah. 그래서
0: they exist. Right? There are loads of people out there. Many people exist.
1: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할 때 anybody out there who 뭐 이렇게
0: yeah.
1: 뭐뭐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도 out there가 많이 쓰여요.
0: Oh, yeah.
1: So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정말 도움이 되는 mm-hmm. 유용한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는데 useful to society. Society도 사회란 뜻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Yeah.
1: 그런데 to the 무슨 무슨 Korean society 구체적으로 쓸 때는 덜을 붙여요.
0: Yeah, for
1: 그런데
0: sure.
1: 그냥 사회 전체를 말할 때는
0: just society.
1: Society.
0: Yeah, just society.
1: To the local society,
0: yeah.
1: to the 어떤 어떤 society,
0: whatever society.
1: 한정해 줄 때는 더가 많이 붙고
0: for sure.
1: 아닐 때는 그냥 in society.
0: In society.
1: 네, 아니면 in our society.
0: Mm-hmm.
1: 이렇게 많이 씁니다.
0: Mm-hmm. Perfect. She gives us some examples.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1: 네,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의 예죠.
0: Mm-hmm.
1: 예를 들어, the camera I'm using,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 mm-hmm. light bulbs, 이 방 안에 있는 전구들, mm-hmm. electricity도 발명이죠.
0: Mm-hmm.
1: 전기, 그리고 cars, 자동차 같은 것들이요.
0: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0: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1: 이런 형태 많이 보여요. All of them are great, 그러니까 all 그거 전부 다 great, 아니면 that's really great.
0: That's really great,
1: but 네. That's good, but 또 쓰이지만 이렇게 뒤에 좋긴 한데 이런 게 더 좋다 아니면 이게 더 좋다 할 때는 mm-hmm. 그때 꽤 great가 많이 쓰여요.
0: Yeah, we use great. Like, yeah. these are great, but we need more blah, blah, blah.
1: Yeah.
0: But, 네. you know, there's something is lacking.
1: Right?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These are okay, but도 가능하고 these are good, no. but
0: great.
1: 네, great를
0: it's more frequently used.
1: 이게 왜 그렇게 더 많이 쓰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더 좋은 게 있다고 말할 거잖아요.
0: Right.
1: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말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0: That's
1: 수도 있어요.
0: True.
1: 그래서 all of them are great, 아주 좋아요.
0: Great.
1: 그런데
0: But.
1: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인터넷을 고른 이유. 근데 뭘 하려고 골랐냐면 to talk about, 이야기할 주제로 인터넷을 고른 이유는 오늘, today,
0: mm-hmm.
1: 그 이유 자체, the reason is
0: The reason is what?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1: 네, 맨 마지막에 with로 끝나고 있는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지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죠.
0: Mm-hmm.
1: 먼저 단어, 속도, 비율, 요금.
0: Rate.
1: 그래서 at this rate,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어떻다. Mm-hmm. 뭐 at the rate of 뭐뭐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0: Mm-hmm.
1: 또는 비율도 돼요. 비율 with at the rate of 3 to 1이라든지 3대 1의
0: yeah.
1: 비율로.
0: 근데 I was about to say the money exchange rate.
1: Money exchange. 그렇죠. Currency exchange rate 하면
0: yeah.
1: 환율이죠.
0: Yeah.
1: 네. 거기서는 또 속도도 아니고 얼마나 환전이 빨리 되는가 이것도 아니고 비율이에요.
0: Yeah.
1: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진짜로 요금을 말하기도
0: mm-hmm.
1: 해요. What's the rate
0: yeah,
1: for
0: the entry rate?
1: Entry rate.
0: Mm-hmm.
1: 여기서 말하는 entry rate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0: A club.
1: Club. 입장료. Okay.
0: I don't know.
1: In that case.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0: Mm-hmm.
1: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속도를 mm-hmm. 증가시키고 있고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0: Mm-hmm.
1: With the rate.
0: Mm-hmm.
1: 아니면 at the rate.
0: The rate.
1: 전치사

0: 게다가 이제 with도 가능하겠고 at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발명품을 만드는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골랐대요. Alright.
1: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1: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0: 인터넷은 has completely
1: revolutionized. Revolutionize.
0: Revolutionize. Revolution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회전하는 걸 말해요. Mm-hmm. 그래서 어떤 것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1: Yeah, it doesn't change, right?
0: 네, 돌려서 변화를 주는 걸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혁신하고의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Yeah.
0: So revolution, 혁신, revolutionize, 혁신을 일으키다. Mm-hmm. 인터넷이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1: True.
0: 우리가 서로와 소통하는 방식. How we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1: That's true.
0: Or one another.
1: And what other things has it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0: 네, 지금 방식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Communicate, learn, 그리고 share information. 했는데 앞에 두 개는 the way that을 써줬고 두 번째도 이제 the way that 썼고 세 번째도 the way that 해도 되는데 살짝 바꾸고 싶었던 거죠.
1: She changed it.
0: 네, 그래서 how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the way that에서 that은 안 써도 괜찮아요.
1: Yeah.
0: The way that we learn,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그냥 the way we learn 해도 되고요.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인터넷이 completely revolutionized.
1: Yeah.
0: 완전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1: It completely changed it,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1: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0: 여기에서 사실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Start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이 R 발음이 확실하잖아요.
1: Yeah, start.
0: Start.
1: Start.
0: 그런데 그냥 start 이렇게
1: stop.
0: 하다 보니까
1: We can start creating.
0: 이게 stop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실수로.
1: We can start creating.
0: Stop creating.
1: Stop creating.
0: 네.
1: Ah, true.
0: 그리고 또 영국 발음만 계속 듣다 보면 물론 stop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분을 될 텐데 여기서 문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And because of that, 인터넷이 그 혁신을 일으킨 것 때문에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1: brand new things. Brand new.
0: How is new and how is new different from brand new?
1: Well, new could just be something that's been created before, but it's been created new, right? It's fresh. It hasn't been used yet. But brand new, I feel like it's something that's a completely new idea.
0: 네,
1: could
0: 좀,
1: be.
0: 네,
1: yeah.
0: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1: right.
0: 정말 더 새로운 것을 보통 브랜뉴라고
1: right.
0: 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Are these new? 누가 물었어요. 새로 산 신발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신었을 수 있잖아요.
1: Yeah.
0: But they're not old.
1: They're
0: so
1: not old.
0: They're still new.
1: They're still new.
0: But
1: right.
0: if you say these are brand new 하면 약간 진짜 오늘 처음 신고 나온 것 같은 느낌.
1: Yeah. And something can be new to you, but it could be used.
0: 아,
1: right?
0: Okay.
1: So I got new shoes,
0: yes.
1: but somebody else used it. So they're
0: 아,
1: not
0: 네.
1: brand new shoes.
0: 네.
1: They're just new to me.
0: 아주 중요한 차이네요.
1: Okay.
0: 새로 신발을 아니면 다른 걸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중고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Yeah.
0: This is my new camera. 이거 제 새 카메라예요. 했지만 완전 새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1: Yeah.
0: 그럴 때는 완전 새 것이라면 This is a brand new camera라고
1: right.
0: 해야만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 싶다면.
1: Okay.
0: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뭘 또 의미하냐면
1: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0: 그리고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Mm-hmm. 우리가 업무를 하고 꼭 뭐 사업까지 아니더라도 do business together.
1: Mm-hmm.
0: 업무를 하고 how we talk with each other.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Mm-hmm. And lastly, she says,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네, and there's just so much
1: potential for it. Potential.
0: 네, 잠재력, 잠재적 가능성이죠. 그래서 잠재력이 잠재적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 it는 물론 이 문맥상 for the internet to help people to develop
1: new things,
0: more things.
1: Yeah, or 네. just internet usage, right? 네. Potential things we can do with the internet.
0: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이것저것 만들어냈는데 right.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think the internet is a really cool invention. There are loads of different inventions out there that are so useful to society. For example, the camera I'm using at the moment, light bulbs, electricity, cars, all of them are great. But the reason I've chosen the internet to talk about today is because I think the internet is increasing the rate that we can make more inventions with. The internet has completely revolutionized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way that we learn, and how we can share information. And because of that, it means that we can start creating brand new things and change the way that we do business, how we talk with each other, and there's just so much potential for i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연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 loads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많은을 가리키는 건데, a lot of, lots of, many, much 말고 loads of도 한번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죠. 그리고 so much potential for, 뭐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아까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for the internet 느낌이었지만 for 뒤에 그 잠재력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문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에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1: You can say,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네.
1: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제로 뭘 잡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관련해서 잡아보았는데요. Yeah.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야기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at's right. not what I'm talking about.
1: No,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this.
0: Yeah. One more time.
1: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0: All right.
1: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여러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인터넷의 발명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개를 찾아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craft selling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has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Posts are permanent, and even in my old years,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and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it was written or composed or draw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Helena says,
0: After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craft selling, craft라는 것은 공예품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고요. Mm-hmm. 손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craft selling, 공예품을 파는 것이 has seen a huge upward trend, mm-hmm. upward, downward,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Mm-hmm. 여기서는 upward니까 위쪽인데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1: Mm-hmm.
0: And it has allowed lo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sell online. Mm-hmm. 여기서 말하는 it는 인터넷이죠.
1: Internet.
0: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다. Which is very, very true.
1: It is super true.
0: 네.
1: The next one is posted by Nick.
0: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은 has allowed 뭐뭐뭐 to 다른 거 하면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1: Yeah.
0: 네, allowed words and images to transcend time. Transcend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mm-hmm. 걸 말해요. 그래서 글과 이미지가, 즉 사진들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Posts are permanent.
1: permanent.
0: 글 올리면 영구적으로 남고, and even in my old years, 여기서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을 때도란
1: yes.
0: 뜻으로 쓰였고요. People will be able to find a post. 사람들이 예전에 쓰였던 글을 하나 찾아가지고 mm-hmm. gain valuable insights into the time. 그 시기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1: Right.
0: 어떤 시기냐면 it was written mm-hmm. or composed or drawn. 글이 쓰이거나 composed도 뭐 글도 compose mm-hmm. 할 수 있고 음악도 compose 할 수 있죠.
1: Mm-hmm.
0: 그래서 글이 작성된 시기 또는 mm-hmm. drawn 그림이라면 그려진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o yeah. Be careful what you post online because they're permanent.
1: It will haunt you until you're old. All righ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itting here with us to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Yomo Storytime. I'm Kristen Cho. Today, today,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Is there anyone out there? 네, 우리 그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Okay, so remember last time 우리 상상을 했죠? 네, 상상을 했어요. 자, 이런 세계에 있으면은 외계인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오늘 드디어 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될 건데 재밌을 거예요. Alright, now before we begin, of course, we've go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here we go. The first word is pray. 자, pray. 자, pray, E하고 A 차이점이 크죠? pray는 기도하다, A, P-R-A-Y. 근데 P-R-E-Y는 먹이에요. 네, 동물의 세상에서 네, pray, hunter, prey, 네, 이렇게 많이 하죠? 네, 먹이. The second word is signal. signal, 신호입니다. And the third expression is to give up. to give up, 포기하다.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go ahead and do our reading. Okay, so what kind of aliens would exist in the water world, low gravity and high gravity? 자, 한번 볼까요? Water world. The aliens living here might have large mouths. These would be useful for catching prey and swallowing water to push themselves along. They will have streamlined shapes to move quickly like fish. Okay, 자, water world, 수중 세계. 네, 친구들, 뭐 이게 실제는 아니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the aliens living here might have large mouths. They would be useful for catching prey. And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자, prey, 먹이에요. 그래서 왜 입이 커야 되냐면은 이게 가면서 먹이를 먹어야 돼요. okay? 그리고 they will have streamlined shapes to move quickly like fish. 친구들 여기에서 streamlined shape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treamlined shapes는 유선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0: 친구들 배나 비행기나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하려고 이 모양을 앞에 곡선으로 하고 뒤에는 뾰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샥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물고기 같은 외계인도 이런 스트림라인드 쉐입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진짜는 아니니까. 네. 자, let's look at another world. Low gravity world. The aliens here would be able to run and jump very easily. They would have long, thin legs because they don't need much strength to move around. They might need long, feathery arms to breathe through because there isn't much air. 중력이 낮은 세계.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it says here, 이 외계인들은 뭐 뛰고 그러고 이제 달리고 이런 거를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they have long thin legs, 아주 가늘고 긴 다리가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 힘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우 되게 가벼우니까. 그리고 they might need long feathery arms to breathe through because there isn't much air. 자, low gravity world는 공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깃털 같은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네.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그래서 이런 외계인이 이런 또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Oh, very interesting. 자, let's move on to another world. High gravity world. The aliens here can't run or jump very easily, and it hurts when they fall over. They have short, strong legs because it's hard to move about. They have a thick, hard skin for support and protection against the stormy weather. Some animals can glide or fly because the thick, windy air holds them up. 네, high gravity world. 네. 중력이 높은 세계는 어떤 외계인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되게 또 여기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서는 중력이 높으니까 쉽게 뛰고 뭐 점핑하고 네, 뭐 달리고 이거를 못 하겠죠? 그래서 다리가 it's very short and strong. 짧고 아주 탄탄한 다리가 있어요. They have a thick, hard skin for support and protection against the stormy weather. 네, 여기 이 험악한 날씨, stormy weather 때문에 they need thick, hard skin. 자, 이 피부가 되게 두껍고 아주 그냥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호가 되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 그림 보면은 어떤 외계인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Alright, so that is high gravity world. 네, 친구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재밌죠? Alright, let'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Is there anyone out there? Scientists use radio telescopes to listen for signals from distant planets. What should they do if they get a message from another planet? Should they send a reply? Scientists haven't found life on other planets yet, but they haven't given up looking. They are planning to send more spacecraft to look for life on Mars and Europa. They are also making better radio telescopes to search the universe for signals from other life forms. The search has only just begun. 자, 우리 책의 제목, Is There Anyone Out There? 아직 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scientists use radio telescopes to listen for signals. And signals는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신호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어요. 혹시 신호가 들어올까? From distant planets. 자, 멀리 있는 행성에서 혹시 있나? 소리가 들리나? 네, 이거를 계속 듣고 있어요. Alright. 자,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못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But they haven't given up looking. 자, 여기 this is our last expression for today. To give up는 포기하다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절대 포기를 안 했습니다. Okay? They're still looking. 그래서 the search has only just begun. 자, 이 찾는 거는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h, interesting. Right?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ere's anything out there? 관심 있나요? 자, 관심 있었으면은 이 책 아마 굉장히 재밌게 읽었을 거예요.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will be back with another book. Take care. See you soon.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Oh, hi there. Did you see that? I'm a train driver. Choo-choo!

Are you playing right now?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영어책 읽는 거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읽을 수가 있게 된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싸이가 이 곡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는지 서서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After Sai'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1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자, 오늘은 싸이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싸이의 첫 번째 앨범이 나온 후에, 발매된 후에, 출시가 된 후에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그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우리나라 대한민국 government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죠. Fun Reading Tips에서요.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month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를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govern,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부라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약간 갈등을 빚었다. 무슨 문제가 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하하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Pay a fine. Pay라는 것은 지불하다. 라는 의미고요. 내다, 지불하다. 돈을 뭔가 지불하다, 내다라는 것이죠. A fine. Fine이라고 하면 I'm fine. 나 괜찮아 할 때 그 fine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I'm fine.

fine 할때그 fine은 괜찮다, 좋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fine 앞에 보면 어도 붙어 있죠. 바로 명사라는 의미인데요. fine 하면 그 벌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벌금을 지불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벌금을 내죠? Because 왜냐하면 some of his songs, 그의 노래들 중 몇몇 개가 had bad words, 나쁜 말들을 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ine이라는 것은 벌금이라는 의미도

그다음은요.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그리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은 had to be 19 years old. 19살이 19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To buy his next album. 그의 다음 앨범을 사기 위해서는 19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이 had to에 관련된 이 조동사에 관련된 규칙을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 영어 작문하는 연습 혹은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할 때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 실수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는 쓰지 말자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조동사 사용 시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한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해되십니까? 조동사는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한 번에 붙여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배워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중에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일주일 있다가 7일이 지난 후에 짐을 날라야 되는 뭔가 책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제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이야, 탐아,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탐 이야기하죠. 제 가장 친한 친구, 가상의 친구입니다. 그 탐 이야기를 하죠. 아, 난 너 나중에 도와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전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 뒤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 할 것이다. will인데. 뭐뭐 할 수 있다. can인데. 그러니까, I will can help you. 땡!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ill must complete the report. 너는 보고서를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야만 할 것이다. 끝내다. 끝내야만 한다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must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will을 붙여서 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동사를 두 개를 붙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라는 것은 사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그 문맥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나 이렇게 두 개를 또 쓰고 싶은데 의미상 두 개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표현. 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I can, you must 이렇게 조동사 하나만 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미래의 시간을 알려주고 싶다면 tomorrow 이런 미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next week라는가 next month라는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 미래의 표현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tomorrow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will을 넣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언제? 내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일 도와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은 you must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리포트를 끝내야만 한다. 맞죠? 끝내야만 한다. 지금 당장 끝내라. 이 말이 아니라 끝낼 수 있다. 끝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죠. 근데 언제까지 끝내라고요? 내일까지. By tomorrow. 이렇게 by tomorrow라는 미래 표현을 집어넣으면은 아 이게 미래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거구나. 혹은 미래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콕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마치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처럼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an 같은 경우는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있고요. must 같은 경우는 have to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can이 be able to와 완전히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감이 살짝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 정말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생김새는 다르죠.
마치 생김새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must와 거의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은 친구가 보면 have to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이런 조동사들이 be able to나 have to 같은 대체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쓰는 can과 must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0: I will be able to help you tomorrow.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조동사를 두 개 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You will have to complete the report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리포트를 끝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 표현을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조동사 아닌 또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덤으로 알아두시고요. 기본 원리는 어떻다고요? 조동사는 두 개를 함께 쓸 수가 없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As a South Korean, 한국,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Sai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Sai는 had to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Serve라는 것은 바로 복무하다. 어디에서 복무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에, 즉 대한민국 military라고 하면 군대가 되겠죠. 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복무를 해야죠. 남성이라면 이 병력의 의무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In 2003 and 2007, 2003년과 2007년에 he took time off. 그는 시간을 빼냈습니다. From his music to serve. 그의 이런 음악으로부터 시간을 빼냈다라는 것은 복무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서 이제 복무하러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활동을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And people had to be 19 years old to buy his next album.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In 2003 and 2007, he took time off from his music to serv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Catching on, catching on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시 인기를 얻는 것이죠. 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시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게 되면서 좀더 인기를,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올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그다음 어떤 내용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고 쭉 읽어보면 아, 나의 예상과 막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아, 틀렸구나. 그 대신에 이런 내용이 오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몰입 감 있게 읽을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n 2010, 2010년에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는 그의 다섯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어떻냐면 Psy 5였습니다.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Successful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는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다. 성공적인 되었습니다. 즉, 그는 매우 성공했습니다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대한민국에서. People like dancing to his songs.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냐면 그의 노래에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 저도 그런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가 되겠네요. Psy는 was also, 또한 also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었다. 뭐뭐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와일드한, 와일드하다는 것은 조금 더 야생 같은, 조금 더 제멋대로의, 이런 의미가 있겠죠. 막, 네. 그래서 와일드라는 것은 뭔가 정제되거나 뭔가 아주 품격 있거나 그런 거에 반대되는 조금 제멋대로의, 조금 더 야생의,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나오는, 네. 그런 와일드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와일드한 lyrics라고 하면 바로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가사, 그런 와일드한 노래 가사와 and clothes, 옷들로 또한 유명하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for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In July 2012. 2012년 7월에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아,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Psy는 발매했습니다. 무엇을 발매했냐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죠. 뭐라고 불리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이네요.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one album. 그래서 이거는 앨범명입니다. 그 노래는 어느 어디의 일부분이었냐 하면 The Psy's Best Sixth part 1의 부분이었다.

0: 가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노래 중에 싸이의 6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노래 정규 앨범의 노래 중에 그 중에 Part 1 부분이었다가 되겠죠.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Psy는 put a music video. 그래서 이렇게 노래가 나온 후에 Psy는 put a music video. 뮤직비디오를 어딘가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냐면 on YouTube.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올렸고요. When the song came out.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아, 그래가 노래가 출시가 되면서 바로 거의 동시에 그 뮤직비디오를 올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He hoped, 그는 바랐습니다. 무엇을 바랬냐면 People in South Korea,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would watch the video,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그의 노래를 좋아했으면 이라는 그렇게 소망했다, 바라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억도 서서히 떠오르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분명히 그 노래의 음이나 리듬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atching on. In 2010, Psy released his fifth album, Psy 5.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People liked dancing to his song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In July 2012, Psy released a new song called Gangnam Style. It was part of the Psy's Best Sixth Part One album. Psy put a music video on YouTube when the song came out. He hoped people in South Korea would watch the video and like his s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Government, government. After Psy's first album came out, he got in troubl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e. Fine. He had to pay a fine because some of his songs had bad words. Serve. Serve. As a South Korean, Psy had to serve in his country's military. Successful. Successful. He became very successful in South Korea. Lyrics. Lyrics. Psy was also known for his wild lyrics and cloth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두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편적인 영어 학습은 No. 그러면 무엇이 Yes냐 하면요. 바로 의미 중심의 영어 학습 및 접근이 Yes라는 것이죠. 사실 영어라는 것은 메시지,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라는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말 영화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글을 읽거나 글을 표현하거나 혹은 글의 형식에 맞게 쓰거나 그 내용이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 단어, 문법, 여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한 나머지 우리가 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접할 때는 의미 중심으로, 의미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 영어를 세분화해서 보지 말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책을 읽는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영어 자체를 메시지로 생각하고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잘게 쪼개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빨리 오기 마련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